0: 알려줄게.
1: 안녕. 나는 엄지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힘이 센 아빠 티라노사우루스야.
2: 안녕. 나는 검지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예쁜 엄마 티라노사우루스야.
3: 안녕. 나는 중지손가락. 내가 누굴까? 나는야 멋있는 할아버지 티라노사우루스란다.
4: 안녕. 나는 약지 손가락. 내가 누구게? 나는야 자상한 할머니 티라노사우루스야.
0: 안녕. 나는 새끼 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귀여운 아기 티라노사우루스야. 엄지손가락, 아빠 티라노사우루스. 검지손가락, 엄마 티라노사우루스. 중지손가락, 할아버지 티라노사우루스. 약지손가락, 할머니 티라노사우루스. 새끼손가락, 아기 티라노사우루스.
5: 안녕? 저길 좀 봐. 다양한 무늬의 달걀들이 잔뜩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6: 와우!
5: 빨간색 달걀 안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티라노사우루스야.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주황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주황색 달걀 안에서 푸테라노돈이 나왔어. 안녕, 푸테라노돈아.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노란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노란색 달걀 안에서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기가노토사우루스야.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노란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초록색 달걀 안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파란색 달걀 안에서 스피노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스피노사우루스야.

달걀 안에서 멋진 공룡들이 잔뜩 튀어나왔어.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기가노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자.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엄마 공룡은 남색이구나. 남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찾았다. 남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왕관 모자를 쓰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안경 찾아보자. 엄마 공룡은 파인애플 모양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모사사우루스라고 해. 모사사우루스는 바닷속에 사는 육식 공룡이야. 모사사우루스는 4개의 지느러미와 빠른 수영 속도를 낼 수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어. 모사사우루스는 거대한 몸과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모사사우루스는 바다 최강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2 2 3 3

1 2 2 3 3

1 2 3 3. 스피노사우루스. 1 2 3 3. 트리케라톱스. 어떤 육식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야.
0: 안녕, 티라노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지.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기가노토사우루스야.
0: 안녕, 기가노토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알로사우루스야.
0: 안녕, 알로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타르보사우루스야.
0: 안녕, 타르보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알베르토사우루스야.
0: 안녕, 알베르토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스피노사우루스야.
0: 안녕, 스피노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카르노타우루스야.
0: 안녕, 카르노타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티라노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알베르토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 무지개 육식 공룡이 완성되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라.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고릴라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0: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늑대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얼룩말이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내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자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지.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코끼리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지.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악어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야.
0: 안녕 동물 친구들.
2: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맛있게 먹어.

0: 나는 육식동물이지.
1: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알파카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여우라고 해. 나는 육식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팬더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치타라고 해. 나는 육식동물이야.
0: 안녕 동물 친구들.
2: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맛있게 먹어.
3: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홍학이라고 해.
0: 안녕, 홍학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독수리라고 해.
0: 안녕, 독수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닭이라고 해.
0: 안녕, 닭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백조라고 해.
0: 안녕, 백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공작이라고 해.
0: 안녕, 공작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칠면조라고 해.
0: 안녕, 칠면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올빼미라고 해.
0: 안녕, 올빼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홍합, 주황색, 독수리, 노란색, 닭, 초록색, 백조, 파란색, 공작, 남색, 칠면조, 보라색, 올빼미.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미어캣이라고 해.
0: 안녕, 미어캣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낙타라고 해.
0: 안녕, 낙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막여우라고 해.
0: 안녕, 사막여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아르마딜로라고 해.
0: 안녕, 아르마딜로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캥거루지라고 해.
0: 안녕, 캥거루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프레리독이라고 해.
0: 안녕, 프레리도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정갈이라고 해.
0: 안녕, 정갈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저길 좀 봐. 알록달록한 달걀들이 잔뜩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에 뭐가 들었을까?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빨간색 아기 상어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주황색 곰마 상어가 나왔어.
2: 하나, 둘, 셋. 와우,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와우, 달걀에서 노란색 할머니 상어가 나왔어.
0: 하나, 둘,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초록색 할아버지 상어가 나왔어. 하나, 우와, 엄청 큰 달걀이다.

0: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파란색 아빠 상어가 나왔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세 군데.

0: 얼뚱.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8: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8: 순하게
9: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 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와,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2: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리포터 최고! 주비주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2: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주비주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3: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4: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1: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4: 아, 우승 상품 말이지?
1: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뭐부터 타지? 맛있는 것도 많다, 큐.
3: 저건 뭐지?
1: 퍼플비즈답뷰.
3: 저기서 뭘 하는 거야?
5: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0: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6: 여기도 봐주세요.
7: 우와, 역시 멋져.
1: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3: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1: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그러자, 뷰. 안 돼, 거기서.
0: 아니, 이분은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1: 네.
8: 주주!
1: 감사합니다. 이젠 주주까지.
9: 네.
1: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9: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1: 입장권? 그게 뭔데?
9: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2: 저도 있습니다만.
1: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9: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1: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같이 가.
3: 저렇게 놔둬도 될까?
1: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9: 그래.
1: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2: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니가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10: 목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2: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3: 저기 루시 아니야?
11: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1: 따라가 보자.
5: 신나게 놀았더니.
2: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5: 아,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4: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5: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2: 네?
5: 아, 비켜, 비켜. 다 비키라고.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8: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5: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4: 미아가 위험해.
11: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4: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8: 어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5: 우리 빨갱이.
11: 주주, 서둘러야 해.

0: 너희들! 그 애들아 가만둬! 이게 누구야?
1: 안 그래도 챌린징이었는데
0: 잘 만났다! 셰프리 매직 페이드!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딩크 부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네 멋대로!
2: 매직 크리스탈!
1: 고마워요! 당신은...
2: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그나이트! 공격해!
3: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0: 레그나이트 뭐해? 예.
3: 힐링! 마법 장소기!
2: 주정!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1: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0: 탭탭 레인보우 스틱. 그냥 당하지 않겠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0: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5: 저걸 없지.
0: 무서워.
2: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우와, 진짜 빨라. 미스틱 매지션 알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0: 가버렸나 봐.
3: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아휴,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어?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미온다, 뀨!
4: 미온다!
5: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6: 이름? 어?
0: 누구세요?
6: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5: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6: 같이 써야죠.
7: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6: 감사합니다.
2: 주베주.
0: 그러니까 주주,

0: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1: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2: 응, 그래. 잠깐만, 여보세요? 네?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0: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2: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3: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2: 아, 어떡해.
3: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0: 축하해, 신디.
1: 아, 뜨거.
4: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아, 진정해, 카이.
2: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1: 응.
2: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0: 어, 저 사람 아니야?
3: 어? 아, 얼른 가보자.
5: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3: 저스틴! 저스틴!
4: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1: 아, 뜨거!
6: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2: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6: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내 기타가 사라졌어.
2: 네? 누가 가져간 거지?
6: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2: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7: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단벼.
2: 뭐야? 누가 그런 거지?
0: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2: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1: 혹시 카이?
2: 카이 요정님이 왜?
1: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2: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6: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1: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6: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침마법을 뿌리느라고.
1: 뭐냐고? 너무하다뇨.
2: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6: 잘못했어요.
1: 아니야, 잘했어, 카이.
2: 타로, 무슨 소리야?
1: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2: 주주, 얼른.
1: 알았어.
0: 마법의 흔적이 보여.
2: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0: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1: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2: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3: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2: 생각이 잘 안 나는데.
4: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5: 천사남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3: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2: 어떻게 알았지?
0: 당신은?
6: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5: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6: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5: 징클 부스 어! 스타 비전!
3: 모두 날 따라와.
0: 알았어. 그래.
6: 이게 뭐야?
5: 캣캣 레인보우 킹.
0: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5: 물론이지.
7: 아니, 저건 걔도 번개?
5: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0: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인들?
8: 안 돼.
0: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3: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4: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5: 알았어, 타로.
9: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5: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3: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9: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3: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5: 맞아요.
10: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11: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10: 저기 뭐가 좋다는 거야?
11: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10: 시끄러.
11: 돈 버텨.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눈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4: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3: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9: 순한 킬킬!
3: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곰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티미야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티미,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2: 크리퍼스 맛있나.
3: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0: 뭉치다! 뭉치야! 이거 지켜줘!
1: 먹어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0: 다행이다.
1: 이게 호빵이 아니라
2: 공순이 선물이라고.
0: 왜요, 왜요?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3: 얘들아, 호빵 기계 다 고쳤어.
0: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3: 알았어. 팀이 호빵 보여줘.
4: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5: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4: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0: 알았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4: 좋아.
1: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0: 우와!

0: 코디, 너도 불러봐.
1: 에이, 내가 너무 잘 부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0: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잘 들어봐.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땄다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3: 다음에 꼭 불러줘.
4: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0: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4: 제발.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 소리는...

0: 뭉치야.
1: 같이 가.
0: 괴물 나올 것 같아.
2: 답답 보이고 그냥 나가자.

0: 우리도 달걀처럼 먹히는 거 아니야?
1: 괴물이 아니었어.
2: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1: 이 소리였구나.
3: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2: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4: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2: 응? 같이?
4: 응.
5: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6: 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론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자.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1: 어?
2: 어?
1: 어?
2: 어? 어?
1: 어?
2: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어? 어?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2: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0: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3: 얄미워. 현재 최.
0: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4: 야.
0: 지루하다. 지루해.
4: 나도 간다. 야.
0: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3: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4: 뭐지?
1: 얘들아, 안녕. 내가 신기한 거 발견했어. 한번 볼래?
5: 잠깐! 설마 방금 콩순이 내가 공 찬 거야?
1: 어? 왜?
0: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겠지.
3: 왜? 어떻게 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축구하자. 넌 꼭 해야 돼.
1: 어? 그럼 나 투수해야 돼?
0: 응? 그건 야구잖아. 딱 봐도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구나.

0: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축구 잘해, 형수이.
1: 그래, 축구는 배우면 되지.
2: 그래, 좋아.
0: 공승아, 받아.
3: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2: 야! 야! 야호! 좋았어.
4: 공을 잘 받긴 하는데.
0: 이상해 보이지?
3: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2: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3: 졸려, 빨리 끝내자.
0: 자, 간다. 공수야, 발대.
2: 좋았어.
3: 연습 좀 했나 보네. 저,
2: 야호! 꼬린! 또 간다!
3: 뭐지?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2: 초강력 고승이 슛!
3: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말도 안 돼!
2: 내가 이겼다!
0: 정말 재밌어!
4: 공순이 최고야.
2: 코디, 네.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어? 다음에 또 하자. 응?
3: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0: 효리, 이번엔 진짜 세게 찬다. 잘 받아야 해.
2: 미용?
0: 헐. 참! 미용! 어떡하지? 너무 세게 찬다 봐.
2: 너네 뭐해?
0: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2: 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미용, 미용.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0: 좋아.
2: 얘들아, 들어가. 공 찾으러.
3: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0: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4: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2: 공승이 완장돼. 응?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0: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코디가 안 보여?
2: 코디! 코디!
3: 도와줘!
1: 코디! 코디! 이거 잡아!
0: 너 괜찮아?
4: 너희들 아니었으면 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1: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0: 공이다. 와, 쇳덩굴이 똥이었네.
5: 휴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1: 찾았어. 다행이다.
0: 나도
1: 공순이 완장대 공찾기 미션 성공.
2: 승리야.
0: 배고파.
1: 나도.
4: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1: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4: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1: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2: 공순아, 가지마.
6: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2: 네!
5: 야, 너네들만 먼저 가는 게 어딨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7: 얼굴엔
2: 순한 킬링.
7: 중물엔
8: 순하게
2: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나오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규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소!
3: 클릭소! 몰라세가!
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장균 락토핏.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킬킬.
3: 식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테라시티 대종전 전기를 돌려줘.
7: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2: 네? 무슨 날이요?
8: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7: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2: 루루는 어디 갔지?
9: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2: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7: 자, 그럼 새로운 홍보 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2: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10: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9: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11: 우리는 포모와 드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0: 힘드세요?
1: 큰일 났어. 그린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2: 네?
0: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2: 비가 출동!
0: 땅파괴 대장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 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고 출동!
4: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1: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5: 안 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6: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4: 근데 어떡해.
0: 얘들아, 이것 좀 봐!
2: 이게 뭐야?
6: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4: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6: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7: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0: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7: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0: 어디 가?
1: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4: 잘 모르겠어요.
6: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0: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8: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6: 포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8: 어림없는 소리. 하하,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4: 저게 뭐지?
8: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4: 아니, 초강력...
6: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8: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는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6: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0: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2: 기가빌더 변신!
6: 호키봇 변신 완료!
3: 마이티봇 변신 완료!
6: 레이봇 변신 완료!
0: 스케일봇 변신 완료!
8: 이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0: 모두 조심해!
6: 마이티! 피해! 우와, 파워가 엄청난데?
4: 그러게.
8: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0: 누구 맘대로?
7: 많이 기다렸지?
8: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7: 두고 보면 알아. 네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8: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7: 이것도 있지?
6: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7: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8: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7: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게!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보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뭐라는지 안 들리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0: 전기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다려! 오늘도 이모 만세!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기가빌더, 헤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가빈!
2: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2: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4: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5: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3: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6: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3: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2: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4: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5: 포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2: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4: 알았어, 아빈.
5: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2: 좋아, 함께 트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1: 그래, 좋아, 아빈!

0: 우리는 하나! 비가비가 임무완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정말 멋진데?
4: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5: 그럼 난 2등!
6: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3: 진짜 못 말린다니까.
4: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게.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루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아!
2: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 오보자마!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똑띠!
5: 안 돼! 세척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3: 에이브 변신 완료! 마이티곤 변신 완료!
5: 변신! 어라, 이게 왜 이러지?
3: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5: 내가 날아가서 막아볼게!
2: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

0: 보스 최대 출력으로!
1: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0: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1: 물론이지, 레이.

0: 이러다가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오예! 작전 성공!
1: 세차 기계는 다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2: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 밀더.
3: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4: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술을 좀 즐겼지.
3: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5: 당연하지.
3: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5: 어? 오늘? 그래. 이야, 오늘 방 청소한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8: 3 더하기 4는 7.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8: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7: 출발.
8: 돼버리가 도망간다.
7: 3인 쫓아가야지.
8: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뚝딱뚝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볼록볼록 레이.
1: 이번 감기는 진짜 독하네.
2: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 제일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3: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0: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3: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아참!
2: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4: 테라시티에 있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5: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6: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3: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7: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8: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9: 그래, 알았어.
8: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1: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8: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2: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출동.
8: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9: 그래, 좋아, 아빈!

0: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0: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2: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0: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1: 레인,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0: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2: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0: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3: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0: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4: 아이고 목이야.
5: 시작자.
6: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죠.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잽접! 어서 출발하라고!
3: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7: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3: 다행이네요.
7: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3: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7: 그래, 너희만 믿을게.
3: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8: 알았어, 아밍.
0: 알았어.
1: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3: 리,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0: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4: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3: 알았어, 아비!
2: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반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4: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덜뭉치야.
2: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0: 그래, 방패 준비 완료.

우리한테 맡겨?

0: 얘들아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5: 뭐하는 거야?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4: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6: 리더가 된 포키.
0: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7: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1: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7: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7: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0: 야호! 내가 리더다!
7: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0: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8: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0: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9: 오호! 임무 호출이다!
10: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0: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10: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0: 당연하지.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0: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10: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0: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10: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0: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10: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0: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8: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0: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

0: 하면 말지.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하늘을 아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 막히다 출동.
0: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0: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3: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3: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0: 그래 뭐.
1: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3: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0: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토끼!
4: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5: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복희?
5: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0: 복희!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5: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떻게 위험한데?
5: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5: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5: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희.
5: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3: 루루 언니가.
5: 우리도 같이 갈래.
2: 복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6: 복희, 너 괜찮아?
5: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4: 복희,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5: 정말 그럴까?
4: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5: 그래,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7: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8: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7: 아니, 이게 대체 뭐야?

0: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1: 미안해.
0: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2: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3: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4: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1: 그래 좋아 복희.
4: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2: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3: 평평하게 만들고
4: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3: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4: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다리자 건설해 볼까?
1: 임무 완수!
3: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4: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3: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2: 다신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4: 고마워 얘들아.
2: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7: 얼굴엔
1: 순한 킬킬!
7: 진물엔
1: 덥덥한 말!
8: 순하게
1: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뚝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첨방 즐거운.

0: 집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또 놀자.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4: 우리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6: 얼리면 더 맛있어.
17: 파브로사우루스는 작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큽니다. 크다, 작다, 즐겁다, 슬프다. 트리케라톱스는 즐겁습니다. 플레시오사우루스는 슬픕니다. 즐겁다, 슬프다, 덥다, 춥다. 안킬로사우루스는 매우 덥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매우 춥습니다. 덥다, 춥다, 빠르다, 느리다. 노토사우루스는 카르노타우루스보다 느립니다. 카르노타우루스는 노토사우루스보다 빠릅니다. 빠르다, 느리다. 왼쪽, 오른쪽.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갈림길의 왼쪽에 서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갈림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18: 안녕, 우린 그림자 손가락 가족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누군지 차례대로 알려줄게.
19: 안녕, 나는 엄지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힘이 센 아빠 티라노사우루스야.
20: 안녕, 나는 검지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예쁜 엄마 티라노사우루스야.
21: 안녕, 나는 중지손가락. 내가 누굴까? 나는야 멋있는 할아버지 티라노사우루스란다.
22: 안녕, 나는 약지손가락. 내가 누구게? 나는야 자상한 할머니 티라노사우루스야.
18: 안녕, 나는 새끼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귀여운 아기 티라노사우루스야. 엄지손가락, 아빠 티라노사우루스. 검지손가락, 엄마 티라노사우루스. 중지손가락, 할아버지 티라노사우루스. 약지손가락, 할머니 티라노사우루스. 새끼손가락, 아기 티라노사우루스.
23: 안녕, 저길 좀 봐. 다양한 무늬의 달걀들이 잔뜩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빨간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빨간색 달걀 안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티라노사우루스야.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주황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주황색 달걀 안에서 푸테라노돈이 나왔어. 안녕, 푸테라노돈아.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노란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노란색 달걀 안에서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기가노토사우루스야.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노란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초록색 달걀 안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빨간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와우! 파란색 달걀 안에서 스피노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스피노사우루스야. 달걀 안에서 멋진 공룡들이 잔뜩 튀어나왔어.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기가노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자.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엄마 공룡은 남색이구나. 남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찾았다. 남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왕관 모자를 쓰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안경 찾아보자.

엄마 공룡은 파인애플 모양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모사사우루스라고 해. 모사사우루스는 바닷속에 사는 육식 공룡이야. 모사사우루스는 4개의 지느러미와 빠른 수영 속도를 낼 수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어. 모사사우루스는 거대한 몸과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모사사우루스는 바다 최강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2 3 3

티라노사우루스. 1. 1.

1 2 3 3 스피노사우루스 1 2 3 3 트리케라톱스 어떤 육식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야.
0: 안녕, 티라노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지.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기가노토사우루스야.
0: 안녕, 기가노토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육...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알로사우루스야.
0: 안녕, 알로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타르보사우루스야.
0: 안녕, 타르보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알베르토사우루스야.
0: 안녕, 알베르토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스피노사우루스야.
0: 안녕, 스피노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카르노타우루스야.
0: 안녕, 카르노타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티라노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알베르토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 무지개 육식 공룡이 완성되었어.
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4: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3: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순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클릭소
6: 클릭소 얼마 될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클릭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8: 재밌다. 자석으로만 노는 입체 세상.
6: 클릭소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순한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4: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6: 얼리면 더 맛있어.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고릴라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0: 배가 너무 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늑대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얼룩말이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내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자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지.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악어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야.
0: 안녕 동물 친구들.
2: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맛있게 먹어.
3: 배가 너무 고파.

0: 안녕.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토끼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0: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독수리라고 해. 나는 육식동물이지.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알파카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여우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치타라고 해. 나는 육식동물이야.
0: 안녕 동물 친구들.
2: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맛있게 먹어.
3: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홍학이라고 해.
0: 안녕, 홍학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독수리라고 해.
0: 안녕, 독수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닭이라고 해.
0: 안녕, 달가?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백조라고 해.
0: 안녕, 백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공작이라고 해.
0: 안녕, 공작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칠면조라고 해.
0: 안녕, 칠면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올빼미라고 해.
0: 안녕, 올빼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홍합, 주황색, 독수리, 노란색, 닭, 초록색, 백조, 파란색, 공작, 남색, 칠면조, 보라색, 올빼미.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낙타라고 해.
0: 안녕, 낙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막여우라고 해.
0: 안녕, 사막여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아르마딜로라고 해.
0: 안녕, 아르마딜로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캥거루지라고 해.
0: 안녕, 캥거루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프레리독이라고 해.
0: 안녕, 프레리도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정갈이라고 해.
0: 안녕, 정갈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저길 좀 봐. 알록달록한 달걀들이 잔뜩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에 뭐가 들었을까?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빨간색 아기 상어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주황색 곰마상어가 나왔어.
2: 하나, 둘, 셋. 와우!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와우! 달걀에서 노란색 할머니 상어가 나왔어.
0: 하나, 둘,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초록색 할아버지 상어가 나왔어. 하나,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파란색 아빠 상어가 나왔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4: 얼굴엔
11: 순한 킬킬
4: 준모란
11: 덥덥한 말
15: 순하게
1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 있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두 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0: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0: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0: 변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 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0: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카베 가족
2: 꼬롱꼬롱 떠나요 빅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랜
7: 순하게
8: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 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와,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2: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리포터 최고! 슈비즈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2: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슈비즈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3: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4: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1: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4: 아, 우승 상품 말이지?
1: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뭐부터 타지?
5: 맛있는 것도 많다, 큐.
3: 저건 뭐지?
5: 퍼플비드다, 뷰.
3: 저기서 뭘 하는 거야?
1: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0: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6: 여기 봐주세요.
7: 우와, 역시 멋져.
1: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3: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1: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5: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1: 그러자, 뷰.
5: 안 돼, 거기서.
0: 아니, 이분은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5: 네.
8: 주주!
5: 주주!
1: 감사합니다. 이젠 주주까지.
3: 네.
1: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3: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1: 입장권? 그게 뭔데?
3: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2: 어머! 저도 있습니다만.
1: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3: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1: 쭈비쭈비쭈비쭈비쭈비쭈.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5: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1: 같이 가.
3: 저렇게 놔둬도 될까?
4: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1: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5: 그래.
1: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2: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다. 이리야.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0: 아이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1: 야,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2: 저기 루시 아니야?
0: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3: 따라가 보자. 아, 신나게 놀았더니.
1: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3: 아,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더니 배가 고프네.
0: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3: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1: 네?
3: 아, 비켜, 비켜. 다 비키라고.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4: 뚝!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3: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0: 미아가 위험해.
5: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0: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4: 어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6: 우리 탈갱역교.
5: 주주, 서둘러야 해.
0: 지링 지링 지링.

0: 너희들! 그 애들을 가만둬! 이게 누구야?
1: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0: 시크릿 매직 페이드!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업!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리모테로!

0: 지! 네 멋대로! 위험해!
1: 바로 체인지업! 매직 크리스탈!
2: 고마워요! 당신은...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드나이트! 공격해!
3: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0: 레드나이트 뭐해? 예.
3: 힛! 마법 장소기!
1: 진정!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2: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탭탭 레인보우
0: 킹. 그냥 당하지 않겠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0: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1: 저걸 없지.
2: 무서워.
3: 위험해! 내 집 크리스탈!

0: 우와, 진짜 빨라. 미스틱 매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0: 가버렸나 봐.
4: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어?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비 온다, 뀨!
4: 비 온다!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5: 이름?
0: 누구세요?
5: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4: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5: 같이 써야죠.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2: 주베주!
0: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2: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0: 응, 그래. 잠깐만, 여보세요? 네?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6: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0: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2: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0: 아, 어떡해.
2: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도 되다니.
6: 축하해, 신디.
2: 안 가!
5: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아, 진정해, 카이.
0: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6: 응.
0: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6: 어, 저 사람 아니야?
7: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2: 저스틴! 저스틴!
5: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2: 아, 뜨거!

0: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1: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0: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1: 눈부셔.
0: 내 기타가 사라졌어.
1: 네? 누가 가져간 거지?
0: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1: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다며.
1: 뭐야? 누가 그런 거지?
3: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1: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혹시 카이? 카이 요정님이 왜? 에?
2: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1: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0: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요.
2: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0: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치 마법을 뿌리느라고.
2: 뭐냐뀨? 너무하다뇨?
1: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0: 잘못했어요.
2: 아니야, 잘했어 카이.
1: 타로, 무슨 소리야?
2: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1: 주주, 얼른.
4: 알았어. 마법의 흔적이 보여.
1: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지링 지링 지르링 신비의 주주.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4: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저 사람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4: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4: 강기씨는?
5: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5: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4: 으쌰으쌰.
6: 트윙클 부스트 업!
7: 자, 비전!
4: 모두 날 따라와.
1: 알았어.
2: 그래.
5: 이게 뭐야?
6: 탭탭 레인보우 스윙.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8: 어? 아니, 저건 걔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2: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님들?
9: 안 돼.
2: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4: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1: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알았어, 타로.
10: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1: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4: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10: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4: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1: 맞아요.
11: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12: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11: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12: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11: 시끄러워.
12: 넌 버텨.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제?
15: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8: 지당하신 말씀
1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0: 지금
19: 얼굴엔
20: 순한 길게
19: 중물엔
20: 덥덥한
21: 순하게
20: 지켜줄게
1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벌써 다음 주가 농구대회? 연습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 우리 진짜 열심히 연습해야 해.
1: 응원은 우리한테 맡겨.
2: 근데 농구복이 너무 안 예뻐.
0: 아이 말이야. 빨리 농구 연습이나 해.
2: 야!
0: 아, 농구공을 발로 차면 어떡해. 태권도가 아니라니까.
2: 발로 차야 더 재미있는데.
0: 좋아는 왜 또 늦는 거야.
3: 얘들아, 미안. 할아버지가 밥 먹고 가라고 해서.
0: 아니, 대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4: 잠깐!
5: 왜?
6: 샤샤?
4: 응원곡을 뭘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얼굴 찌푸린 하늘이를 보니까 생각이 났다냐?
1: 얼굴 찌푸리는 하늘이? 아하! 된 거!

0: 야야
1: 응원 받으니까 힘이 난다.
2: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얼굴 찌푸리지 말고.
1: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어서 연습하자.
3: 뭐지?
4: 얘들아, 저기 봐. 쟤들은 바다 유치원 농구다.
2: 새싹 농구대회 최강 우승 후보잖아.
5: 얘들아, 바다 유치원이 공사 중이라 연습할 데가 없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할 수 있지?
1: 네.
5: 아유, 착해.
1: 안녕.
6: 안녕.
5: 화이팅. 들어, 가자.
6: 우리 가자. 가자.
1: 가자.
5: 가자.
6: 하나, 둘, 셋.
1: 화이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좋아. 하늘이의 3점 슛을 보여주마.
1: 오, 하늘이가 3점 슛을 쏘려나봐.
2: 3점 슛.
0: 왼손은 거들 뿐.
3: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0: 잘한다.
4: 저 하늘아, 괜찮아?
5: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속상했구나.
0: 네.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저 혼자만 그런 것 같아서요. 애들은 별로 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4: 아닌데.
0: 괜히 저만 조바심 내고.
5: 아니야. 애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0: 정말요?
5: 그럼. 아직 농구가 서툴러서 그렇지.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웃어보자. 웃는 얼굴. 아유, 예쁘다. 얼마나 좋아.
6: 이제 장난 안 칠게.
4: 나도. 나도 늦게 안 오고 더 열심히 연습할게.
0: 그래. 아니야. 나도 짜증내서 미안해.
2: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1: 자자, 그럼 이제 우리 열심히 연습하는 일만 남은 건가?
7: 좋아. 자, 그럼 대를 향해
1: 가는 거야!

0: 11대 15로 바다 유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1: 와, 말씀 들으셨습니까? 바다 유치원 슈!
0: 슈!
1: 너무
0: 멀리. 오, 마리 선수가 잡았습니다.
1: 잡았다.

0: 그래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1: 우리도 더 친해진 것 같아.
2: 어, 바다 유치원 친구들하고도 친해졌잖아.
0: 아, 맞아요. 어? 어, 성리야!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아데카 솔메이트.
5: 지금.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몰래 숨을래.
0: 자, 우리 다 같이.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슈!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친구들 안녕. 번개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니! 조그마니! 우리가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4: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3: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4: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2: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0: 있지요.
1: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아무 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2: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까꿍.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3: 역시 천재.
2: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1: 찍찍.
4: 사화 빛바랜 금메달.
5: 무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이 꼭 북극곰같이 셌어.
6: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7: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5: 내가 운동 좀 하지.
8: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5: 초능력?
8: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6: 그거 내 실력이야.
8: 실력?
1: 실력은 무슨?
5: 무범이 진짜 실력이야.
3: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8: 그렇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4: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9: 같이!
4: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9: 예!
8: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5: 닭싸우는 거 못 봤어? 차라리 내가
8: 잘... 됐고! 밥통이나 놓치지 마.
4: 자, 준비.
8: 저거 내가 가져간다.
4: 조심조심.
8: 모범 가자! 태평왕 가자! 모범이를 국가대표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할게. 좋았어!
10: 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4: 오, 잘하고 있어!

0: 멈춰!
1: 봄아, 괜찮아?
2: 대원장님! 한번 됐음!
3: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2: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1: 설마?
3: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2: 보석이요?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3: 오.
1: 아. 아. 그렇지? 없지?
2: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1: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2: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라고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0: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룰로프스. 히카드는 진짜 처음 봐.
1: 처음 봐.
2: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3: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0: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3: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0: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어. 안녕히 계세요.
4: 가긴 어딜 가지?
2: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3: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0: 아, 진짜 돈 없다니까요?
3: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0: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0: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2: 쥐쥐
0: 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3: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랑!
3: 좋았어.
0: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뭐겠어요? 범이 못 범이. 봤어요?
4: 범이,
5: 범이.
4: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아, 그러니까?
4: 분명 여기에서...
6: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 노라지.
5: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7: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8: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3: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9: 우와, 엄청나게 작아.
4: 위험하니까 피해 있어?

0: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가짜는 사라져라!
1: 번개맨이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2: 또 망했지!
1: 퇴치! 괜찮아.
3: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미안해. 나 때문에.
0: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5: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탔다다니. 진짜 기특한데?
6: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7: 뭐 그냥.
5: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7: 안돼.
5: 사랑아.
7: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5: 아니 사랑.
4: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7: 몰라.
4: 이걸 어쩌지?
8: 아무 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7: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어? 핑키!
10: 내 비밀도 말해줄까?
9: 아니야.
11: 뭐지?
12: 잡았다! 개미나, 도와줘!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16: 우리 모두
1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9: 마데카 솔메이트
20: 진동
18: 얼굴엔
20: 순한 킹킹
18: 식물엔
20: 덤덤한
21: 순하게
20: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0: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봐.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뭐래?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1: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0: 듣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 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2: 어?
3: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4: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5: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4: 멈춰. 어때? 어때?
5: 네.
4: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3: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4: 아, 번개맨밖에 없지!
3: 번개맨과 한번개.
5: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3: 그럴지도?
4: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

0: 수도 있지.
1: 그런 거였구나.
0: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1: 찍찍.
2: 네, 네.
1: 조그만님.
3: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3: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 먹일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3: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1: 잡았다!
3: 이거는 뭐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1: 됐다!
4: 알지?
1: 모르지? 멀리멀리 가지!
3: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4: 까먹먹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5: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6: 저 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3: 도와줘.
7: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봐! 아, 핑키야!
3: 개맨아, 난 괜찮아.
7: 어떻게 된 거야?
3: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번개맨?
7: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4: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1: 나는 팥지. 그럼 이만.
7: 뭘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넌 그냥 둘 수 없지.
1: 예?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5: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폭탄을 뿌치빡치기 뿌치빡치기 터뜨릴 테지.
2: 남의 똥냄새는 싫다.
5: 어쩌지?
4: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5: 어? 안 해? 좋아. 그럼 오,
4: 사,
5: 삼, 이.
0: 안 돼. 아이디 핑기 바뀌어라.
2: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폭탄.
5: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4: 일단 도망가서.
5: 괜찮아?
4: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5: 다행이다. 대신!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0: 뭐 다 봐요?
5: 아니 뭐
0: 참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5: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개로 변신하는 거.
2: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5: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2: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설마 사랑이가?
6: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0: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5: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0: 내가 암호부서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5: 내 얘기가 아니구나.
0: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8: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0: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5: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0: 번개쌤, 저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5: 어?
0: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8: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0: 그런 거 없어. 번개쌤, 하나씩 맞죠. 규칙이잖아요. 쌤, 규칙이잖아요.
5: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0: 나도 새 옷 좀 사줘. 5g은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9: 전해질 용액을 섞어가지고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10: 액체 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11: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1: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0: 저요?
1: 일단 뭐. 왜죠?
0: 이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쫙 가자가 돼요.
1: 와, 여기가 어디야? 야구 연습장인 것 같네요.
2: 그러네, 야구장인데?
3: 야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0: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2: 왜 일로 부르신 거지? 우리 야구, 오늘 야구하라는 건가? 야구에 관련된 그런 캐스트 아닐까?
1: 뭔가 속력을 측정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2: 올라가서 우리 좀 쳐보자.
1: 아, 네. 아, 그래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2: 야구 잘 쳐?
3: 한 번만 쳐봤어요.
2: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3: 오! 야구장. 괜찮은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 근데 여기서 할 때 거기 쓰면은 공 맞아?
3: 어, 근데 진짜 못하는데? 그, 한 적이 없어.
2: 권아, 가서 쳐야지.
3: 와우.
2: 권아, 좀 가까이 갔어.
1: 야, 이거
2: 아니, 이거는 되는 거잖아.
1: 아.
3: 어, 떠졌다.
2: 오, 쳤어.
1: 야, 이거 무섭다.
2: 권아, 앞으로 좀 가봐.
3: 아, 무서워가지고. 어, 떠졌다. 근데 계속 땅바닥 맞고 가는데요?
2: 아니,
1: 계속 꼼짝을 해.
2: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는 거죠, 모든 거.
3: 아. 안 맞아요. 아.
2: 형,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파이팅!
1: 파이팅! 오.
3: 빠르죠?
1: 오.
3: 빠르죠?
2: 자세부터가 틀렸네요.
1: 야. 야, 맞질 않아. 야, 맞질 않아.
2: 아니, 휘둘러봐.
1: 근데 이거.
2: 휘둘러봐.
1: 자, 이번에 간다. 자, 이번에 간다. 됐어, 됐어. 간다.
2: 자, 이제.

0: 야구를 이렇게 계속 야구만 치면 되나?
1: 그러게요. 왜 온 거죠, 여기?
0: 이렇게 놀아도 돼요? 놀기만 해도 되는 건가?
2: 사실은 여러분이 야구하는 네. 동안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어요.
0: 네. 몰래카메라요?
2: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어요.
0: 네. 몰래카메라요?
1: 모니터링?
0: 모니터...
1: 한번 봅시다.
0: 이거 난데?
1: 아.
0: 오, 이거 초고속 카메라다.
3: 초고속 카메라. 슬로우모션.
1: 촬영.
3: 슬로우모션.
0: 오!
1: 우와!
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와우.
0: 지금 만두 아니었어? 공 아니고?
3: 생태 뭐 젤리처럼. 우와! 차지스 공 아니었어? 생태
0: 아니, 휘었어, 공이. 우와! 대박!
3: 진짜 잘
0: 와우! 우와, 신기하다. 아, 되게 다행이다. 공만 나와가지고 얼굴이 나오면은 얼굴 얼마나 못생길까?
1: 아, 미세한 떨림.
0: 아, 안 돼! 어. 설마!
1: 말하니까 나오네요. 말하니까
0: 얼굴도 나오는 거예요?
3: 넘겨주세요.
0: 끝났네.
3: 제 거 말고요.
1: 어, 하나 건졌다.
3: 넘겨주세요. 이걸로 못 넘기나?
0: 이거 되게... 어, 안 돼!
3: 잘 나왔다.
0: 잠깐만.
3: 잘 나왔잖아요.
1: 오, 잘 나왔네요, 형.
0: 어, 이 정도는... 어,
1: 아, 이거는 진짜... 어.
3: 나왔다.
0: 형, 뒤에 나왔다.
1: 뭐야, 이거?
0: 표정이 리얼해, 용주이가, 그치?
3: 잘 나왔는데?

0: 와우. 이게 원래 카메라군요. 네.
1: 그러면 뭔가 오늘의 퀘스트는 고속 촬영 뭐 이런 건가? 영상이라는 게 그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일반 영상이 1초에 사진 한 24장에서 30장인가 된대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가 2,000장이래요, 2,000장. 엄청 많지 않아요?
0: 2,000장?
1: 그러니까 1초 2,000장 사진을 찍는 거예요.
2: 대박.
3: 1분도 안
0: 1초 2,000장을 어떻게 찍게요?
1: 그러니까.
4: 우리가 나무를 볼 수 있는 건 나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망막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때 나무에서 나온 빛이 사라져도 망막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상이 맺혀 있어요. 이를 잔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 때문에 다음에 보이는 사진들이 겹쳐지면서 뇌가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필름에 찍힌 정지 동작을 연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1초에 24에서 30프레임, 즉 24장에서 30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주는데요. 고속 촬영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촬영한 다음 상영할 때는 반대로 느리게 보여주는 촬영 기법이에요.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하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들을 볼 수 있죠.

0: 뭐가 있을까? 신기하고 순간적으로 촬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지? 그거 비눗방울.
1: 비눗방울. 아, 비눗방울 터지는 거.
2: 터지고 재밌겠다.
0: 그럼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번 해봅시다.
2: 네.
0: 자, 도착.
2: 어, 깜짝이야.
0: 저거 봐. 우와. 어, 걸렸다. 오, 우리 사진이야. 우와, 사이언스 타키 저거.
1: 눈이 안 보여요. 사람에 들었나 보다.
0: 우와.
1: 아, 자랑스럽다.
0: 어, 우리 EBS 간판 보고.
1: 그러니까.
0: 사이언스 타키.
1: 눈을 향해. 와, 우와.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겠다. 오.
0: 이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제. 간판 프로니까.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이언스타 큐! 네, 오늘 캐스트. 놀란 현상의
2: 최영하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현상을 촬영할 건데요. 자, 오늘 특별하게

0: 스튜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주실 우리 EBS 카메라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1: 짜잔.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는 현상들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는 얼마나 특별해질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2: 시작하시죠.
0: 사실 우리가 저번에 비눗방울을 만들었을 때 너무 금방 터져버리고 비눗방울을 관찰하기가 힘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을 해보는 거야.
1: 잘 되는지 한번 해볼래요.
0: 오!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3: 잘 된다.
1: 좋아. 대박이네.
3: 잘 된다.
0: 이야!
1: 와, 우와. 진짜.
0: 감독님 찍혔나요? 찍혔어요. 오,
1: 찍혔어요.
0: 확인해보자.
1: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 우와, 대박. 우와. 봐보자, 봐보자.
1: 와.
0: 오!
3: 와, 와, 안 찍히긴 했는데 이거
1: 대박인데?
0: 오!
1: 오!
0: 오!
1: 오! 오, 대박.
3: 오, 뭐야 이거.
1: 지우개 같아.
0: 이거 CG 같아요.
3: 우와.

0: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네.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터지는 거를 한번 촬영해보자.
1: 네.
0: 근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2: 그러니까
0: 이게 너무
2: 될까요?
0: 세. 저번에는
3: 너무 쉽게 날아가 버리는데?
2: 아 제가 할 테니까 형이 저기 가서
0: 찔러?
2: 네 찔러봐요 한번.
0: 해.
3: 자 하나 둘 셋.
2: 어 찔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어 됐다. 다시 할게요.
0: 아니면 지금 바람 안 불어 빨리 지금 해. 찍힐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이렇게 있어야.
3: 아니 우리 그 만드는 거를 저기 카메라 뒤쪽에서 하고 그 카메라 거... 앞에서 딱 생길 듯
0: 해보자. 일로 잘 보내.
2: 예.
0: 건아 그 상태로 일로.
2: 오 갔다. 오 갔다. 오 갔다.
0: 건아. 하나?
3: 감독님을 낮춰버렸어.
2: 오!
3: 감독님을 낮춰버렸어.
2: 오! 어, 형 도망가면 어떡해요?
3: 어, 방금, 어.
0: 전... 오, 왔다, 왔다, 왔다.
2: 이거다. 왔다, 왔다, 이거다.
0: 드디어. 됐다. 전... 오, 왔다, 왔다,
2: 나이스.
3: 드디어.
0: 됐다.
2: 오, 왔다, 왔다, 왔다.
3: 나이스.
0: 드디어.
2: 됐다.
3: 됐죠?
0: 됐죠? 오, 촬영, 촬영.
3: 예스.
0: 이거 됐어.
3: 오.
0: 봐봐, 봐봐. 오, 딱 됐어, 딱 됐어.
2: 오, 비비가.
3: 잠시만, 나.
2: 그쵸.

0: CG. 와, 이렇게 진짜. 쉽게 성공할 줄이야.
1: CG 같아.
0: 지워졌어. 원을 그리면서 지워졌어.
2: 와, 저거 너무 멋있다, 진짜.
0: 비눗방울 터지는 거 성공!
2: 네, 성공!
3: 호호!

0: 우리 그러면은 풍선을 네,
1: 그거 있잖아. 매달아 놓고서는 여기다가
2: 바늘로
1: 콕 찔렀을 때 이것도 비눗방울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톡 네. 찌르면 이렇게?
2: 그죠.
1: 준비하시고 쓰세요. 땡땡이 땡땡이 준비하시고 쓰세요.
2: 떨려요.
1: 우와 우와.

0: 보자, 보자.
1: 와, 이게 시간이 가는데 프레임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
0: 이게
2: 오!
3: 와!
2: 우와!
0: 우와!
2: 오!
3: 와!
2: 오!
3: 와!
2: 우와!
0: 우와!
4: 와, 이게 진짜 멋있네.
0: 대박. 오.
3: 우와.
1: 풍선이 터지자마자 물 모양 그대로
3: 와.
1: 남아있다가
0: 그러니까요.
1: 터져.
0: 우와, 대박.
1: 광고 같다.
0: 이거 진짜 예쁘다.
4: 그죠? 이건 오늘 퀘스트 되게 좋다.
0: 아, 지금 많이 떨리시나요?
5: 던질게요.
3: 네. 아, 잠시만요.
0: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3: 하나.
0: 3, 2,
3: 1.
0: 넷. 원!
3: 넷.
0: 원!
3: 넷.
0: 아. 아. 자, 진짜.
5: 진짜, 자. 진짜 할게요.
0: 자, 준비. 준비하시고.
5: 준비.
3: 준비하시고.
0: 잠시만요, 이게 안 돼가지고.
3: 오! 오! 오! 오! 뭐야, 안 된다더니.
0: 와. 바로 찍혔나요? 찍혔나요? 네, 보자, 보자, 보자. 이렇게 해맑게 하고 있었어. 마음 아프게 더.
3: 진짜?
0: 봐봐. 무방비 상태에서.
3: 그러니까,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터졌어.
0: 우와!
3: 우와!
0: 우와. 아, 이게 얼음처럼, 얼음이 뿌셔지는 것처럼 보여.
5: 예쁘다.

0: 맞아.
1: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2: 예. 우와. 우리의 캐스터 위해서 하면.
1: 좋아. 조회수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아, 잠깐만.
0: 네?
1: 하나 남았어.
0: 뭐야?
1: 물뿜기. 물뿜기 한번 하자.
0: 물뿜기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0: 오케이.
1: 물뿜기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재미난 거 생각났어.
0: 뭐.
1: 물을 입에다 머물고 그거 있잖아. 하면은 입에서. 어때?
0: 그거 한번 형이 해볼래, 이따가?
1: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자고.
0: 짭시다.
1: 같이. 이거 하자. 하나 내는 사람이 하기. 만약에 우리가 묵묵 내는데 건이가 찌를 냈어. 그럼 건이가 하는 거야.
2: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그러면 묵바 묵바 묵바 묵바.
3: 깜짝이야. 어떡해. 깜짝이야.
0: 우리 우리가.
1: 응. 우리는 묵바. 자 이건 아 이거는 대신 가위바위보 말고 하나 다른 거 내는 사람. 이런 거 어때?
0: 아~
1: 그래야 경우 그게
0: 한 명만 다를 경우 그 사람이 되는 걸로.
1: 오케이.
0: 바이 바이
1: 바이 뭐?
0: 예스 오.
1: 내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너 이기긴 했는데.
0: 나이스.
4: 이기긴 했지.
5: 누구한테 뿜으면 뿜어야 돼요? 누구한테 뿜어요?
1: 어, 그냥 여기다 앞에서 앞에다가.
5: 아.
1: 한 방에. 아니. 아니에요.
0: 아이고.
1: 어? 입에 힘이. 형이 할게, 형이. 그냥.

0: 에코 에코.
1: 카메라 안 들렸다.
2: 아니 뭐 감독님. 근데
0: 일부러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2: 저 잘못한 거 아니죠?
3: 오. 오, 스포츠.
2: 봐봐, 봐봐.
0: 오. 입에서 폭포가 나와.
2: 아.
0: 잘하시네요.

0: 가족 촬영이니까 반대인 거죠.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식물 같은 거 원래 자라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거 엄청 오랫동안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빨리 감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것처럼 찍는 거 있죠.
1: 아 반대로?
0: 네.
1: 그러면 고속 말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저속인가?
0: 그거는
1: 미속?
0: 미속 촬영?
1: 아 미속 촬영?
0: 미속 촬영.
2: 미속 촬영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한 프레임씩 촬영을 한 다음 그걸 빨리 돌려보는 방법을 말해요. 미속 촬영을 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꽃이 피는 장면이나 계절이 바뀌는 장면, 해지는 장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죠.
1: 그러면 미속 촬영을 하자.
0: 좋은 것 같아요.
1: 어떤 걸 할까? 어떤 거 할까? 썩는 거. 상아가 막 썩어.
3: 달팽이 새끼 낳는 거.
1: 달팽이 새끼 낳는 거.
0: 그래, 달팽이 부화.
1: 그런 거 뭐. 아, 이게 그럼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아,
0: 그러면은 해놓고 한 1주, 2주? 2주? 2주 정도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래.

0: 어떻게 됐을까?
1: 그러게요.
0: 가보자. 오! 썩었어, 썩었어. 과일.
1: 토마토
0: 복숭아다. 토마토 진짜 맛있다. 우와! 달팽이다. 와, 새끼 달팽이야.
2: 이거 우리가 먹이로 준, 이거 우리가 먹이로 준 상추 같은데?
0: 이게 상추였어?
2: 예, 상추가 완전 다 썩었어요.
0: 와, 알이 진짜 많았구나.
3: 개미는,
0: 아, 이거 진짜 판 거야?
2: 파놓긴 했네.
4: 아, 근데 신기하다. 개미가 땅을 파고 들어간다니.
2: 근데 이거 좀 그, 어떻게, 그걸 빨리 보고 싶다.
0: 그니까. 빨리 우리가 그러면은, 네. 우리 편집실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자.
2: 네.
0: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예.
0: 편집실, 네, 편집실 처음 가봐.
4: 저도요.
0: 자, 한번 보자. 봐봅시다.
1: 오, 달팽이 영상이네.
0: 자, 달팽이부터.
1: 한번 봅시다.
2: 알, 어, 이런 게 아니야.
5: 오! 달팽이 나왔다.
0: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5: 나왔다.
0: 우와, 오. 새끼, 새끼 달팽이. 새끼 달팽이가. 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1: 등껍질도 생겼네.
0: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귀엽다.
1: 우와. 신기하다.
2: 그 생명은 신비로워.
0: 우와, 우리가 상추를 줬잖아. 상추를.
4: 상추 먹나?
0: 먹어.
1: 잘 먹네.
4: 먹는다, 먹는다.
0: 과연 상추가.
1: 아까 상추 썩어 있었잖아.
0: 달팽이가 그렇게 느린데 이렇게 빠를 수가. 이거 봐,
4: 이거
0: 봐. 점점 상추가 썩는 게 보여. 봐. 이거 봐.
4: 점점 가라앉아요.
0: 시들고 있지.
4: 아, 이게 시든 거구나.
1: 주저앉아.
0: 우와, 거의 다 썩었어.
1: 상추 썩는 것도 재밌어.
0: 그러면은 토마토랑 복숭아.
1: 복숭아, 토마토.
0: 아까 복숭아가 완전 그쵸? 다 썩어 있었잖아.
4: 제일 궁금해.
2: 오, 자, 크기도 이만했던 거구나. 크기가 완전 줄었네요.
0: 우와, 보여.
4: 어두워진다.
0: 점점, 점점, 이거 봐. 점점 얘 쭈글쭈글해져.
2: 그러네.
0: 늙어가는 모습.
2: 어, 진짜. 점점 주름살이 생겨.
0: 그치? 네. 주름이 생겼어. 근데 토마토는 복숭아에 비해서는 거의 그렇게 많이 큰 변화는 없다. 오, 근데, 오, 점점 적어진다, 적어진다. 줄어든다, 줄어들어.
2: 오, 그러네.
0: 우와.
4: 이제 좀, 오,
2: 오, 뭐야? 갑자기.
0: 오, 뭐야. 우와, 완전. 아, 징그러.
2: 와, 저 뭐야? 검은색이 막 올라.
0: 저거 완전 곰팡이 같은데? 곰팡이 완전 폈는데? 자, 이제 복숭아 토마토도 봤으니까 마지막은 개미!
2: 네,
0: 개미들. 개미. 자, 스타트.
2: 오. 빨리.
0: 빠르다, 역시 확실히. 와. 개미는 빠르다. 역시 개미는 부지런해, 그치?
4: 그니까요.

0: 이 동글동글한 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네, 파면서 이렇게
1: 팥판 협들을 다 이제 쌓아놓는 거고
2: 이렇게 스키들을 한다.
0: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파지는구나.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오케이.
1: 오 개미 신기한데?
0: 와 오 진짜 신기하다. 아니 개미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짧게 빨리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속 촬영 해봤습니다. 대성공! 3, 4, 큐! 네, 이번 퀘스트 놀라운 순간을 촬영하라 모두 성공했습니다. 와!
1: 짱이었습니다.
0: 아니, 초고속 카메라로 진짜 네. 짧은 시간을 길게도 봤고 긴 시간을 우리가 빨리 보는 비속 촬영도 해봤어요. 어땠어요?
2: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비눗방울이 제일 신기했어요.
0: 비눗방울? 네. 저는 그거 물풍선 터질 때 이렇게 쏙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탁 터지는 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3: 여러분도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죠?
1: 저희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3: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1: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3: 네 지금까지 싸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보.
4: 예스! 오호.
3: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너
2: 이기긴 했는데.
3: 아 여기 아 여기
2: 아니, 이거 누구한테 뿜으면, 아니, 뿜어야 돼요? 누구한테 뿜어요?
3: 그냥 여기다, 앞에다가. 아. <한방에. 웃음> 아니, 이거.
4: 아니, 이거.
5: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길긴
7: 진물엔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that sound?
1: Let's play Dragon.
2: Oh, who's that?
0: The Green Keys.
2: Oh! O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클릭서
9: 클릭서 몰라내가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9: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9: 클릭서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정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재미있는 플레이 타임. 머리
1: 머리
0: 어깨
2: 어깨
0: 무릎
1: 무릎
0: 발
1: 발
0: 눈
2: 눈
0: 귀
1: 귀
0: 입
1: 입
0: 코
1: 코
0: 좋아요. 이번엔 손가락
1: 손가락
0: 팔꿈치 팔꿈치 배
1: 배
0: 볼
1: 볼
0: 턱
1: 턱
0: 이 그리고

아니,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Beans.
1: Beans.
0: Bean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5: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4: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0: 도도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레미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띠용띠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저도 할래요! 와! 나다! 나! 빨리 달려!
5: 공차요! 공차요! 슛! 슛! 골!
4: 나는 누구?
3: 축구선수!
4: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말 거야!
0: 솔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라시 차례.

0: 나는 누구?
1: 선생님!
0: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될래요?
2: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0: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는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Bear! Do you have something nice and tasty to munch on here?

You say

Thank you.

0: 퀸트럭.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이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0: forget to shower every day.
1: 'Cause singing in the shower is so much fun.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그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구조 헬리콥터 출동 바람.
1: 오케이, 바로 출동하겠음.
2: 어? 출동? 우리 어디로 가나요?
3: 네, 지금 바다에 입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2: 네?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3: 네, 맞습니다.
2: 그렇다면 혹시 이 헬리콥터가 수색구조 헬리콥터?
3: 네, 수색구조 헬리콥터입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

0: 발생했을 때 구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멋져요! 멋져! 우와! 난 수색 구조 헬리콥터 청소!
2: 처음 타요? 수색 구조 헬리콥터!

0: 용의자를 찾겠습니다.
1: 저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0: 전기선 액상 장비를 작동하겠습니다.

0: 들고 왔나요?
1: 네,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합니다.
0: 호이스트요?
1: 네, 맞습니다.
2: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곳에서 구조대원이
3: 호이스트를 체결하고 현장에 직접 내려갑니다.
0: 아, 헬리콥터에서 줄을 이용해서 직접 내려가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너무 무서운데요?

0: 합수 완료. 홀수 정리 완료. 문 닫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환자 의식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호흡하기 편하게 제가 산소 좀 드리겠습니다.
2: 우와! 헬리콥터 안에 응급물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 언제

0: 멋진 경험이었어. 와, 수색구조 헬리콥터의 호이스트 덕분에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멋지다 멋져. 그런데 어떻게 저 줄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어디든 출동해서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수색구조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지.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밀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호이스트에 있어. 호이스트 덕분에 구조대원은 헬리콥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 내려갈 수 있어. 구조대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서 이 호이스트를 타고 다시 헬리콥터 위로 올라와. 이 작은 호이스트는 최대 272kg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커다란 냉장고 두 대의 무게랑 같다고.
0: 뭐? 냉장고 두 대? 우와, 놀랍다 놀라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끌어올려?
1: 그건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가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야.
0: 도르래?
1: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야. 바퀴에 걸린 줄에 물건을 달고 줄의 반대쪽 끝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도르래 끝에 물건을 달고 줄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이거 맞지?
1: 맞아. 이런 걸 도르래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에 줄을 고정하고 한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0: 우와!

0: 아,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구나. 그런데 호이스트에 모터는 왜 달려 있어?
1: 응, 모터는 호이스트가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호이스트로 사람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0: 아, 이제 호이스트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야.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단배 살래. 레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2: 달걀이
1: 있나요?
0: 달걀 여기요. 사러. 가방도 있어요.
1: 없나요?
0: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1: 돛단배.
0: 여기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0: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2: 시장에 갑니다.
1: 배고파. 먹을 걸 살까?

0: 맛있겠죠?
1: 네! 근데 이건 얼마예요?
2: 얼마예요?
0: 잠깐만요. 얼마더라? 한 개!
1: 어?
0: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1: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0: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2: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그러게 무슨 치킨이니? 기대된다.
1: 난 여기 찾아볼게.
2: 어? 간 떨어진 놀부?
3: 처음 보는 동화인데.
0: 그냥 흥부놀부 얘기겠지? 읽어보자.
1: 그래. 어디 어디?
4: 옛날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5: 형님, 올해 흉년이 들어서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졸졸 굶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 테니까 쌀 좀 빌려주세요.
6: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도 쌀이 부족해서 말이야.
5: 예? 아이, 여기 쌀 많잖아요.
6: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떡 만들어 먹을 쌀이고.

0: 빙수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이, 요거는 쌀 과자 만들어 먹을 쌀이지.
1: 아니, 형님! 어린 조카들이 쫄쫄 굶는다는데, 그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0: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아주 그냥. 그리고 내가 순순히 빌려주면 내가 놀부겠냐?
1: 제발요. 저희 이러다가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2: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크크크크크크크크.
3: 입에 거미줄을 쳐?
4: 갑자기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2: 무슨 말이긴, 내가 심어놓은 과경어지. 쳐져라 뿅크크.
0: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입에 거미줄이 쳐졌어?
1: 예?
4: 우와, 입에 거미줄 친다는 게 진짜 거미줄을 친다는 말인가 봐.
3: 그런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
2: 그 뜻을 못 알아내면 마법은 안 풀릴 거다.
3: 거미가 입에도 거미줄을 치나?
4: 글쎄. 아! 거미한테 물어보자. 잠시만. 하! 동기리동동! 거미야! 거미야, 혹시 거미는 입에도 거미줄을 쳐?
5: 뭐? 입에 어떻게 거미줄을 쳐? 우린 주로 아무도 없거나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미줄을 치지. 그런데 입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거미줄 칠 틈이 없어. 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입 벌리고 있으면 칠 수 있을지도. 거미, 거미, 거미, 거미.
4: 아무것도 안 먹고?
3: 아, 입에 거미줄을 치다. 입에 거미줄을 칠 정도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다는 뜻?
4: 아, 그럴듯한데?
1: 아유, 배고파. 아, 형님, 일어나 진짜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6: 쫄쫄 굶게 생겼어요.
0: 아이고, 거미줄이 사라졌구나.
1: 예?
4: 휴, 다행이다.
2: 이렇게 쉽게 뜻을 알아내다니. 아우야 몰라.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절대 모를걸.
0: 아니, 누가 예의 없이 이런 경적 소리를. 아이고, 머리야.
7: 형님이셨구나.
0: 흥부? 아니, 아유, 가난하고 착하기만 한 네가 어떻게 이런 고급 차를?
7: 아, 제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요. 그 제비가 이듬해 봄에 박씨를 가져온 거예요.
0: 박씨?
8: 흥부는 놀부에게 박씨를 심었더니 금은부와 가득한 박이 열려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7: 그럼 저는 애들 데리러 키즈카페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형님.
0: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배야.
2: 아이고 배 아파. 크크크크크크크크.
4: 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똥마려운가?
3: 배탈 난 거 아니야?
4: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흥부가 부자가 됐는데?

0: 놀부는 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1: 그러게. 우리 그냥 다른 거 읽을까?
0: 그럴까?
2: 그래, 그만 읽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만.
3: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0: 이번에도 크크의 방해?
1: 그래서 놀부가 배탈이 났나 봐.
3: 우리 이분을 모시고 가자.
1: 누구?
3: 가면서 알려줄게.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4: 아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고 배 아파라.
3: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의원님, 의원님.
5: 아유, 이런. 배가 얼마나 아프시오?
4: 그대가 배가 아픈 건 맞지만, 그 누구?
5: 난 조선 최고의 의원 허준이요. 자, 일단 누우시오.
4: 내가 그렇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3: 아유, 누워요서.
4: 그게 아닌데. 이런.
5: 눈은 정상. 머리도 정상. 똥을 많이 참았소?
4: 안 참았어요.
5: 그렇다면 진단 결과 배는 정상이요.
3: 에? 정상? 근데 왜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4: 아니, 아유, 내가 그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흥부가 부자가 돼서 심술이 나서.
1: 심술이 나는데 왜 배가 아파요?
4: 어? 그 배가 이제 그 배가 아니라.
5: 심술이 나면 신경을 많이 써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서 실제로 배가 안 아파도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3: 아하.
4: 맞아. 흥부가 나보다 부자가 돼서 아이고 배 아파라.
1: 아이고, 심술이 난다, 심술이 나.
3: 놀부님,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4: 다행이가 뭐가 다행이야. 아이고, 실통나. 아이고, 질투나.
0: 와, 뜻을 잘 알아냈어. 흥미진진해지는데.
2: 안 돼. 이러다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아우배야. 에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4: 아이고, 그 박 참 크다 커. 응? 내가 이 박을 어떻게 얻었냐고? 나도 제비다리 고쳐줬다. 왜? 어쩔 건데? 자, 그럼 어디 한번 박 한번 잘라볼까나. 슬근슬근 톡지라세. 슬근슬근 톡지라세. 슬근슬근 톡지라세. 슬근슬근. 아이고 말이라.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2: 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도도도도도도도
4: 도깨비!
2: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간 떨어져라! 역크크! 아이고, 가슴이!

0: 내 간이 떨어지다니. 내 간이 떨어지다니.
1: 아, 어이, 어이, 놀부님, 놀부님.
0: 아이고, 내 간.
1: 어이, 어서 간을 다시 넣어야자. 붙어라. 왜 안 들어가지?
0: 간 떨어지다. 그 뜻을 모르면 간은 영영 안 붙을 것이다.
2: 오! 아, 난 몰라.
3: 그럼 넌 도깨비가 아니라.
0: 맞아. 내가 도깨비인 줄 알았니?
1: 흑흑. 이번에도 문제를 낼 건가?
0: 아, 문제를 내면 정답을 아는데 내가 문제를 내겠니?
3: 왜? 문제가 너무 쉽나 봐?
0: 아니거든! 나 문제 엄청 어렵게 내거든!
1: 오, 그래? 그럼 내보시든가!
0: 쨍! 좋다! 간 떨어지다. 이 뜻은 뭘까? 아이고, 좋다.
4: 1번, 엄청 기쁘고 신나다.
0: 아, 정신, 아이고, 깜짝이야.
4: 2번, 깜짝 놀라다.
0: 깜짝 놀랐어. 아이고, 깜짝이야.
1: 뭐지? 아, 놀부님이 알 것 같은가? 놀부님!
0: 아유, 내가.
3: 어떡하지? 아, 간이 알지 않을까?
2: 제가요?
1: 간님, 언제 놀부님 몸에서 떨어졌나요?
2: 그니까.
0: 슬근, 슬근, 톱질.
2: 놀부님이 신나게 톱질을 했는데.
0: 톱질.
1: 그럼 1번. 신나고 기쁘다. 아니야.
0: 슬근.
2: 그런데 각이 갈라지며 도깨비가 나오자
0: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2: 분명 에그머니다. 이렇게 놀란 다음에 내가 나왔어요.
1: 아하, 놀란 다음에.
3: 그렇다면 정답은 2번, 깜짝 놀라다.
0: 정답은 2번.
1: 와!
4: 옛날 사람들은 간에서 용감함이 나온다고 생각했지.
0: 아이고, 깜짝이야.
4: 간 떨어지다는 순간적으로 용감함이 사라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이지.
0: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3: 정말 깜짝 놀랐네.
2: 오!
1: 놀부님, 정신 차리세요.
0: 간, 내 간이 다시 붙은 거야?
3: 네, 이제 걱정 마세요.
0: 이번에도 동화책 못 읽게 방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간 때문이야.
5: 간 때문이.

0: 괜찮으세요?
1: 아이고.
2: 그 후로 홍보와 놀부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1: 어, 해가지고 아이고 간대문이.
3: 줄 치다
4: 난이 잘돼 십줄 라면.

0: 이러다 다들 유명한 작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1: 배가 아파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갱갱.
4: 눈물엔
5: 덮어놓은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솜, 솔.
2: 선생님께서 여기에 뭘 넣어주실까?
3: 재미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2: 와, 여기에 가득 넣어주신댔는데? 공일까? 물일까? 아, 궁금해!
3: 하얗고 폭신폭신한 거라고 하셨어.
2: 그럼 뭐지? 눈인가?
4: 얘들아!
2: 오신다, 오신다!
4: 자, 오래 기다렸지? 자,
2: 오, 우와!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4: 재밌게 놀아라.
3: 네! 와, 솜이다, 솜! 아,
2: 폭신폭신해.
3: 이건 구름이야.
2: 이건 눈이야. 펄펄 눈이 옵니다.
3: 눈이다.
5: 호호호 산타 할아버지다. 호호호
3: 정음이 수염이네.
5: 호호호
6: 바꿔라 한글.
2: 솜이 솔로 바뀌었어.
3: 우리는 솜이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8: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이
9: 야
7: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솜이 솔로 바뀌었어.
2: 솜, 솜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솜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된다. 된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저기 한글 소음이 있어.
1: 천지?
0: 한글 소음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점점 물처럼 변할 것이다.
3: 안 돼.
0: 엇! 높다!
2: 어? 한글이 녹고 있어. 한글이 다 녹겠어.
3: 시간이 없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녹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굳다!
0: 아니, 나의 녹다 공격을 굳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3: 한글 소음이 파괴됐어.
4: 우리에겐 아용사가 있어.
2: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0: 솜.
1: 서장 완료. 솜. 홍민정음의 손으로.
2: 솜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솜이다! 솜을 찾았다!

0: 설.
1: 우와! 우와! 우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솜. 솜. 베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 솜. 푹신푹신한 솜이 들어있어요. 오, 솜베개. 야. 솔. 솔. 청소할 때 쓰는 솔. 솔. 할아버지는 청소를 잘해요. 다녀올게요.
3: 히힛. 솔의 받침 릴 먹어야지. 냠. 냠냠. 슝.
2: 청소 끝. 아, 소? 받침 릴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솔! 솔! 솜! 솜!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소가 받침 미음을 만나 솜. 솜.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솜. 친구들 따라해봐요. 솜. 끝.
3: 솜에서 끝소리 응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솔. 솥.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솜에서 끝소리 응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솔. 솥. 히힛.
2: 솜. 솔. 훈민이와 정음이가 솜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솜을 솔로 바꿔라 한글. 솜이 솔이 되었어요. 천지가 녹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굿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솜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솜이 생겼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집, 짐.
4: 정음아, 뭐해? 집이네?
5: 응, 우리 집이야.
4: 집! 정말 우리 집이네? 정음아, 우리 집 지붕은 기와 지붕이잖아.
5: 아, 그렇지.
4: 이야.

0: 있어야지.
1: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역시.
0: 우리 집은 마당도 있어.
1: 맞다. 아, 오, 역시 훈민이. 그, 우리 집 마당은 어떻게 생겼더라?
0: 나가서 마당 보고 오자.
1: 아, 그래, 마당 보고 와서 그려야지. 가자, 가자.
0: 가자.
2: 바꿔라 한글.
1: 어?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없어졌네?
0: 집이 짐으로 바뀌었어. 우린 집이 필요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훈민증은 안녕?
3: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집이 짐으로 바뀌었어.
1: 집, 집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집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 한글이야.
0: 어? 구름이 멀리 가고 있어.
2: 내가 한글을 찾아올게. 자, 차. 이제 한글을 가져가자. 천지?
3: 한글 집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지.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2: 자, 자, 자, 자,
3: 자. 제법이군. 그렇다면 내게도 방법이 있지. 태극봉을 못 쓰게 할 테다.
0: 망가지다!
2: 내 태극봉!
1: 이건 태극봉이 망가졌어. 이용사가 천지한테 당했어.
0: 이용사가 위협해. 구하러 가야 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망가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고치다!
2: 샷!
3: 아니, 나의 망가지다 공격을 고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0: 집에 이가 없어.
2: 내가 태극봉으로 한글을 다시 만들게.
4: 나가라! 한글!
2: 자,

0: 집.
1: 저장 완료. 집.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집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차례! 옆!
1: 집!
0: 집! 오! 우리나라 전통 기와집! 기와집은 대청마루! 오! 멋지다! 하하하! 집! 얍!
1: 오!
0: 짐! 짐! 짐! 짐을 풀어요. 오! 짐을 싸요. 짐을 제자리에 두고 올게요.
2: 짐의 받침 미음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짜잔 지 지만 남았네. 한글 짐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짐 짐 집! 집! 순서대로 써볼게요.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가 받침 비읍을 만나 집, 집.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집! 친구들 따라해봐요. 집. 끝.
2: 집에서 끝소리 읍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짐. 징.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집에서 끝소리 읍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짐, 징.
0: 집, 짐. 훈민이와 정음이가 집을 그려요. 우리 집이 최고야.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집을 짐으로 바꿔라 한글. 집이 짐이 되었어요. 천지가 망가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고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집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집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길길.
2: 눈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할머니는 이상해. 그래.
8: 소라.
9: 오, 블루, 오랜만이구나.
8: 민들레. 민들레.
9: 소라.
8: 그래.
9: 할머니.
8: 내 새끼.
9: 뭐해, 여보?
8: 아, 벌레랑 얘기하고 있었단다.
7: 원래요?
8: 기다려 보렴구나. 자, 보렴. 이렇게 작은 벌레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는 법이란다.
7: 진짜요?
8: 그럼 한번 들어보렴.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9: 왜 그래, 여보?
8: 이상한 소리가 들려.
7: 다른 벌레가 부르나?

0: 어디서 들리는 거지? 응? 저기다! 야! 무슨 벌레가 얘기를 한다고! 할머니도 참!
1: 무슨 일이 있었니, 뽀뽀야?
0: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2: 어? 이상한 얘기라니?
3: 이상해, 뽀!
0: 벌레랑 얘기를 하질 않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고!
2: 그게 무슨 말이지?
0: 아무튼 할머니 이상해요!
1: 에이, 뽀뽀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남들하고 조금 다른 분이죠.
0: 분명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4: 석들 그래 잘 다녀오마.
0: 할머니가 화산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2: 이걸 어쩌지?
3: 구하자뿌. 할머니 우리가 구하자뿌.
2: 그래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3: 가자.
1: 좋아. 다들 준비됐지? 할머니를 구하러.

0: 같이
1: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 같아.
2: 벌레만큼 작아졌다고요? 신난다고.
3: 그럼 사방에 무서운 벌레들이 가득하겠네.
2: 뭐?
3: 잠자리다!
1: 아, 반기롭게!

0: 자,
1: 자, 자, 자. 저건 자, 자. 뭐지?
2: 더이다!
3: 잘못했어요!

0: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벌레는 뭐예요?
1: 아, 이 녀석. 사탕 주니까 따라오더구나. 아주 귀엽지? 이 소리야. 이 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띠! 띠!

Yeah.

0: 내가 나갈 테니 문을 열어다오.
1: 가지만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Ah.

0: 기운. 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많이 아팠지?
1: 할머니! 응? 어떻게 된 거예요?
0: 이것 때문이었단다. 이 가시가 발에 박히는 바람에 발이 아파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거야.
2: 왜 화산이 다치려고 해?
3: 아이집하고 고장났는데 어쩌지?
0: 걱정할 거 없어요.
2: 우와, 엄청 빠른데?
0: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

0: 슝! 슝! 할머니!
1: 옷 보았구나.
0: 소라게랑 이야기 중이세요?
1: 그렇단다. 아, 인사하렴. 아기 소라게야.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귀여워!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무슨 말이지?
1: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소라게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0: 동생이 생겼어요.
3: 이건
0: 슝!

0: 위기에 처하셨군요. 슈퍼공룡이 도와드리죠. 도와줘요 슈퍼공룡. 슈퍼공룡이 구해드릴게요. 악당을 물리쳐 출동. 출동이란 거? 똑똑한 부하가 필요한 거. 내 공룡 돌려줘!
1: 그럼 참 귀엽게 생겼네.
2: 이제 화산에서 알도 나오네.
0: 엄마 조심해요.
3: 뽀뽀는 이제 동생이 생긴 거야.
0: 동생? 동생! 슈! 슈! 빨리 따라와! 역피! 역병! 역호! 슈퍼공룡! 빨리 따라와! 더 빨리! 역피! 안 돼!

0: 오늘은 슈퍼 공룡책! 할아버지!
1: 그러자, 속으로 들어가는데!
0: 신난다, 내 것!
2: 잘 자라.
3: 이젠 혼자 잘 수 있지?
2: 잘 자려, 마가.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아가 괜찮니? 뽀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넌 오빠잖아.
1: 원래 내 자리잖아요.
0: 아휴 우리 아가 어이구 어이구 오빠가 그랬어요.
1: 늘 나만 양보 양보 불공평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불쌍한 뽀뽀. 이제 동생 필요 없어. 친구들이랑 놀 거야. 얘들아 놀자. 룰루루루루 잘 있었어?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 대신 오늘은 새로운 슈퍼공룡 얘기야. 어느 날 슈퍼공룡이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 얘들아 왜 이러었어?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슈퍼공룡이 날다가 용암을 발견한 거야.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다 저리 가. 다 필요 없어. 저리 가라. 으아! 내 슈퍼공룡! 저리 가! 네가 다 뺏어갔어! 동생 같은 거 필요 없어! 화산으로 돌아가!

0: 아기야, 어디 있어? 아기야! 아기야, 어디로 간 거야?
1: 삐! 삐! 삐!

0: 자기야!
1: 엄마! 아기가 죽었어! 나 때문이야! 내가 화를 내서 날 도와주더라니까!
2: 아유, 그렇지 않아, 뽀뽀야. 자, 이리 와봐.
0: 삐뽀! 삐뽀!
3: 삐뽀!
4: 뽀뽀한테 예쁜 동생이 생겼구나.
0: 오빠 미안.
2: 괜찮아. 나도 미안. 이리 와봐. 짜잔.
0: 우와, 벌써 다 만들었네.
2: 삐뿌야.
0: 응?
2: 짠.
0: 우와, 삐뿌 알이잖아.
2: 이걸로 성을 완성시키자.
0: 정말?
2: 우리 나방 잡으러 갈까?

0: 수준이나 딸기 농가. 말하는 코미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병.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킬링.
4: 식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14: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6: 1, 2, 3. 자, 뭐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장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13: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6: 마데카 솔메이트
17: 진동.
15: 얼굴엔
18: 순한 길길.
15: 중물엔
19: 덤덤한
20: 순하게
21: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3: 핏핏핏
2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5: 매일매일 락토핏.
2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7: 인어공주가 되고 싶어.
28: 켄켄. 켄켄.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켄켄.
29: 켄켄 아직도 연못에 있는 거야?
28: 응.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27: 대체 왜 저러는 거야?
29: 그게 어?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아.
27: 어?
29: 어? 나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럼 다니 켄켄한테 그림책 보여줘.
30: 다니가 켄켄한테 그림책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책으로 할까요?
29: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책.
30: 아, 네. 쉐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여드립니다.
27: 그 뒤로 인어공주를 따라하는 거야?
29: 켄켄 꿈이 인어공주가 되는 거래.
28: 근데 아직 수영은 잘 못해. 켄켄, 밥 먹자. 이제 그만 나와.
27: 켄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인어공주 되고 싶다면서.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넓은 바다로 가서 헤엄치고 싶지 않아?
29: 맞아.
28: 아, 그러고 보니까 켄켄은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29: 어, 그러네.
27: 그러니까 더더욱 가봐야지. 켄켄, 축하.
28: 저렇게 좋을까?
29: 진작 갈걸.
27: 어? 같이 가.
25: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27: 고고! 명탐정 피트! 궁금해
31: 켄켄! 맞는 팩 쉐리!
26: 젠틀맨 제제!

0: 바다에 처음 들어온 기분 어때? 신기하지? 나도 처음 바닷속에 왔을 때 그랬어.
1: 샤크캐논 물방울대포 발사!

0: 켄켄! 비트! 제제! 괜찮아?
1: 괜찮아.
2: 나도 괜찮아.
0: 바다가 우리를 격하게 환영하는데?
1: 켄켄, 바다까지 왔는데 뭐하고 있어? 인어공주처럼 헤엄쳐봐.
2: 내가 도와줄게. 켄켄, 어서와. 꼬리를 흔들어야지. 더, 더, 더. 그렇지, 잘한다. 저 물고기들처럼 흔들어봐. 켄켄, 깨냈구나. 헤엄치는 것도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켄켄, 넌 정말 특별해.
0: 켄켄, 바다에 데리고 오길 잘했어.
1: 자자,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지. 켄켄, 내가 사진 찍어줄게.
0: 켄켄.
1: 어? 사건이다!
2: 어? 얘들아! 큰일 났어! 켄켄이 안 보여!
1: 뭐라고?
0: 켄켄! 어, 왜 자꾸 쫓아와? 혹시 너 나한테 반했니?
3: 아니,
0: 켄켄! 인어공주라면 저기 하얀 산호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3: 고마워!
0: 왜 이렇게 빨라?
2: 혹시 켄켄 못 봤니?
0: 켄켄이라면 방금 저쪽으로 갔는데. 얜 또 왜 이렇게 빨라?
4: 인어공주 봤냐는데?
3: 봤어? 난 못 봤어.
4: 나도 못 봤는데?
3: 너도 못 봤어.
4: 내가 봤어. 아까 문어마녀한테 갔어. 저쪽으로.
5: 진짜 인어공주가 문어마녀한테 갔어?
3: 아, 문어마녀 너무 무서워.
6: 켄켄은 괜찮을까?
7: 켄켄! 어디 있니?
6: 켄켄 찾으러 왔나봐.
0: 문어마녀한테 갔잖아.
3: 우리 때문에 간 걸 아이는 뭐라고 하겠지?
4: 말해줄까 말까?
1: 물고기들 얘기하는 거 들었어? 켄켄이 문어마녀한테 갔대.
2: 문어마녀라면 켄켄이 위험해.
0: 얼른 가자.
8: 아하, 인어공주를 찾고 있구나. 어머머, 탐나는 목소리네. 아, 인어공주라면.
9: 뚝뚝, 문어마녀 있나요?
8: 인어공주가 여긴 웬일이지?
9: 문어마녀, 이 꼬리를 다리로 바꿔줄 수 있나요?
8: 물론이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지?
9: 어머나.
8: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오.
9: 이 목소리를... 요?
8: 인어공주라면 방금 다녀갔어. 잠깐. 넌 여기 왜 왔지? 아, 인어공주를 만나려고?
9: 네, 꿈.
8: 인어공주가 되는 게 네 꿈이라고? 그렇다면 그 꿈 내가 이뤄줄까?
9: 진짜?
8: 대신 네 목소리를 다오.
9: 켄켄!
7: 켄켄!
9: 켄켄! 켄켄, 너 정말 인어공주

0: 켄켄, 한번 바뀌면 영영 되돌아올 수 없어.
1: 켄켄, 네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난 지금 이대로의 네가 더 좋아.
2: 뭘 고민해, 내가 바꿔준다니까. 어서 네 목소리를 나에게 다오. 소리소리소리 목소리.
3: 켄켄
1: 켄켄 그대로야.
0: 무사해.
4: 어떻게 된 거지?
2: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1: 아까 진짜 대단했지? 문어 마녀가 켄켄 목소리를 가져가려는데 켄켄이 호루라기를 쫙!
4: 켄켄 진짜 멋졌어.
0: 문어 마녀 목소리가 호루라기 소리로 바뀔 줄이야.
5: 켄켄 정말 대단. 어?
0: 인어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서운한가 봐.
1: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다니 보여줘.
6: 켄켄을 위해 준비했어요.
0: 피트,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4: 제법이네.
1: 켄켄은 우리의 아주 특별한 친구잖아. 친구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레벨 업!
3: 켄켄!
1: 유령 대서동!
4: 촛불이 왜 꺼진 거야? 이상하네.
0: 셰리, 왜 그래?
1: 무슨 일이야? 불은 왜 끄고 있어?
4: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져버렸어.
1: 바람이 불어서 꺼졌겠지.
4: 바람이 어디서 불어? 이 방엔 창문도 없단 말이야.
0: 그러네. 창문이 없네. 그럼 촛불이 왜 꺼진 거지?
4: 혹시 말이야, 유령이 그런 건가?
0: 무서워.
1: 유령이 어딨냐?
4: 그럼 촛불이 왜 꺼져? 그것도 두 번씩이나.
0: 두 번씩이나? 그럼 유령 만나봐.
4: 아, 유령이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유령은...
1: 유령은 없다니까. 다니, 그렇지?
6: 다니가 유령에 대해 검색합니다.
7: 유령이다! 유령이다, 잡았다! 유령한테 또 당했대!
6: 슬라웨시 섬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사건이다! 진짜 유령이 나타났대! 얘들아, 가자!
4: 같이 가!
0: 난 좀 무서운데!
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치, 궁금해
3: 켄켄, 맞는 게 제리,
8: 젠틀맨 제제,
5: 우리

0: 멀리 온 것 같은데? 어디야? 유령이 나타났다는 곳이.
1: 여기야. 어? 저기 누군가 있다. 내려가 보자.
2: 우와, 귀엽게 생겼다.
0: 눈이 엄청 커.
3: 내 눈 크지? 그래서 이름도 안경원숭이야.
1: 안경원숭이, 이 숲에 유령이 나타났다면서?
3: 유령? 난 못 봤는데. 너 봤어?

0: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졸려.
1: 나도 졸려. 우리 자야 되니까 그만 가줄래? 우린 낮에 자고 밤에 놀거든.
2: 그래,
1: 잘 자.
3: 저쪽으로 가보자. 개미들아, 어디 가는 거야?
4: 비켜, 비켜! 도망쳐야 해!
5: 너희들도 유령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당장 도망쳐!
6: 진짜 유령이 나타났나 봐!
1: 걱정 마, 제제.
3: 그래, 이 명탐정 피트가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까. 개미들아, 그 유령에 대해서 말해줄래?
4: 그 유령은 갑자기 나타나서 순식간에 개미들을 찾아간다고!
7: 엄청 빠른가 봐.
1: 아이, 빠르기만 한 게 아니야. 나무는 또 얼마나 잘 타는지. 손가락이 길고, 아, 꼬리도 길어.
3: 그렇다면. 유령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냐고.
4: 가자, 가자. 이제 가야 돼. 가자.
3: 아이, 개미들아, 유령이 이렇게 생겼냐고.
8: 개미야!
3: 아, 개미들을 놓쳤어.
7: 저기 봐! 나무에 누가 있어!
6: 얘들아! 거기서 뭐해?
1: 캥캥!
3: 꽃매미 삼형제! 거기서 뭐하냐니까?
9: 아, 비켰다! 유령이 나타날까봐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3: 너희들도 유령 봤어?
9: 그럼!
3: 혹시 유령이 이렇게 생겼어?
1: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0: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밤에 봐서 잘 모르겠어. 그 유령은 꼭 밤에만 나타나거든.
3: 밤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또
9: 이제 그만 가줄래?
11: 가줄래?
3: 하나만 더 얘기해줘.
1: 개마투스 꽃사라기한테 가버린다. 유령한테 잡혀갔었대.
3: 개마투스 꽃사마귀!
12: 너 유령이다!
1: 캥캥!
12: 야!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7: 너 유령한테 잡혀갔었다면서.
3: 그럼 유령 봤어?
12: 봤지, 어젯밤에. 그 유령은 나무를 아주 잘 타!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1: 똑같아!
12: 눈이 아주 크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어우,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나나 되니까 도망친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은 곤충들이 그 유령한테 목숨을 잃었어.
3: 이 명탐정 피트가 그 유령 꼭 잡아줄게.
12: 정말이야? 아니야, 관둬. 그 유령은 너무 세. 잔인하다고.
6: 개마투스 꽃사마귀, 어디로 가면 유령을 만날 수 있어?
12: 저쪽 숲.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거. 아이, 난 분명히 말했다.
3: 곤충들이 말한 대로 유령의 모습을 그려봤어. 유령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6: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
7: 그러게.
1: 유령 캔캔.
3: 유령이다. 캔캔이 찾았어.
6: 어디?
3: 하나가 아니야. 여럿이 물이 지어 있는데. 너냐? 곤충들을 괴롭히는 유령이?
13: 유령이라니.
6: 곤충들한테 다 들었어. 넌 나무도 잘 타고 밤에 나타나는 유령 맞자.
13: 내가 나무를 잘 타는 건 맞지만 난 밤엔 자는데.
3: 거짓말! 너 지금 먹고 있는 것도 곤충이지?
13: 에? 곤충이라니! 난 곤충 못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 나무 열매나 씨앗이라고!
1: 나도 좋아!
13: 너도? 나랑 똑같네!
3: 하지만 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니까 긴 꼬리도 있을 거 아니야!
13: 에? 내가? 난 꼬리가 짧아서 이름도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6: 어떻게 된 거지?
1: 그 유령이라면 우리 엄마가 안 돼.
6: 누구야?
2: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유령은 바로?
6: 설마, 말도 안 돼. 그렇게 작고 귀엽게 생긴 애가 우리가 찾던 유령이었다니.
7: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3: 맞아,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7: 어? 저기 봐, 낮엔 자고 밤에 논다더니 진짜 밤에 나타났어.
6: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3: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하지만 저렇게 작은 원숭이가 곤충을 잡아먹다니, 설마.
8: 다들 어디 갔지? 안 보여!
3: 곤충들을 잡아먹는 게 너였어? 안경 원숭이?
1: 아니, 어떻게 알았지?
3: 곤충들아! 유령의 정체는 안경 원숭이였어! 안경 원숭이를 조심해!
1: 뭐야, 내가 유령이라고? 그래, 나한테 잡히기 싫으면 밤에 다니지 마. 알았어?
7: 유령이 아니라 안경 원숭이였다니.
6: 진짜 유령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3: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7: 근데 말이야, 아까 이 방에서 갑자기 촛불이 꺼진 건 왜 그런 걸까?
3: 유령이든 범인이든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촛불을 켜놓고 숨어서 기다려보자.
6: 난 좀 무서운데.
7: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뭐야, 유령이 아니라
6: 켄켄이었어.
3: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유령이다! 레벨 업!
1: 켄켄!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1: 얼굴엔
14: 순한 킹킹,
11: 중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7: 핏핏핏.
1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8: 매일매일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천방천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클릭소! 클릭소! 몰라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아토피스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4: 얼굴엔
2: 순하게
4: 눈물엔
2: 덥덥한
6: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라.
6: 탱탱 또 하자고?
7: 이게 벌써 몇 번째야?
6: 탱탱
5: 찾는다. 찾았다 캔캔. 그럼 이제 술래는 캔캔. 캔캔 절대 못 찾을 거다.
6: 우리가 여기 숨은 건 상상도 못할 거야.
7: 이렇게 꼭꼭 숨어도 괜찮을까?
5: 난 절대 안 들킬 거야.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고 싶다고.
6: 나도 지쳤어.
7: 하긴 나도 그만하고 싶긴 해. 켄켄 운다. 가서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야?
5: 지금 나가면 밤새도록 숨바꼭질만 해야 할걸.
6: 그럼 난 여기 계속 숨어 있을래.
8: 다니
9: 다니를 불렀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 켄켄이 다니를 불렀어.
8: 켄켄
9: 숨바꼭질을 잘 하려면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가세요.
5: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7: 사건이라니?
5: 켄켄한테서 사건 냄새가 나.
7: 뭐라고?
6: 켄켄.
9: 네, 숨바꼭질 대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라이노 크레인에 탑승하세요.
6: 켄켄.
7: 어떡해. 켄켄 혼자 출동했어.
6: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5: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막아야지. 얼른 가자.

0: 바뀌어. 말랑말랑 풍선대 폭 발사!
1: 괜찮아?
0: 다친 데는 없고?
1: 걱정했잖아. 알아. 숨바꼭질 대장 찾으러 온 거.
0: 아무리 그래도 혼자 출동하면 어떡해.
2: 맞아. 그리고 여길 봐. 여기에 숨바꼭질 대장이 있을 리 없잖아.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온통 나무밖에 없는걸.
3: 숨바꼭질 대장, 나 찾았니?
2: 어디서 나는 소리지?
3: 여기.
1: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3: 나뭇가지라니. 난 대벌레야.
2: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3: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일단 나뭇가지 모양으로 변신. 적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숨어있자.
2: 이상하다. 여기서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이네.
4: 이상해, 이상해.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여.
5: 네가 오늘도 허탕이구만.
3: 휴, 살았다. 숲은 언제나 위험해.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 난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는 거라고. 그럼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어때? 나 숨바꼭질 대장 맞지?

0: 켄, 포기해.
1: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
2: 내 생각도 그래.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3: 켄켄!
0: 갑시다!
3: 켄켄!
0: 켄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숨바꼭질 대장, 여기 있잖아. 나!
4: 하, 무슨 소리? 이 숲의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0: 누구야?
1: 전 나뭇잎에서 소리가 나.
2: 말하는 나뭇잎인가?
4: 난 나뭇잎이 아니라 큰 나뭇잎벌레야.
0: 우와,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어.
4: 그래서 난 이렇게 나뭇잎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숨바꼭질 대장 아니겠어?
5: 바람 분다!
2: 세상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흉내내고 있어.
4: 그래야 안 들키지? 이래야 진정한 숨바꼭질 대장이지.
6: 진짜 숨바꼭질 대장이야.
4: 뭐? 잘 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럼 나처럼 자기랑 같은 색깔을 찾아서 숨어봐.
1: 켄켄! 켄켄과 같은 색이라면...
3: 켄켄! 켄켄!
0: 하늘에 숨겠다고? 보게!
2: 뭐?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0: 같이 가!
2: 우와, 예쁜 꽃들 많다.
1: 여기에도 숨바꼭질 대장이 있으려나?
2: 켄켄, 배고파? 여기 켄켄이 좋아하는 꽃이 많으니까

0: 난초사막이다. 나비들아 도망쳐.
1: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켰으니 너희들도 가만둘 순 없지.
0: 도망쳐!
1: 때로는 아름답게 생긴 게 위험할 수도 있어.
2: 난초 사마귀처럼 숨어 있으면 못 찾겠지. 안 들킬 수 있었는데.
3: 휘트, 뭐야? 벌써 들킨 거야? 숨바꼭질 대장은 내가 될 거야.
4: 쉐리, 미안.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2: 쉐리 제재는 대체 어디 숨은 거야?
4: 들켰네.
2: 오, 켄켄. 잘 찾는데? 켄켄이 숨바꼭질 대장이네. 레벨 업!
3: 캔캔!
2: 숲속의 예술가 바워새.
4: 캔캔! 어디 있니 캔캔? 캔캔! 쉐리! 쉐리! 혹시 캔캔 못 봤어?
3: 어, 못 봤는데?
4: 캔캔 못 봤어? 그럼 대체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2: 당장 찾으러 가자!
5: 잠깐! 둘 다 진정해! 다한이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한이! 캔캔 현재 위치 찾아줘!
6: 다한이가 캔캔의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4: 울어? 캔캔!
2: 같이 가!
4: 이제 괜찮아, 캔캔. 근데 앞으로는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5: 오늘처럼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2: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주우러 간 거야?
5: 캔캔한테 소중한 거라잖아. 그만해.
2: 알았어.
4: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3: 정자.
4: 아, 정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5: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멋지게 만들어졌을 텐데.
4: 우릴 위해 캔캔이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캔캔!
2: 아니, 네가 바워 새도 아니고 혼자서 정자를 어떻게 만들어?
3: 바워 새?
4: 바워 새?
5: 그게 누구야?
2: 아, 정자를 좋아하는 새인데 잠깐만. 바로 이 새야. 바워새는 혼자서 정자도 만들고 정자 앞에 멋진 정원을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해.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4: 사건이라고?
2: 바워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단 가보자.
3: 괜찮아.
4: 출동.
7: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2: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캔캔, 맞는 캔 쉐리,
8: 젠틀맨 제제,
7: 우리.

0: 제가 만든 거야?
1: 멋지다.
2: 캥캥.
3: 어? 안녕, 바오세.
1: 만나서 반가워. 난 셰리야.
0: 난 제제.
4: 어, 그래. 안녕.
3: 아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 정자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면서 재밌어 했잖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4: 하면 뭐래.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데.
1: 그래서 그만둔 거야?
0: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4: 아니,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올 거야. 난 극락초처럼 멋진 깃털도 없고 멋진 춤도 못 춰서 내 정자에는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 거라고.
3: 바워새를 도와줄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1: 아, 그럼 바워새한테 멋진 깃털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
0: 오, 좋은 생각이야.
3: 아, 그럼 멋진 춤도 알려주자. 일단 극락조를 찾아가는 거야. 가서 얼마나 멋진 깃털을 갖고 있는지,
1: 얼마나 멋진 춤을 추는지 보고 오자고.
3: 바로 그거야.
1: 같이 가.
3: 어? 큰 극락조다.
0: 우와, 왜 깃털이 멋지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1: 깃털이 정말 예쁘다.
5: 내 깃털 예쁘지? 나도 알아. 얼마나 예쁘면 내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으면 멀리서도 내 깃털을 보고 친구가 찾아온다니까. 어, 어서와.
6: 나 기다리고 있었어?
5: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6: 근데 저기 못 보던 친구들인데 왜 온 거야?
5: 아, 맞다. 너희들 왜 온 거야?
3: 바워새가 그랬거든. 극락조는 멋진 깃털을 가졌다고 말이야.
5: 그게 바로 나라니까. 바워새도 내 깃털을 부러워하는구나.
7: 아마 모든 새들이 내 깃털을 부러워할걸.
6: 잘난 척하기는.
5: 어디가? 가지마.
3: 뭐야, 큰 극락조. 깃털은 예쁜데 성격은 별로잖아.
1: 바오세한테 딱 어울리는 멋진 깃털을 찾으면 좋겠는데.
0: 그런 극락조를 찾을 수 있을까?
3: 찾았다고? 꼬리비녀 극락조잖아.
1: 우와, 까맣고 멋진 깃털이네.
6: 어머어머, 너 춤을 출 건가 봐.
1: 우와, 얼마나 멋질까.
8: 시작한다.
9: 차렷, 인사.
6: 멋있어. 멋진 춤 잘 봤어. 바워새가 부러워할 만하네.
9: 어? 바워새가 날 부러워한다고?
0: 너처럼 멋지게 춤추고 싶어해.
9: 바워새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영광인걸? 난 바워새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 보자. 여기도 있네. 청소하는 거잖아. 나도 바워새처럼 청소도 잘하고 멋진 정원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데 바워새는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해.
3: 자꾸 꼬리비녀 극락조가 전해달래.
0: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1: 그렇다니까.
3: 바워새, 넌 화려한 깃털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깃털을 가졌어.
0: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
1: 그리고 넌 멋진 춤은 출 수 없어도 멋진 정자를 만들 수 있잖아.
3: 이렇게 멋진 정원도 꾸몄잖아. 이건 바워새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2: 아주 대단하고도 멋진 일이지.
0: 정말?
3: 다워세, 네 정원에 우리 초대해줄래?
4: 좋아. 그럼 캔캔을 위해 파란색 정원으로 꾸며볼까? 파란색만 모아 모아 모아서.
3: 우와, 멋진데. 파워세, 넌 아주 멋진 숲속의 예술가야.
10: 맞아, 맞아.
3: 이건 깡통이잖아.
4: 꽤 괜찮지?
6: 똑똑, 다우세 있니?
4: 친구야, 어서 와.
10: 오, 다우세 정자 같은데?
3: 그러게, 다우세도 정자에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겠지. 체리, 아직 멀었어? 대체 뭔데 그래?
11: 조금만 기다려.
12: 자, 다 됐다. 캔캔, 선물, 쿵쿵.
10: 호루라기잖아.
12: 혹시 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3: 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갈게 라고 말하려고 했지.
12: 그래, 맞아.
11: 캔캔, 꼭이야.
12: 약속. 약속.
3: 아니, 계속 불라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불라고. 레벨 업!
11: 캔캔!
13: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길길.
15: 진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1: 지당하신 말씀.
2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2: 또래보단 키가 작다면 성장에 날뜻한 키가 크고 싶다면 성장에 날뜻한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성장에 날뜻한
2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5: 또 졌네.
2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27: 다들 뭐 먹는 거지?
28: 이게 뭐래요?
2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길길.
15: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찬방찬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0: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엑스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엑스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콩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9: 아저씨 어떻게 좀 해봐요.
10: 그게 조종이 할 때!

0: 도착했나봐.
1: 그럼 어서 나가봐요.
2: 왜 하필 이런 데서만 워물이 열릴까?
1: 아니래. 에밀레호는 왜 또 이럴 때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냐고.
0: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힘이 쭉 빠지네.
1: 일단 물 밖으로 나가요.
0: 그래, 일단 좀 쉬자.
3: 쉐그 아저씨, 어서 일어나봐요.
0: 아우, 피곤해. 깜빡 잠들었었네.
3: 이상해요. 세실이 안 보여요.
0: 뭐라고? 세실이? 혹시 우리 버려두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건 아니겠지?
2: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요. 세실! 세실!
0: 아니, 난 그게 아니라.
2: 뭐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0: 그래!
2: 세실! 세실!
3: 어? 이거 세실의 부메랑인데.
0: 어떻게 된 거지?
3: 세실이 부메랑까지 버려두고 어딜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0: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놓는데.
3: 그러니까요.
0: 밥 없인 살아도 무기 없인 못 사는 게 세실이잖아.
3: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0: 그래, 당장 찾으러 가야겠어. 우와, 온 동네가 황폐하네.
2: 가뭄이 들어서 더할 거예요.
0: 곡식은 모두 메말라 죽어가고.
3: 물고기도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0: 저것도 뭐야?
3: 가축까지 저렇게 되다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0: 그나저나 세실은 어디 간 걸까?
3: 서두르죠. 뭐 좀 여쭤볼게요. 저 혹시 이 사람 못 봤어요?
0: 뭐래? 세실을 봤대?
3: 아니요.
0: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뼈만 앙상해가지고.
3: 오랜 기간 계속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민심도 나빠졌다나 봐요.
0: 그래서 사람은 우선 잘 먹고 봐야 한다니까. 우리 세실은 밥은 챙겨 먹었으려나?
3: 서둘러요. 빨리 찾아야죠.
0: 세실! 세실!
3: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보셨어요? 못 봤다고요? 저기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나요?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요.
0: 그럴 테지. 자기들 코가 석자일 텐데 뭐.

0: 화장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응?
0: 어?
1: 우야우야우!
0: 꼬마테리안? 무슨 일인데 그래? 뭐라고?
2: 뭐라는 거야?
0: 세실이 마녀로 몰려서 잡혀갔대요.
2: 뭐라고? 세실이 잡혀가?
0: 이 아이의 엄마도 잡혀갔대요.
2: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데? 지, 내가 당장 설마...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은 여기 있는 새 마녀들 때문입니다. 이 마녀들에게 화형을 내려서 하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피를 내려줄 것입니다.
3: 그 꼬마도 어디로 잡혀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지?
0: 네, 모른대요. 세실이 마녀로 잡혀갔다니 말도 안 돼요.
3: 그런데 중세시대엔 정말 마녀란 게 있었던 걸까?
0: 진짜 마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었대요. 마녀가 아닌데도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고
3: 죄 없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다니. 그러고 보면 인간의 광기는 참 무섭고 잔인한 거야.
0: 중세시대엔 우리 상식으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3: 그렇지.
0: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미신까지도 믿었으니까요.
3: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인 리스테리아! 어? 어? 저쪽이다!
2: 어서 화형대에 불을 붙여라!
4: 오늘은 왜 안 나타나나 했네.
0: 쉐가 아저씨, 한타를 맡아주세요.
2: 알겠어.
0: 괜찮아? 천하의 세실이 이게 응? 무슨 꼴이야.
4: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빨리 밧줄이나 풀어. 나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 화났으면 뭘 어쩌게. 타타, 내 구매랑 가져왔지?
0: 당연하지.
4: 자, 오케이! 이것들 가만한 것!
5: 엄마야!
4: 저 쬐끄만 게 그냥! 마셨대! 뜨끔하지?
0: 잠깐만요! 풀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5: 고마워요.
0: 됐어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4: 이거 아쉽게 됐네. 귀찮은 것들을 미스테리아 밖으로 쫓아낼 기회였는데! 그렇다고 날 마녀라고 속여서 화형까지 시키려고 해? 치! 이번엔 진짜 본체를 보여주마! 이야! 야! 야! 어쭈, 요것들 봐라!
6: 아, 제법인데요?
4: 뭐라고?
6: 아, 죄송.
0: 역시, 결국 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4: 흥! 큰 소리 치지 마. 테리안들은 이미 너희를 마녀라고 생각하거든.
0: 누나가 테리안들을 속여서 그런 거잖아요.
4: 속이다니. 빨리 마녀를 처단하라는 저 아우성이 들리지 않아?
0: 제발 더 이상 테리안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4: 야, 우리가 겁나서 도망가는 거야?
0: 그럴리가. 테리안들이 다칠까봐 자리를 옮기는 것 뿐이라고요.
4: 뭐? 칸타, 당장 혼쭐 내줘.
7: 네, 간다.
0: 야,
7: 야! 못 본 사이에 꽤 용감해졌는데?
0: 네, 정글에서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단련을 좀 했죠.
7: 좋아, 그렇다면 실력 한번 볼까?
0: 예전에 저라고 생각하면 금코 다쳐요.
7: 근데 내가 인간들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 잊진 않았겠지?
0: 강철 같은 단단함을 이기는 부드러움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되죠. 생포금을 발사!
4: 저것도 뭐야? 부드러운 그물로 생포 성공! 저런 멍청한 피조물 같으니 이 바보야!
7: 제법인데요, 타타?
0: 잘 봤죠? 맛이 어때요, 판타?
4: 시끄러워!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다니! 타타, 너야말로 맛이 어떠냐? 내 일을 방해하면 그렇게 쓴맛을 보는 거라고. 응? 쟨 또 뭐야?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우리의 신성한 마녀 화용식을 방해한답니다. 이 녀석도 아주 흉악한 마녀죠.
0: 누나, 내가 무슨 마녀라는 거예요? 게다가 난 남자라고요.
4: 어? 남자? 아, 그렇지. 아무튼 저 녀석은 사악한 마녀입니다.
0: 마녀라고요?
4: 아니, 이게 뭐가냐? 내가 마녀라고 하면 마녀인 거지. 여러분, 모두 저기를 보십시오. 저렇게 악마를 닮은 짐승까지 데리고 다니니 틀림없습니다. 어?
1: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이 날 구해줬다고요.
4: 아니, 저것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1: 제 생각에 진짜 마녀는 바로 저자들입니다.
4: 뭐야, 내가 마녀라고?
5: 그래, 맞아. 원래 마녀들이
8: 빗자루같이 생긴 걸 타고 날아다니잖아.
4: 머리 색깔도 요상해. 아니, 이것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저 녀석이 바로 마녀라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7: 눈치챈 것 같습니다.
4: 큰일 날 뻔했네.
7: 지금은 일단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님. 성난 백성들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4: 분하지만 할 수 없지. 가자!
7: 네, 공주님.
9: 하하, 아까 공중전 제법이던데?
0: 원래 잘하거든.
9: 가만,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3: 무슨 소리야?
0: 그래, 몬스터를 잡아야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 열릴 텐데 플랫마이너 누나가 도망가버렸으니 마녀를 놓친 셈이 되는 건가? 어? 어?
10: 내가 딱 맞는 시간에 연락한 거 맞지? 몬스터를 못 잡아도 그곳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면 웜홀은 열린단다.
9: 아휴, 박사님, 그런 건 진작 좀 알려주시지.
0: 잠깐, 그런데 우리가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 어? 비다!
11: 우와! 비가 온다! 다행이야!
0: 아, 지금 이 비가 바로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신호인가 봐. 이제 알 것 같아. 우와, 전 빨리 다음 몬스터를 찾았어. 가자! 됐다.
12: 고맙습니다.
0: 뭘요?
9: 뭐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0: 그럼 안녕히 계세요!
12: 잘 가요!

0: 이제 만볼트 전기만 주입하면 완성이오.
1: 아이고 허리야. 근데 타타야, 우린 언제까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내동댕이 쳐줘야 하는 거야?
2: 저도 다음 공간이 어디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는 거려.
3: 뭐라고?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1: 근데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무슨 실험실 같이 생겼는데?
2: 이상하게 생긴 기계도 많고
3: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오, 이런 완벽한 피조물을 내 손으로 창조하다니. 아, 믿을 수 없군. 곱상한 게 꿰맨 자국도 없고. 머리가 좀 상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졌어. 에? 저 녀석은 어째 실패작인 것 같군. 오, 이상하게 생긴 새도 다 있네.

0: 뭐?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 버섯 수프만한 게 또 없거든요.
1: 그래. 평생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처음이야. 고맙네, 셰프.
0: 뭘요?
1: 그리고 아까 실패작이라고 한 건 취소하지.
0: 수프는 실패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1: 이 수프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군.
2: 그 사람이 누군데요?
1: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그분이 만들어준 수프도 꼭 이런 맛이었어.
3: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1: 나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또 유일한 친구였지. 박사님은 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을 가르쳐주시고 프랑켄슈타인이란 근사한 이름까지 물려주셨어.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지.
0: 그래요?
1: 이것 봐.
2: 의사 면허증?
1: 그래, 치료사 자격증이야.
2: 어? 이게 무슨 소리죠?
1: 또 환자가 왔나 봐. 잠깐 쉴래? 그리고 그냥 프랑 아저씨라고 불러. 그게 편하거든.
2: 프랑 아저씨? 박사님!
4: 얘들아, 잘 도착한 거야? 다들 별일 없는 거지?
5: 네, 박사님!
4: 아휴, 다행이다. 자, 그럼 잘 듣거라. 그곳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몬스터가 사는 곳이란다.
0: 네? 프랑 아저씨가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4: 뭐? 프랑 아저씨? 설마 프랑켄슈타인을 벌써 만난 거야?
2: 네, 근데 박사님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3: 맞아요. 얼굴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4: 몬스터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같아서 언제 그 야성이 튀어나올지 모른단다. 본성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
2: 또 이렇게 사라지시네.
3: 저희에게도 일리는 있어. 야생동물은 절대 길들일 수 없거든.
0: 그래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넌 어때, 드라곤에?
6: 쾅, 쾅.
1: 어? 오. 좀 더. 보여요, 저기 있네요. 생선을 먹을 땐 항상 가시를 조심해야죠. 이곳의 생선들은 특히 가시가 날카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깊이 박히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6: 정말 고맙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선생님.
1: 선생님은 무슨. 편하게 그냥 프랑 아저씨라 불러요.
6: 아, 프랑 아저씨.
2: 렛라이너?
7: 어? 넌 무슨 꿍꿍이를 꾸미라고 나타난 거야?
6: 꿍꿍이는 무슨. 여긴 아프면 찾아오는 마을 병원이라고.
7: 그래, 꾀병도 병은 병이니까.
6: 뭐, 꾀병? 배고파. 가시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었더니.
0: 공주님, 저만 믿으세요. 이 쉐기 있는데 무슨 걱정을.
6: 쉐기. 그래, 이번엔 어떤 요리를 해줄 건가요?
0: 말씀만 하세요, 공주님. 뭐든 다 만들어 드릴게요.
6: 고마워요, 쉐.
7: 어이구, 또 시작이네.
6: 쉐, 당신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예요.
0: 뭘요?
6: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0: 빈속엔 버섯 수프가 최고죠.
6: 어머, 이 고소한 냄새. 아, 정말 맛있어요. 쉐는 정말 대단하다니까. 어머, 프랑 아저씨. 프랑 아저씨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버섯 수프라니까요.
1: 많이 드세요. 난 아까 이미 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0: 공주님! 이거!
6: 내가 치킨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0: 그 정도야 뭐 기본이죠.
6: 역시 쉑 최고야! 프랑 아저씨도 같이 드실래요?
1: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은 왠지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가야겠네요.
0: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2: 그러게.
1: 이건 운명이야. 플랫마이너 같은 아름다운 여...

0: 여자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 또 시작이군.
0: 박사님, 심장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1: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요리사에게 반한 것 같은데.
0: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도 못 자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얼굴이 문제라는 거 알아요.
1: 하지만...
0: 네? 무슨...
1: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0: 방법이라뇨?
1: 난 너한테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전수했어.
0: 모든 기술? 모든 기술이라면...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쉐이크의 머리를 나한테 이식한다면 그럼 플랫 마이너는 내 신부가 될 수 있어!
2: 흥! 꿈도 야무지네. 어떻게 쉐이크의 머리를 단다고 내가 자기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3: 공주님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2: 하, 기가 막혀. 넌 꼭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3: 네?
2: 골렘 주제! 응? 예?

이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0: 프랑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미안하게 됐다, 쉑. 자네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네.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1: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플레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쉑, 네 머리가 필요하거든.
0: 네? 플레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얻는데 제 머리가 왜 필요한 건데요?
1: 그야 플레마이너 공주님이 널 좋아하기 때문이지.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플레마이너 공주님이 날 좋아한다고요?
1: 그래,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0: 압수사,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레마이너 공주님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1: 이런 아둔한 녀석을 봤나? 거기서 한숨 자고 나면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될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2: 멈춰요!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요!
1: 이야! 난 인간이 싫어!
2: 대실! 알았어! 피하게!
1: 가만두지 않겠냐! 뭐하는 거야? 당장 돌아줘! 아니, 내 머리를 탁 냈겠다! 용서 못해!
2: 성공!
0: 한 발만 늦었어도 전기 통닭구이가 될 뻔했네.
2: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쉑 아저씨.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본성대로 한 것뿐이니까요.
0: 어쨌든 다행이야. 우리 얼른 여길 떠나자.
2: 좋아요. 그럼 다음 몬스터를 찾으러 가자!
3: 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외모로는 프랑켄슈타인이 최고의 몬스터였는데! 뭐해, 칸타?
4: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주님.
3: 아니긴! 방금 뒤로 감춘 거 뭐냐고!
4: 네? 감추다니? 뭐려?
3: 다른 손! 멀뚱멀뚱 서있...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하게.
3: 눈물엔
6: 순하게
7: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4: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3: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클릭서! 클릭서! 얼마세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8: 얼굴엔
5: 순한 길게,
8: 중물엔
5: 덥덥한 말,
9: 순하게
5: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예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띵띵! 퍼지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2: 인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4: 얼굴엔
2: 순하게.
4: 눈물엔
2: 덥덥한 말.
5: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넌 어디서 왔니?
1: 하타.
0: 괴물탐이 하타와 함께 미스테리아까지 모두 삼켜버린 게 벌써 1년 전. 그 이후로 몬스터는 물론이고 작은 이상현상조차 목격된 적이 없다. 어? 이제 미스테리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타타는 어떻게 된 걸까?
2: 자, 세실도 많이 먹고. 그런데 타타는?
1: 어? 타타? 어?
2: 하차! 타타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또 착각을.
0: 아저씨도 정말 정신 좀 차려요.
3: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둘 다 타타를 잊지 못하는군.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어? 뭐지? 설마 타타가 보낸 신호인가? 세실, 쉣, 빨리 좀 와보거라.
1: 왜 그러세요?
3: 이것 좀 봐라.
1: 어? 어? 만능 헬멧이 반짝이잖아. 타타죠. 타타가 헬멧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 맞죠?
3: 타타의 뇌파를 만능 헬멧이 감지할 수 있긴 하지만.
1: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데리러 가야죠.
3: 세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이게 타타의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헬멧이 오작동한 걸 수도 있고.
1: 이건 타타와 연결된 헬멧이잖아요. 신호가 끊기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3: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하필 그 신호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잡히고 있거든.
1: 버뮤다?
2: 버뮤다 삼각지대요?
3: 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라진 그곳. 게다가 폭풍까지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확실한 정보로 출동했다가 너희마저 잘못되면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1: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타타를 그냥 모른 척하라고요?
2: 맞아요. 우린 타타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보내주세요, 박사님.
3: 좋아. 대신 약속하거라. 폭풍우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조건 복귀하는 거야. 설령 타타를 못 찾는다 해도.
4: 네, 박사님!
2: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섬은커녕 바위 하나 보이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 한가운데야.
1: 하지만 타타의 신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히 근처에 뭔가 있는 거라고요.

0: 이번에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1: 폭풍이야! 얘들아,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복귀하거라. 어서!
0: 싫어요! 다탈이 찾기 전까진 안 돌아가요!
1: 세실, 약속했잖니!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돌아와!
2: 그래, 세실.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0: 아니야, 아니라고!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단 말이야. 박사님!
1: 얘들아!

0: 누구세요?
1: 맛있겠다.
2: 이제 좀 괜찮아?
0: 고맙긴 한데 근데 누구세요?
2: 나야 타타.
0: 타타?
1: 타타라고?
0: 타타 살아있을 줄 알았어.
1: 살아있었구나. 진짜 다행이다.
2: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무인도였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버틴 거지.
0: 꿈만 같아.
1: 만능 헬멧으로 신호는 어떻게 보낸 거야?
2: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하, 이제 이 지겨운 생선은 그만 먹어도 되겠다.
1: 무슨 소리야. 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 진짜 최고야.
2: 많이 드세요. 자, 너도.
0: 아, 참. 그런데 걘 누구야?
2: 아, 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만났어. 이름은 드라고넷이야.
0: 전설 속의 용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기도 정상적인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여긴 뭐지?
1: 내일 통신장치 고쳐서 박사님한테 여쭤보자. 우리가 사라져서 박사님도 엄청 걱정하고 계실 거야.
0: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별은 참 예쁘네.
2: 그치?
1: 오, 신호 잡힌다! 아유, 드디어 다 고쳤네.
2: 짜잔!
1: 오?
2: 나 어때?
1: 우와!
3: 잘 어울려? 어?
4: 그래, 이제야 진짜 타타 같네.
1: 세실이 언제 널 만나게 될지 모른다면서 항상 그 옷을 챙겨뒀어.
0: 와, 그랬구나. 감동이야.
3: 그런 얘기는 뭐하러. 빨리 박사님한테 연결이나 해요.
1: 그래, 그래.
3: 왜, 안 돼요?
1: 어, 왜 이러지? 어, 됐다!
5: 어? 뭐지? 방금 신호가 뜬 것 같은데.
6: 박사님!
5: 어? 아니, 넌 타타를 찾은 거야? 너 진짜 타타 맞지?
6: 박사님, 그새 제 얼굴도 잊으신 거예요?
5: 타타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2: 당연하죠. 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수호단의 대원이잖아요.
5: 그래, 다행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어.
2: 잠깐만요, 박사님.
1: 지진인가?
3: 뭐야?
2: 다들 진정하고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요.
3: 그야 기본이지.
1: 갑자기 왜 이러는데?
2: 금방 지나갈 거예요.
5: 대체 무슨 일이냐?
1: 으아, 저게 뭐야?
3: 으아, 땅에 기울고 있잖아.
1: 뭐가 어떻게 된 거야?
3: 으아, 이건 말도 안 돼. 하늘과 땅이 폭우를 뒤집히고 있어.
2: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만 견디면 금방 괜찮아져.
5: 얘들아, 괜찮은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3: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혔었어요.
5: 뭐?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혀?
2: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사님.
5: 아니야, 그것도 미스테리아 같구나.
1: 미스테리아라고요?
3: 미스테리아는 탐이 다 삼켜서 없어졌잖아요.
5: 그게 타타의 미스테리아가 있기 훨씬 전에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0: 저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갇힌 미스테리아란다.
1: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0: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방들을 하나씩 통과해야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전부 슬라이드에 봉인해버리면 몬스터를 가두기 위한 미로는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시 열리게 될 거야.
2: 저한테 딱 어울리는 탈출 방법이네요.
3: 저도 간만에 몸 좀 풀어볼게요.
4: 저도요.
0: 응? 타타, 걘 또 누구냐?
4: 여기에서 만난 드라고넷이에요.
0: 미스테리아라고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구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다른 세계로 이동하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3: 이건 뭐지?
2: 달 박사님이 3D 프린터로 뭔가를 전송해 주시나 봐요.
3: 우와, 신기하다.
5: 우와, 이건 스마트 시계잖아요.
0: 그게 아니고 이름하여 웜홀 워치라는 거란다. 일단 몬스터가 공인되면 자동으로 웜홀 워치에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완료되면 웜홀의 문을 여는 플라즈마를 발사해 주지.
4: 알았어요, 박사님.
3: 가자, 가자.
0: 자, 잠깐! 한번 열렸다 닫힌 웜홀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웜홀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한다.
4: 네, 박사님. 자, 성능을 확인해볼까? 웜홀 워치 발사!
3: 저게 바로 웜홀?

0: 바타,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절대 용서 안 해, 바타!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나한테? 절대 용서 안 해, 타타.
1: 공주님,
0: 네가 탐한테 빨려들어가 사라졌을 때 그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난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랐어. 근데 지금 저 녀석이 아빠의 미스테리아로 몰래 들어와서 몬스터를 훔치려고 하잖아.
1: 타타가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0: 아빠가 어떻게 공격을 받은 건진 알아냈어?
1: 아니요, 아직.
0: 멍청한 깡통 인간 같으니.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타타 편을 드는 거야?
1: 아, 죄송합니다.
0: 이건 달 박사와 소다 녀석들이 꾸민 짓이 분명해.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한 몬스터들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화가 났겠지.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1: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요?
0: 그래, 도레미경의 몬스터를 타타한테 빼앗길 순 없지. 내가 막을 거야. 저 녀석들이 워머를 통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알아봐.
1: 네, 공주님. 찾았습니다. 저 웜홀의 목적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깊은 숲속입니다.
0: 로키 산맥? 처음부터 쉽지 않은 몬스터로군. 우리도 재밌는 구경을 놓칠 순 없지.
2: 아이고, 허리야. 꼭 이렇게 요란하게 웜홀을 통과해야 하나? 왜 그래, 드라곤은?
3: 저게 뭐지? 모든 게!

0: 멈췄다. 저쪽인가 봐.
1: 갑자기 으스스해지는데? 안 그래, 타타?
2: 전혀요. 오랜만에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오히려 흥분되는데요.
3: 타타야.
0: 어? 타타, 왜 그래?
1: 뭐라도 봤어?
0: 박사님이... 뭐? 달 박사님?
2: 박사님, 어디 계세요?
3: 네 웜홀 워치를 어? 보거라.
2: 아, 네. 박사님? 어?
3: 아이고, 이제야 겨우 연결이 됐네.
2: 박사님!
3: 잘 듣거라. 너희가 그곳에서 만날 몬스터는 바로 사스쿼치란 녀석이란다.
1: 사스쿼치? 저 알아요. 산에 사는 철목숭이 괴물이잖아요.
0: 아저씨가 갑자기 웬일이시지?
2: 저 없는 동안 몬스터 공부 좀 하셨나 봐요.
1: 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어?
4: 뭐? 백전백승?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2: 플랫마이너 누나!
1: 복주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4: 역시 내 추측대로였군. 달 박사, 모두 당신이 꾸민 일 맞지?
3: 플랫마이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꾸몄다는 거니?
4: 당신이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여기 몬스터들을 훔쳐내기 위해서 수호된 녀석들을 여기로 보낸 거잖아.
3: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도레미경이 혼수 상태에 빠졌단 말이냐?
5: 네, 위대하신 우리 도레미경께서는 며칠 전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쓰러지신 원인을 찾기 위해 도레미경이 의식에 접속했을 때 이곳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4: 그게 몬스터를 찾아다니는 너희 말고 누구겠어?
1: 아니, 그럼 여기가?
0: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였단 말이야?
2: 박사님, 저 말이 사실이에요?
3: 그래, 맞아. 도레미경이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거지. 플랫마이너, 하지만 네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난 여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 얼마 전 타타가 갇혀있는 걸 발견...
2: 박사님!
4: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바로 줄행랑 치시는군.
0: 우린 몬스터를 훔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1: 이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몬스터를 잡아야 한다고.
0: 그래야 타타를 데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4: 어쩔 수 없이?
2: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슬라이드는 다시 돌려줄게요.
4: 뭐? 몬스터를 봉인한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1: 네, 공주님. 그리고 타타는 도레미경이 쓰러지고 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요.
4: 타타가 그동안 아버지 미스테리아에 갇혀 있었어?
5: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주님. 타타가 계속 여기 있었다면 도레미경께서 가장 먼저 발견하셨을 겁니다.
4: 그래, 타타가 갇혀 있는 걸 아셨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야. 타타, 이 교활한 꼬마가 또 날 속이려고? 좋아, 이곳의 몬스터는 너희가 그동안 겪었던 말랑말랑한 몬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걸 보여주지. 괘씸한 녀석들, 잠자는 공포의 몬스터를 깨워주마.
1: 뭐지?
0: 광선이 빗나가서 동굴만 무너져버렸는데.
2: 그럼 사스쿼치가 저 바위에 깔려버린 거잖아.
0: 뭐야, 진짜 이게 끝이야? 플랫마이너, 차원이 다른 몬스터를 보여준다면서?
4: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0: 뭐라고?
2: 뭐야? 저게 사스쿼치야? 사스쿼치, 진정해!
0: 동굴을 무너뜨린 건 우리가 아니야!
1: 쑥 떠보자! 저 녀석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 부수고 있는데.
2: 그럼 진짜 안 보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0: 안 보인다고?
2: 긴 털이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테니까.
0: 좋아, 그럼 내 신무기를 시험해볼 차례군.
2: 무슨 신무기?
4: 짠! 박사님이 나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셨지.
1: 뭐가 지나갔나? 뭐지? 보인다, 보여. 눈앞에 보인다. 오호, 하늘이구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
2: 이봐, 사스쿼치. 이제야 제대로 보는구나.
1: 그러게, 세상이 참 아름답네.
2: 그런데 왜 숲을 망가뜨린 거야? 네가 한 짓을 한번 보라고.
1: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되지. 사슴과치는 숲을 사랑해. 난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 역시 그랬구나. 사슴과치를 오해한 거였어. 다들 무시무시한 괴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스카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혼자만의 숲속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외롭게 살고 있었던 거지.
4: 뭐야, 사스카치 저 녀석 덩치만 컸지 완전 순둥이었잖아.
5: 눈을 뜬 후에 심리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4: 다 저 짜증나는 부메랑 때문이야. 가자.
5: 네, 공주님.
0: 그 무섭다는 몬스터가 스스로 봉인됐네.
2: 간단하게 사스쿼치 캡처 성공. 그런데 플랫마이너 누나는 왜 우리한테 화가 난 걸까?
0: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보고 몬스터 도둑이라니.
1: 하지만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진짜 그렇게 믿는 눈치였어. 아버지 도레미경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0: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테리아에 갇혀서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건 우리라고요.
1: 그건 그렇네.
2: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좋아, 그럼 빨리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자. 예.
1: 또 낙떨어지 같은 데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2: 워물워치 원격 조정으로 에밀레오를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자, 어서!
1: 다부터 몸을 열기 전에 에밀레오부터 불러줄래?
6: 도대체 도레미경이 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또 플랫마이너는 왜 날 의심하는 거고? 타타는 왜 하필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갇히게 된 걸까? 하나같이 다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모든 게 미스테리아.
4: 아빠, 아빠, 아빠.
5: 공주님?
4: 우리 아빠는?
5: 도레미경은 제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그만 편하게 주무시죠.
4: 안 돼.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5: 앞으로 공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는 공주님이 이 나라의 책임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4: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 땐 잠이 필요 없는 네가 부럽다. 그럼 수고해.
5: 네, 공주님. 신호가... 도레미경? 도레미경, 혹시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깨어나시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0: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어? 그런데 여긴 어디지?
1: 글쎄, 어쨌든 몬스터 찾기는 어렵겠네요. 사냥개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아, 드라곤에! 너 혹시 몬스터 냄새 같은 건 못 맡아? 어? 뭐야,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맞지?
2: 드라고넷한테 저런 재주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
1: 그러게, 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0: 앞으로 몬스터 찾을 때 저 녀석이 꽤나 도움이 되겠어. 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0: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forget to shower every day.
1: 'Cause singing in the shower is so much fun.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엄마.

0: 출동하겠음.
1: 어? 출동? 우리 어디로 가나요?
2: 네, 지금 바다에 입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혹시 이 헬리콥터가 수색구조 헬리콥터?
2: 네, 수색구조 헬리콥터입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우와, 멋져요, 멋져! 우와!

0: 용의자를 찾겠습니다.
1: 어, 저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0: 전기선 액상 장비를 작동하겠습니다.

0: 어떻게 구하나요?
1: 네,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합니다.

0: 정리 완료. 문 닫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환자 의식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적용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호흡하기 편하게 저희가 산소 좀 드리겠습니다.
2: 우와! 헬리콥터 안에 응급물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였어. 우와, 멋지다.
3: 인명구조 완료. 복귀하겠습니다.

0: 수색 구조 헬리콥터의 호이스트 덕분에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멋지다 멋져. 그런데 어떻게 저 줄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밝혀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어디든 출동해서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수색구조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지.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밀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호이스트에 있어. 호이스트 덕분에 구조대원은 헬리콥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직접 내려갈 수 있어. 구조대원은

0: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서 이 호이스트를 타고 다시 헬리콥터 위로 올라와. 이 작은 호이스트는 최대 272kg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커다란 냉장고 두 대의 무게랑 같다고.
1: 뭐? 냉장고 두 대? 우와, 놀랍다, 놀라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끌어올려?
0: 그건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가 이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야.
1: 도르래?
0: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야. 바퀴에 걸린 줄에 물건을 달고 줄의 반대쪽 끝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도르래 끝에 물건을 달고 줄을 잡아당기면 물건이 올라오지. 이거 맞지?
0: 맞아. 이런 걸 도르래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에 줄을 고정하고 한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1: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올라온다.
0: 맞아.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를 응용해서 줄을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해.

0: 아, 호이스트도 이렇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구나. 그런데 호이스트에 모터는 왜 달려있어?
1: 응, 모터는 호이스트가 아주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호이스트로 사람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0: 아, 이제 호이스트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강력한 모터가 달린 도르래야. 어? 어, 설마 또 출동하나 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간다!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빛을 비해야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9. 단풍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어떤 호수입니까? 부두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그러게, 무슨 치킨이니?
1: 난 여기 찾아볼게.
2: 어? 간이 떨어진 놀부?
3: 처음 보는 동화인데?
0: 그냥 흥부놀부 얘기겠지? 읽어보자.
1: 그래. 어디 어디?
4: 제비 몰라.
2: 옛날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5: 형님, 올해 흉년이 들어서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졸졸 굶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 테니까 쌀 좀 빌려주세요.
4: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도 쌀이 부족해서 말이야.
5: 예? 아, 여기 쌀 많잖아요.
4: 그러니까 이거는 그 떡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 그리고 요거는 쌀국수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 요거는 쌀과자 만들어 먹을 쌀이지.
5: 아, 형님, 어린 조카들이 쫄쫄 굶는다는데 그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4: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아주 그냥. 그리고 내가 순순히 빌려주면 내가 놀부겠냐?
5: 제발요. 저희 이러다가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6: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크크크크크크크크.
3: 입에 거미줄을 쳐?
0: 갑자기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6: 무슨 말이긴, 내가 심어놓은 과녀어지. 저절한 뿅크크.
4: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입에 거미줄이 쳐졌어?
5: 예?
0: 우와, 입에 거미줄 친다는 게 진짜 거미줄을 친다는 말인가 봐.
3: 그런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6: 그 뜻을 못 알아내면 마법은 안 풀릴 거다.
3: 거미가 입에도 거미줄을 치나?
0: 글쎄. 아! 거미한테 물어보자. 잠시만. 하! 동기리 동동! 거미야! 안녕! 거미야, 혹시 거미는 입에도 거미줄을 쳐?
7: 뭐? 입에 어떻게 거미줄을 쳐? 우린 주로 아무도 없거나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미줄을 치지. 그런데 입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거미줄 칠 틈이 없어. 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입 벌리고 있으면 칠 수 있을지도. 거미 거미 거미 거미.

0: 안 먹고?
1: 아, 입에 거미줄을 치다. 입에 거미줄을 칠 정도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다는 뜻?
0: 오, 그럴듯한데?
2: 아유, 배고파. 아, 형님, 일어나 진짜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1: 쫄쫄 굶게 생겼어요.
3: 아이고, 거미줄이 사라졌구나.
2: 예?
3: 쉽게 뜻을 알아내다니! 아우야 몰라! 아우야 몰라!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절대 모를걸! 아니, 누가 예의 없이 이런 경적 소리를? 아이고, 뭐야!
4: 아, 형님이셨구나!
3: 어? 아니, 흥부? 아니, 아유, 가난하고 착하기만 한 네가 어떻게 이런 고급 차를?
4: 아, 제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요. 그 제비가 이듬해 봄에 박씨를 가져온 거예요.
3: 박씨?
1: 흥부는 놀부에게 박씨를 심었더니 금은보화 가득한 박이 열려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4: 그럼 저는 애들 데리러 키즈카페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형님. 네.
3: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0: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똥 마려운가?
1: 배탈 난 거 아니야?
0: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흥부가 부자가 됐는데 놀부는 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1: 그러게. 우리 그냥 다른 거 읽을까?
0: 그럴까?
3: 그래, 그만 읽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만.
5: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0: 이번에도 크크의 방해?
1: 그래서 놀부가 배탈이 났나 봐.
5: 우리 이분을 모시고 가자!
1: 누구?
5: 가면서 알려줄게.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3: 아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고 배 아파라.
5: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의원님, 의원님.
6: 아유, 이런 배가 얼마나 아프시오?
3: 내가 배가 아픈 건 맞지만 그 누구?
6: 난 조선 최고의 의원 허준이요. 자, 일단 누우시오.
3: 내가 그렇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5: 아유, 누워요서.
3: 그게 아닌데. 이런.
6: 눈은 정상. 머리도 정상. 똥을 많이 참았소?
3: 안 참았어요.
6: 그렇다면 진단 결과 배는 정상이요.
5: 에? 정상? 근데 왜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3: 아니, 내가 그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흥부가 부자가 돼서 심술이 나서.
1: 심술이 나는데 왜 배가 아파요?
3: 어?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그 배가 아니라.
6: 심술이 나면 신경을 많이 써. 배가 아픈 줄.

0: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서!
1: 그래서?
0: 실제로 배가 안 아파도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1: 아하!
2: 맞아. 흥부가 나보다 부자가 돼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라.
3: 아이고 심술이 난다. 심술이 나.
4: 아유, 똘부님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2: 다행이가 뭐가 다행이야. 아이고 실동나. 아이고 질투나.
5: 흥미진진해지는데.
2: 안 돼. 이러다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야. 헤이, 그건 안 되지. 밑간. 아이고 그 박 참 크다 커. 응? 내가 이 박을 어떻게 얻었냐고. 나도 제비다리 고쳐줬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박 한번 잘라볼까나.

0: 아이고, 아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도도도도도도도 도깨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간 떨어져라. 영크크. 아이고, 아이고, 가슴이, 가슴이.
1: 내가 왜 떨어져 나왔지? 난 놀부님 몸속에 있어야 하는데.
0: 저게 내 간? 아이고, 내 간이 떨어지다니. 내 간이 떨어지다니.
2: 어이, 어이, 놀부님, 놀부님.
0: 아이고, 내 간.
2: 어이, 어서 간을 다시 넣어야 돼. 부스터라. 안 들어가지?
0: 간 떨어지다. 그 뜻을 모르면 간은 영영 안 붙을 것이다.
1: 오! 아, 난 몰라.
3: 그럼 넌 도깨비가 아니라.
0: 맞아. 내가 도깨비인 줄 알았니?
2: 크크. 이번에도 문제를 낼 건가?
0: 문제를 내면 정답을 아는데 내가 문제를 내겠니?
3: 왜? 문제가 너무 쉽나 봐?
0: 아니거든! 나 문제 엄청 어렵게 내거든!
2: 어, 그래? 그럼 내보시든가!
0: 쨍! 좋다! 간 떨어지다. 이 뜻은 뭘까? 아이고, 좋다.
4: 1번, 엄청 기쁘고 신나다.
0: 당신, 아이고, 깜짝이야.
4: 2번, 깜짝 놀라다.
0: 깜짝 놀랐어. 아이고, 깜짝이야.
2: 뭐지? 아, 놀부님이 알 것 같은가? 놀부님!
0: 내가.
3: 어떡하지? 아, 간이 알지 않을까?
1: 제가요?
2: 간님, 언제 놀부님 몸에서 떨어졌나요?
1: 그니까.
0: 슬근슬근
1: 톱질. 놀부님이 신나게 슬근, 톱질을 했는데.
0: 톱질.
2: 그럼 1번, 신나고 기쁘다. 아니야.
1: 근데 각이 갈라지며 도깨비가 나오자
0: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1: 분명

0: 이렇게 놀란 다음에 내가 나왔어요.
1: 아하, 놀란 다음에.
2: 그렇다면 정답은 2번, 깜짝 놀라다.
3: 정답은 2번.
1: 와!
3: 옛날 사람들은 간에서 용감함이 나온다고 생각했지.
4: 아이고, 깜짝이야!
3: 간 떨어지다는 순간적으로 용감함이 사라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이지.
4: 아휴,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2: 정말 깜짝 놀랐네. 오!
1: 놀부님, 정신 차리세요.
4: 간, 내 간이 다시 붙은 거야?
2: 네, 이제 걱정 마세요.
4: 이번에도 통화책 못 읽게 방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간 때문이야.
5: 간 때문이.

0: 형님, 괜찮으세요?
1: 아이고.
2: 그 후로 홍부와 놀부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3: 멍해가지고, 아이고, 간대문이냐?
4: 줄 테이다.
5: 난이 잘돼 싶지라면
4: 아이.

0: 이러다 다들 유명한 작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1: 배가 아파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칠성. 얼굴엔
7: 순한
5: 진물엔
8: 순하게
9: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할머니는 이상해. 그래.
11: 소라. 오, 블루, 오랜만이구나. 민들레. 어? 민들레.
12: 소라?
11: 그래.
12: 할머니!
11: 아이고, 내 새끼.
12: 뭐해, 여보?
11: 아, 벌레랑 얘기하고 있었단다.
10: 몰래요?
11: 기다려보렴구나. 자, 보렴. 이렇게 작은 벌레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는 법이란다.
10: 진짜요?
11: 그럼, 한번 들어보렴.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12: 왜 그래, 여보?
11: 이상한 소리가 들려.
10: 다른 벌레가 부르나 보죠, 뭐.
12: 같이 가, 뭐.
11: 어디서 들리는 거지? 저기다! 뀨!
10: 무슨 벌레가 얘기를 한다고! 할머니도 참!
13: 무슨 일이 있었니, 뽀뽀야?
10: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14: 이상한 얘기를 하니?
12: 이상해, 뽀!
10: 벌레랑 얘기를 하질 않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고!
14: 그게 무슨 말이지?
10: 아무튼! 할머니 이상해요!
13: 에이, 뽀뽀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남들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가.
11: 분명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10: 녀석들, 그래, 잘 다녀오마. 할머니가 화산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14: 이걸 어쩌지?
12: 구하자뿌. 할머니, 우리가 구하자뿌.
14: 그래,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12: 가자.
13: 좋아, 다들 준비됐지? 할머니를 구하러.

Yeah.

0: 엄청 큰 버섯들이잖아.
1: 아무래도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 같아.
0: 벌레만큼 작아졌다고요? 신난다고.
2: 그럼 사방에 무서운 벌레들이 가득하겠네.
3: 잠자리다.
1: 아, 관계롭게.

0: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벌레는 뭐예요?
1: 아, 이 녀석. 사탕 주니까 따라오더구나. 아주 귀엽지? 이 소리야. 이 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끼요!

0: 친구가 싸우고 있어요.
1: 직접 현신!

0: 나갈 테니 문을 열어다오.
1: 하지마,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0: 끼워. 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많이 아팠지?
1: 할머니!
0: 응?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단다. 이 가시가 발에 박히는 바람에 발이 아파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거야.
2: 화산이 다치려고 해.
3: 아이 집하고 고장났는데 어쩌지?
0: 걱정할 거 없어요.
2: 우와, 엄청 빠른데.
0: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

0: 슝! 슝! 할머니!
1: 오빠 왔구나.
0: 소라게랑 이야기 중이세요?
1: 그렇단다. 아, 인사하렴. 아기 소라게야.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귀여워!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무슨 말이지?
1: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소라게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0: 동생이 생겼어요.
3: 어?

0: 대박이잖아.
1: 저놈 참 귀엽게 생겼네.
2: 이제 화산에서 알도 나오네.
3: 엄마 조심해요.
0: 뽀뽀는 이제 동생이 생긴 거야.
3: 동생? 동생! 슈! 가자! 출동자! 뽀뽀! 돌격! 빨리 따라와! 역피! 오늘은 슈퍼공룡책! 할아버지!
4: 그러자, 속으로 들어가는데!
3: 신난다, 내 것!
0: 잘 자라.
2: 이젠 혼자 잘 수 있지?
0: 잘 자려, 마가.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아가 괜찮니? 뽀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넌 오빠잖아.
1: 원래 내 자리잖아요.
0: 아휴 우리 아가 어이구 어이구 오빠가 그랬어요.
1: 둘 다만 양보 양보 불공평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불쌍한 뽀뽀. 이제 동생 필요 없어. 친구들이랑 놀 거야. 얘들아 놀자. 룰루룰루루 잘 있었어?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 대신 오늘은 새로운 슈퍼 공룡 얘기야. 어느 날 슈퍼 공룡이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 슈! 슈! 어디 얘들아? 왜 이러었어?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슈퍼 공룡이 날다가 용암을 발견한 거야. 어? 어? 어?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다 저리 가. 다 필요 없어. 저리 가라! 으아! 내 슈퍼 공룡! 저리 가! 니가 다 뺏어갔어! 동생 같은 거 필요 없어! 화산으로 돌아가!

0: 아기야, 어디 있어? 아기야! 아기야, 어디로 간 거야?
1: 미지마!

0: 뽀뽀야, 자, 이리 와봐.
1: 뽀뽀! 뽀뽀!
2: 뽀뽀!
1: 뽀뽀!
3: 뽀뽀한테 예쁜 동생이 생겼구나.
2: 동생?
4: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6: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

0: 또 좋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해.
2: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2: 당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4: 얼굴엔
3: 순한 킹킹.
4: 진물엔
3: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1, 2, 3, 4.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파브로사우루스는 작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큽니다. 크다, 작다, 즐겁다, 슬프다. 트리케라톱스는 즐겁습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는 슬픕니다. 즐겁다, 슬프다, 덥다, 춥다. 안킬로사우루스는 매우 덥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매우 춥습니다. 덥다, 춥다, 빠르다, 느리다. 노토사우루스는 카르노타우루스보다 느립니다. 카르노타우루스는 노토사우루스보다 빠릅니다. 빠르다, 느리다. 왼쪽, 오른쪽.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갈림길의 왼쪽에 서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갈림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6: 안녕, 우린 그림자 손가락 가족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누군지 차례대로 알려줄게.
7: 안녕, 나는 엄지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힘이 센 아빠 티라노사우루스야.
8: 안녕, 나는 검지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예쁜 엄마 티라노사우루스야.
9: 안녕, 나는 중지손가락. 내가 누굴까? 나는야 멋있는 할아버지 티라노사우루스란다.
10: 안녕, 나는 약지손가락. 내가 누구게? 나는야 자상한 할머니 티라노사우루스야.
6: 안녕, 나는 새끼손가락. 나는 누굴까? 나는 귀여운 아기 티라노사우루스야. 엄지손가락, 아빠 티라노사우루스. 검지손가락, 엄마 티라노사우루스. 중지손가락, 할아버지 티라노사우루스. 약지손가락, 할머니 티라노사우루스. 새끼손가락, 아기 티라노사우루스.
5: 안녕, 저길 좀 봐. 다양한 무늬의 달걀들이 잔뜩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빨간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와우! 빨간색 달걀 안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티라노사우루스야.

0: 주황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주황색 달걀 안에서 푸테라노돈이 나왔어. 안녕, 푸테라노돈아.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노란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노란색 달걀 안에서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기가노토사우루스야.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0: 노란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와우!
0: 초록색 달걀 안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빨간색. 달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와우! 파란색 달걀 안에서 스피노사우루스가 나왔어. 안녕, 스피노사우루스야. 달걀 안에서 멋진 공룡들이 잔뜩 튀어나왔어.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기가노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자.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아기 공룡아, 왜 울고 있는 거야? 저런,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좋았어, 내가 꼭 엄마를 찾아줄게. 아기 공룡의 설명을 듣고 엄마 공룡의 몽타주를 그려보자. 엄마 공룡의 외형을 그려보자.

엄마 공룡은 남색이구나. 남색이 어디 있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찾았다. 남색. 좋았어. 엄마 공룡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더라? 엄마 공룡은 왕관 모자를 쓰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안경 찾아보자. 엄마 공룡은 파인애플 모양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좋았어. 엄마 공룡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어. 완성된 몽타주를 토대로 진짜 엄마 공룡을 찾아보자.

엄마 공룡을 찾았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모사사우루스라고 해. 모사사우루스는 바닷속에 사는 육식 공룡이야. 모사사우루스는 네 개의 지느러미와 빠른 수영 속도를 낼 수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어. 모사사우루스는 거대한 몸과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찾아주는 바다 최강 육식 공룡이야. 함께 엄마 공룡을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2 2 3 3

티라노사우루스. 1 2 2

1 2 3 3 스피노사우루스 1 2 3 3 트리케라톱스 어떤 육식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야.
0: 안녕, 티라노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지.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공룡이야?
1: 나는 기가노토사우루스야.
0: 안녕, 기가노토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육식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알로사우루스야.
0: 안녕, 알로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타르보사우루스야.
0: 안녕, 타르보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알베르토사우루스야.
0: 안녕, 알베르토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스피노사우루스야.
0: 안녕, 스피노사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육식 공룡일까?

0: 너는 어떤 육식 공룡이야?
1: 나는 카르노타우루스야.
0: 안녕, 카르노타우루스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티라노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알베르토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 무지개 육식 공룡이 완성되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클릭서 얼마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가족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6: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5: 출발.
7: 돼버리가 도망간다.
5: 3위 쫓아가야지.
6: 차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5: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8: 얼굴엔
10: 순한 킹킹.
8: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고릴라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얼룩말이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내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자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지.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코끼리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지.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악어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야.
0: 안녕 동물 친구들.
2: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맛있게 먹어.
3: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독수리라고 해. 나는 육식동물이지.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알파카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팬더라고 해. 나는 초식 동물이야.
2: 배가 너무 고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치타라고 해. 나는 육식 동물이야.
0: 안녕 동물 친구들.
2: 안녕.
0: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맛있게 먹어.
3: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홍학이라고 해.
0: 안녕, 홍학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독수리라고 해.
0: 안녕, 독수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닭이라고 해.
0: 안녕, 달가?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백조라고 해.
0: 안녕, 백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공작이라고 해.
0: 안녕, 공작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칠면조라고 해.
0: 안녕, 칠면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새야?
1: 나는 올빼미라고 해.
0: 안녕, 올빼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홍합, 주황색, 독수리, 노란색, 닭, 초록색, 백조, 파란색, 공작, 남색, 칠면조, 보라색, 올빼미.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미어캣이라고 해.
0: 안녕, 미어캣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낙타라고 해.
0: 안녕, 낙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막여우라고 해.
0: 안녕, 사막여우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아르마딜로라고 해.
0: 안녕, 아르마딜로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캥거루지라고 해.
0: 안녕, 캥거루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프레리독이라고 해.
0: 안녕, 프레리도그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정갈이라고 해.
0: 안녕, 정갈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저길 좀 봐. 알록달록한 달걀들이 잔뜩 있어.

0: 둘, 셋, 넷, 다섯. 안에 뭐가 들었을까?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빨간색 아기상어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주황색 곰마상어가 나왔어.
1: 하나, 둘, 셋. 와우,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와우, 달걀에서 노란색 할머니 상어가 나왔어.
0: 하나, 둘,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초록색 할아버지 상어가 나왔어. 하나, 우와, 엄청 큰 달걀이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같이 열어보자. 우와, 달걀에서 파란색 아빠 상어가 나왔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Beans.
1: Beans.
0: Beans.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0: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0: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There! Do you have something nice and tasty to munch on here?

Get when you do all of your tricks right in front of our bear.

first did you hail from?

something weird just happened.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그림책 뽕뽕뽕. 벌거벗은 임금님. 그레이트북스. 옛날에 새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2: 오늘 입을 새 옷을 대령하라. 가장 멋진 걸로.
1: 임금님은 다른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나란 일도 신경 쓰지 않았죠. 오로지 새 옷을 입고 뽐내기만 좋아했어요.
2: 나는 세상에서 새 옷이 제일 좋아.
1: 어느 날 낯선 남자 둘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3: 임금님, 저희는 아주 신비한 옷감을 짜는 직공입니다. 저희가 짜는 옷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요. 게다가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1: 임금님은

0: 귀가 솔깃했어요.
1: 당장 신비한 옷감을 짜서 새 옷을 만들어라. 필요한 돈과 비단실은 얼마든지 주겠다.
0: 두 사람은 커다란 방에서 옷감을 짜기 시작했어요. 철컥 철커덩, 배틀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그런데 배틀에는 실 한 가닥 걸려있지 않았어요.
2: 배틀 소리만 내도 돈이 술술 들어오는구나.
0: 낯선 남자들은 직공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돈과 비단실을 챙기면서 옷감은 짜는 척만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살짝 걱정도 되었지요.
1: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던데 혹시라도 나한테 안 보이면 어쩌지?
0: 골똘히 생각하던 임금님은 나이 많은 장관을 불렀어요.
1: 장관은 지혜로우니까 옷감이 틀림없이 보일 거야.
0: 임금님은 장관에게 옷감을 보고 오라고 일렀어요. 장관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2: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0: 방 안에는 텅 빈 배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3: 맙소사, 옷감이 안 보이잖아. 내가 바보란 말인가?
0: 안경을 축혀 올리며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황한 장관은 두 눈을 끔뻑거리며 서 있었어요.
2: 어떻습니까, 장관님? 색깔이 아주 곱지요?
0: 사기꾼들은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장관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4: 설마 장관님, 옷감이 안 보이시나요?
3: 무슨 소리? 당연히 잘 보이지요. 색이 참 곱군요.
0: 장관은 임금님에게 돌아가 옷감의 색깔이 아름답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칠 뒤 임금님은 정직한 신하를 보냈어요. 신하도 텅 빈 배틀을 보고 깜짝 놀랐죠.
3: 세상에, 옷감이 안 보이잖아. 내가 바보라고?
2: 어떻습니까? 이 멋진 무늬가 보이십니까?
3: 그럼요. 아주 잘 보이죠.
0: 신하는 임금님께 돌아가 거짓말을 했어요.
3: 제가 이제까지 본 옷감 중 최고입니다.
0: 며칠 뒤에는 사기꾼들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2: 임금님, 옷감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실과 금실이 조금 모자랍니다.
1: 걱정 말고 어서 만들기나 하라.
0: 임금님은 귀한 실을 아낌없이 내주었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직접 옷감을 보러 갔어요.
2: 임금님,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십니까?
0: 사기꾼들은 입지도 않은 옷감을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3: 임금님, 옷감의 색이 정말 멋집니다. 무늬도 아주 환상적입니다.
0: 신하들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옷감은커녕 실 한 가닥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1: 옷감이 안 보이다니, 내가 바보라고? 설마 내 눈에만 안 보인다고? 그럼 나만 바보란 건가?
0: 임금님은 옷감이 보이는 척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어허,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라.
0: 사기꾼들은 밤새 옷 만드는 시늉을 했어요. 이리저리 자로 재고 싹둑싹둑 가위질을 하고 한땀 한땀 바늘로 꿰매는 척했어요. 물론 옷감은 있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드디어 사기꾼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5: 임금님, 새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0: 임금님은 새 옷을 입으러 갔어요. 여전히 임금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3: 임금님, 어서 입어보시지요.
0: 사기꾼들은 호들갑을 떨며 시중을 들었어요.
4: 임금님, 이 아름다운 옷은 거미줄처럼 가볍답니다.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편안하실 거예요.
0: 사기꾼들은 임금님에게 웃옷과 바지를 입혀주는 척했어요. 신하들도 덩달아 거드는 척 바삐 손을 움직였지요. 임금님은 거울에 새 옷을 비춰보았어요. 하지만 그저 벌거벗은 모습일 뿐이었죠.
3: 임금님,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6: 색깔도 무늬도 무척 잘 어울립니다.
0: 신하들은 보이지 않는 옷을 열심히 칭찬했어요. 임금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 아주 근사한 옷이로다. 마음에 쏙 드는구나.
0: 새 옷을 입은 임금님은 거리로 나갔어요. 거리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와글와글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나타나자 쥐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7: 바보한테는 임금님의 새 옷이 안 보인다며?
3: 저렇게 멋진 옷을 못 보다니 참 안 됐군.
7: 색도 곱고 무늬도 정말 멋진 옷이

0: 그때 한 꼬마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1: 저것 좀 봐!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0: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2: 임금님이 정말 벌거벗은 것 같죠?
3: 맞아요. 속옷만 입고 있다니까요.
0: 기득대던 사람들은 곧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네!
0: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임금님은 무척 창피했어요.
4: 사기꾼들한테 속다니! 아유, 부끄러워!
0: 그렇지만 이제 와서 행진을 멈출 수도 없었죠. 임금님은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한 척 계속 걸었답니다.
5: 거미 아난시와 여섯 아들, 그레이트 북스. 옛날 옛날 아프리카에 아난시라 불리는 거미가 살았어. 아난시는 꽤나 유명해서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오늘은 아난시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난시에게는 아들이 여섯 있었어. 모두 기가 막힌 재주를 하나씩 가졌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큰일났군. 어디서든 큰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아채지. 둘째 아들 이름은 길렛군. 어디든 가려고만 하면 단번에 길을 내지. 셋째 아들은 마셨군이야. 물을 정말 잘 마셔. 어마어마한 양도 문제없지. 넷째 아들은 다잘났군. 여린 풀이든 단단한 돌이든 뭐든지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 다섯째 아들은 마첩꾼인데 돌 던지기를 정말 잘해. 겨누기만 하면 죄다 척척 마치지. 막내 아들은 폭신하군. 무엇이든 폭신하게 안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거미란다. 어느 날 아난시가 볼일을 보러 길을 나섰어.
6: 금방 다녀올 테니 잘 지내고 있거라.
7: 네, 아버지.
5: 여섯 아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 아난시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지. 아난시는 열심히 길을 갔어. 홀짝 산을 넘고 훌쩍 계곡을 건너 계속 가다 보니 강을 만났네. 홀짝 뛰어넘으려는데 커다란 물고기가 펄쩍 뛰어올라 아난시를 꿀꺽 삼켜버렸어.
8: 큰일 났군! 큰일 났어!
5: 아난시를 지켜보던 첫째 아들 큰일 났군이 소리쳤어.
8: 얘들아, 물고기가 아버지를 삼켰어.
9: 어떡하지? 어떡하지?
5: 둘째 아들 길렛군이 나섰어.
9: 어서 아버지한테 가자.
5: 둘째가 앞장서서 길을 내면 다들 뒤따라 재빠르게 움직였어. 둘째 가는 길을 따라 강가에 도착했어. 그런데 강물만 넘실넘실, 아무것도 안 보여.
9: 어떡하지? 어떡하지?
10: 내가 강물을 마셔버리면 되지.
5: 셋째 아들 마셨군이 꿀꺽꿀꺽 단숨에 강물을 들이켰어. 강바닥이 드러나자 물고기가 팔딱팔딱.
9: 이번에는 내 차례야.
5: 넷째 아들 다잘났군이 솜씨 좋게 싹둑싹둑.
8: 아이고, 어지러워.
5: 아난시가 나타나자 모두 기뻐 소리쳤지.
7: 우와, 아버지다!
8: 이제 살았구나. 아이고.
5: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큰일이 났네. 커다란 새가 날아와 휙! 아난시를 낚아채버렸어.
9: 감히 우리 아버지를...
5: 다섯째 아들 마첩꾼이 돌을 힘껏 던졌어.
9: 옛다, 맞아라!
5: 휘! 헉!
1: 아야야야!
5: 새는 너무 아파 부리를 쩍 벌렸어.
10: 이야, 나 떨어진다!
9: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가요.
5: 여섯째 아들 폭신아군이 달려가 몸을 쭉 폈어. 아난시가 그 위로 폭닥.
7: 아버지가 무사하시다!
5: 여섯 아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번쩍!
10: 저게 뭐지?
5: 수풀 속에 커다란 구슬이 빛나고 있었어. 아난시는 생각했지.
10: 나를 구해준 아들에게 선물로 주어야겠다.
5: 그런데 말이야, 아난시를 구한 아들은 누구일까? 아난시를 발견한 첫째? 길을 낸 둘째? 강물을 마셔버린 셋째? 물고기 배를 갈라 아난시를 꺼낸 넷째? 돌을 던져 새를 맞힌 다섯째? 떨어지는 아난시를 받은 여섯째?
10: 어떡하지? 어떡하지?
5: 아난시는 누구에게 구슬을 주어야 할지 정할 수가 없었어.
10: 니아메님에게 물어보자.
5: 아난시는 반짝이는 커다란 구슬을 이고 하늘에 사는 신 중의 신, 니아메를 찾아갔어.
10: 니아메님, 이 구슬을 누구에게 줄까요? 어느 하나에게 줄 수 없다면 모두가 쓸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늘에 두면 어떻겠니? 그거 참 더없이 좋은 생각입니다.
5: 니아멘은 반짝이는 커다란 구슬을 하늘에 올려놓았어. 구슬은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었지. 아나시와 여사다들 모두 밤하늘을 보며 행복해했어. 모두가 쓸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구슬을 사람들은 달이라고 부른단다.
11: 12달 이야기 그레이트 북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인이 살았어요. 가난한 부인은 일주일에 한 번 이웃 부잣집에 가서 빵 만드는 일을 했어요. 쌀쌀맞은 부잣집 마님은 빵 한 조각 나누어주는 법이 없었어요. 가난한 부인의 빈손에는 밀가루 반죽만 잔뜩 묻어있었지요. 가난한 부인은 손에 묻은 밀가루 반죽으로 죽을 끓여 다섯 아이를 먹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묽은 죽만 먹는데도 아이들은 통통하게 잘 자랐어요. 부잣집 마님은 매일매일 갓 구운 빵으로 아이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아이들은 빼빼 마르기만 했어요. 가난한 부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부잣집 마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3: 왜 저 집 애들은 못 먹어도 살이 오르고 행복한 얼굴일까? 왜 우리 집 애들은 잘 먹어도 자꾸 마르고 찡그린 얼굴이지?
11: 생각하면 할수록 심통이 났죠.
3: 맞아. 저 집에서 우리 애들의 행운을 훔쳐가는 게 분명해.
11: 부잣집 마님은 괜한 트집을 부렸어요.
3: 손에 묻은 밀가루 반죽을 깨끗이 씻고 가요.
12: 어떡하나?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11: 가난한 부인은 한숨을 쉬며 집에 돌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말끔한 손을 본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엉엉 울었어요.
3: 이대로 애들을 굶길 수는 없지.
11: 가난한 부인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섰어요. 한참 동안 밤길을 헤매던 부인은 깜깜한 언덕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어요.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천막이 있었어요.
3: 안에 누가 있나?
11: 부인은 조심스레 천막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천막 안에서는 젊은이 12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13: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시지요.
11: 젊은이 중 한 명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부인이 자리에 앉자 젊은이들이 물었어요.
13: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12: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저녁도 못 먹인걸요.
11: 젊은이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부인은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풀잎과 꽃을 든 새 젊은이가 물었어요.
13: 아주머니, 1년 12달을 어떻게 지내시나요? 3월, 4월, 5월은 어떻습니까?
11: 부인은 따뜻한 봄날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12: 아, 온 세상에 새 생명이 넘치는 때잖아요. 정말 좋지요. 마음이 절로 따뜻해져요.
11: 곧이어 미리삭을 든 새 젊은이가 물었어요.
6: 그럼 6월, 7월, 8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부인은 무더운 여름날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12: 아, 고마워라. 곡식과 과일이 익는 때예요. 더우니까 옷이 많이 필요 없어서 더 좋아요.
11: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든 새 젊은이가 물었어요.
14: 9월, 10월, 11월은 어떠세요?
11: 부인은 선선한 가을날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12: 열매가 익어서 포도주를 담그는 때로군요. 겨울을 보낼 준비도 할 수 있으니 참 좋아요.
11: 털옷을 입은 새 젊은이도 물었어요.
14: 12월, 1월, 2월은요?
11: 부인은 차가운 겨울날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12: 추운 날씨 덕분에 일에 지친 몸을 쉴 수 있지요. 눈이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해주니 더 좋고요. 그러고 보니 1년 12달이 다 소중하네요.
11: 부인의 말을 다 들은 젊은이들은 뚜껑이 덮인 항아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13: 이걸 가지고 가세요.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을 거예요.
11: 항아리를 받아든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12: 모두들 오래오래 잘 지내세요.
11: 해가 뜰 무렵 부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른 방에 들어가 항아리를 열어보았죠.
12: 어머나, 이런 일이.
11: 항아리에서 금화가 쏟아졌어요.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날이 밝자 부인은 빵을 사러 나갔어요. 빵을 한가득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데 부잣집만이

0: 마님과 딱 마주쳤죠. 부잣집 마님은 무슨 수로 빵을 샀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부인은 지난밤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 어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1: 나도 가봐야지.
0: 밤이 되자 부잣집 마님이 길을 나섰어요. 젊은이들이 있다는 천막을 향해 바쁘게 걸음을 옮겼죠. 마님이 천막에 도착했어요. 천막을 벌컥 열어젖히고 들어가자 열두 젊은이가 물었어요.
2: 부잣집 마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1: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요.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2: 그러세요? 배가 고프시면 음식을 드릴까요?
1: 아니요.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2: 다행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1: 아이고, 말도 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0: 젊은이들이 다시 물었어요.
3: 1년 12달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0: 부잣집 마님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1: 1년 12달이요? 어떤 달도 편한 달이 없어요. 3월, 4월, 5월은 추웠다 더웠다 제멋대로고, 어휴, 6월, 7월, 8월은 어찌나 더운지 땀이 뻘뻘.
0: 마님은 구시렁구시렁 말을 이었어요.
1: 8월 무더위에 익숙해질 만하면 갑자기 서늘해지잖아요. 9월, 10월, 11월은 콜록거리기 일수고, 금세 12월, 1월, 2월이 와서는 사나운 북풍이 불어대고 눈발이 쏟아지고 1년 12달이 하나같이 고생만 시킨다니까요.
0: 마님의 말을 다 들은 젊은이들은 뚜껑이 덮인 항아리 하나를 가져왔어요.
2: 이걸 가지고 가세요. 집으로 가서 꼭 혼자만 보세요.
0: 항아리를 받아든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님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냉큼 항아리를 열었어요. 항아리에서 우글우글 뱀들이 기어나왔어요.
1: 아이고 뭐니, 사람 살려!
0: 마님은 알았을까요? 자신의 심술과 욕심이 무서운 뱀들을 불러왔다는 것을요. 호두까기 인형, 그레이트북스. 온 세상이 하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 밤 클라라의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답니다. 모두 멋지게 차려입고 클라라의 집으로 가요.
4: 메리 크리스마스, 클라라.
5: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0: 클라라의 집 거실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손님들은 달콤한 케이크와 차를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도 추었지요.
6: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0: 기다리던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클라라가 아저씨에게 달려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아저씨 곁으로 모여들었지요. 드디어 아저씨의 커다란 가방이 열렸어요.
7: 우와!
0: 아저씨의 가방은 아주 특별해요. 손을 넣었다 뺄 때마다 멋진 선물이 나오지요.
6: 자, 이번에는 뭘까?
0: 아저씨가 꺼낸 건 호두까기 인형이었어요.
8: 어, 못난이잖아. 저 입 좀 봐.
0: 클라라의 오빠 프리츠가 소리쳤어요. 아저씨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6: 이 호두까기 인형도 원래는 멋진 왕자였어. 공주를 구하려다가 생쥐 대왕의 마법에 걸려서 이런 모습이 된 거란다. 이 인형은... 클라라, 너에게 주마.
0: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을 꼭 끌어안았어요.
8: 흥! 못난이가 뭐가 좋다고? 이리 줘봐!
0: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을 낚아채더니 입속에 커다란 호두를 마구 밀어넣었어요.
5: 안 돼! 그러지 마!
0: 클라라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뚜두두! 호두까기 인형의 턱이 부서져 버렸죠.
5: 어떡해! 얼마나 아플까!
0: 클라라는 아끼는 리본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턱을 묶어주었어요.
5: 미안해요, 왕자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0: 클라라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호두까기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댕, 댕, 댕.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끝날 때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벽장문이 열렸어요. 머리가 7개나 달린 생쥐대왕이 생쥐떼를 이끌고 나타났죠.
5: 으, 도와주세요!
0: 클라라가 소리치자

0: 전투가기 인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1: 전투 준비! 클라라 아가씨를 지켜라!
0: 호두까기 인형은 장난감 병정들을 이끌고 생쥐떼의 공격에 맞섰어요. 하지만 생쥐대왕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장난감 병정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죠.
2: 호두까기 각오해라!
0: 생쥐대왕이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들었어요.
3: 안돼! 이 못된 생쥐야! 에잇!
0: 클라라가 생쥐대왕을 향해 슬리퍼를 던졌어요. 생쥐대왕의 비명소리와 함께 생쥐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고요해진 방 안에는 호두까기 인형이 멋진 왕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죠.
1: 고마워요, 클라라 아가씨.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요. 저와 함께 가요. 과자 나라로 초대할게요.
0: 호두까기 왕자는 활짝 웃으며 벽장문을 열었어요.
4: 어서 오세요. 이곳은 과자 나라예요. 두 분을 위해 축제를 열었답니다.
0: 우아한 아라비아 인형이 나비처럼 하늘하늘 춤을 추었어요. 하늘에서는 하얀 설탕가루가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중국 인형들이 달그락달그락 찻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클라라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향긋한 차를 대접했어요. 러시아 인형들이 폴짝폴짝 뛰어들어왔어요. 빙그르르 제주를 넘으며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양치기 인형이 피리를 불자 어린 양들이 총총총 뒤따라가요. 클라라는 인형들의 춤에 흠뻑 빠져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호두까기 왕자가 클라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1: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3: 네, 좋아요.
0: 멋진 턱시도를 입은 호두까기 왕자와 사탕 요정이 된 클라라가 한들한들 꽃송이처럼 춤을 추었어요. 두 사람의 왈츠는 아름답고 신비로웠어요.
5: 메리 크리스마스! 클라라, 어서 일어나렴!
0: 클라라는 깜짝 놀라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3: 내가 꿈을 꾼 걸까? 아, 내 호두까기 인형!
0: 클라라는 품속의 호두까기 인형을 살펴보았어요. 호두까기 인형의 턱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어요.
3: 꿈이 아니었어!
0: 클라라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3: 호두까기 왕자님!

0: 그림책 뽕뽕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7: 전교 3등.
6: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카세트 플레이어.
6: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7: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6: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7: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7: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0: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요즘 야수가 사나요? 야수?
1: 우와 미쳤다 진짜.
0: 내 행동을 끝내러 가보겠습니다.

0: 우리 이 모양이
1: 마치 야수의 습격을 방불케 하는 충격적인 흔적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방의 벽지도, 이쪽 벽지도 뜯겨져 있고, 바로 옆에도 뜯겨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어컨, 여기도 많이 뜯었어요.
1: 집안에 나만 아는 곳이 정말 하나도 없네요.
0: 이렇게 한 친구들은 일단 제 뒤에 있는, 아이고,
1: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0: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를 엄청 따라다니고, 관심 끄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1: 파괴적인 범행과는 달리 평소에는 관심 받길 좋아하는 보호자 껌딱지 치코. 녀석이 이렇게 보호자를 좋아하고 따르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0: 주인분께 파양을 당한 상태여서 원래 호텔에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파양된 치코를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인이 좀 여러 번 바뀐 거예요.
1: 두 번의 파양 끝에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죠.
0: 우리 여친구는 저희 둘째 치즈고요.
1: 문제 행동의 공범 치즈를 소개합니다.
0: 치즈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사실 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길에서 되게 우연히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예쁘다 이랬는데 보니까 뒷다리 하나가 꺾여가지고 바닥을 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좀 자꾸 생각이 나서 얘를 데려다가 수술도 하고 한 2주 정도 임시 보호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밖에 나가서 다리에 없는 고양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신경 쓰여서 어영부영 우리 집에 쟤도 눌러 앉게 됐어요.
1: 보호자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치즈도 제2의 묘생을 보내고 있죠.
0: 이렇게 예쁜 애들이 버림받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이 없거나 하는 게좀 똑같이 예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천사 같은 두 녀석과 행복을 만끽했던 것도 잠시. 어느 날 현관 앞 벽지를 긁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집안 곳곳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 원래 치코만 혼자 있을 때는 방은 별로 안 이랬거든요. 근데 치즈가 오면서 치즈도 이 뜯는 거를 치코를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 치코에 이어 치즈까지 합세한 무차별 벽지 테러.
0: 처음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스크래처 이렇게 주고 했거든요. 스크래처가 있는데도 벽을 또 뜯더라고요.
1: 대부분의 벽지는 떨어져 나간 상황.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데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멀쩡한 스크래처는 물론, 사냥놀이 장난감, 냄비 손잡이, 두루마리 화장지에 캣타워까지 녀석들의 타깃이죠.
0: 치코가 이렇게 많이 매달리고 물어뜯고 하니까 좀 약해졌어요.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됐어요. 이쪽은 아예 없어지고.
1: 결국 캣타워도 6개월을 못 버티고 망가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녀석들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죠.
0: 그래서 얘가 앞니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래 앞니가 지금 한두 개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1: 무엇보다 치코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는 보호자.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 이러게.
1: 2주에 한번 스크래처도 교환해주고요.
2: 이거 세워둘 테니까 벽지 그만 뜯고 오늘 요거 뜯고 있어. 알았지?

0: 출근 전에는 간식도 충분히.
1: 취재도 기다리고.
0: 걱정을 뒤로하고 집을 나서는 보호자. 이제 치코와 치즈 녀석들만 남았습니다. 새 스크래처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더니 이내 벽으로 향하는 치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벽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번에는 방 안에 있던 스크래처를 물어뜯습니다. 바통 터치! 치즈가 안 보이면 서운하죠. 녀석의 시선이 향한 곳도 역시나 벽지. 치코가 그랬던 것처럼 치즈도 벽지를 긁고 애꿎은 물건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일을 마친 보호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2: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냐?
3: 벽지 좀 새로 뜯었어? 아이? 치대야, 치대 집 잘 보고 있었어?
0: 엉망이 된 집안보다는 녀석들의 안보가 중요합니다.
3: 오늘은 그래도 깨끗하게는 있었네.
0: 잠깐만요, 보호자님. 이 정도 상황이 깨끗한 편이라고요?
1: 평상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은 퍼져 있고 이제 바닥에 하얗게 훨씬 많이 있고 제가 들어왔을 때 딱 봐도 아, 오늘 재밌게 놀았구나 싶은.
0: 잠시 후 가위로 벽지를 정돈하는 보호자.
4: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애들이 너무 다 뜯어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게 잡아당기면 아예 찢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잘라놓으려고. 전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벽지를 쓰고 살았는지 다 알게 됐어요. 치코야, 너의 덕분이야. 다쳐!
2: 도와주려고 했던 거다.
0: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진 듯 퇴근 후에는 어지럽혀진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묵묵히 청소를 하는 보호자.
1: 아이고. 이건 왜 이렇게 뜯어놨니? 이거 누가 뜯었어, 치코?
0: 그날 밤, 사냥놀이에 푹 빠진 치코. 잠들기 전에는 꼭 녀석과 놀아줘야 한다는데요.
1: 이렇게 밤에 좀 놀아주면 새벽에는 제 머리카락 좀 안 뜯고 잘 잘까 싶어가지고 좀 열심히 놀아주고 있어요. 그치? 네. 일주일에 거의 매일, 일주일에 5, 6일은 뜯는다고 보면 돼요.
0: 새벽마다 잠든 보호자의 머리카락을 물어뜯는다는 치코. 잘린 머리카락 양도 상당한데요.
1: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0: 피곤하더라도 잠들기 전에는 꼭 놀아주는 이유입니다.
3: 나 너무 힘들다. 치코야, 오늘 저기 나갔다 오고.
0: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잠에서 깬 치코가 슬며시 보호자의 머리맡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카락 테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목표물을 노리는 치코. 낌새를 알아차린 보호자가 잠결에 저항도 해보고 위로도 내보지

0: 이유를 알 수 없는 녀석의 문제 행동에 점점 지쳐갑니다. 다음 날 아침.
1: 밤새동안 잘 잤는가, 치코?
0: 녀석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1: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카락 나왔거든요. 머리카락 생각보다 긴데요? 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치코 이제 응가에서 좀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좀 건강에도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 벽지 뜯는 것도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그런 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0: 보호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달려온 나흥식소 의사.
2: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어떻게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이거 뭐야? 역대급이네요. 네, 보호자님. 네. 얘 이름이 뭐라고요?
1: 얘는 치코요.
2: 치코는 그래도 되게 아이가 되게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1: 네,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2: 치코 안녕.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해줄. 바로 인사해 주네요.
1: 네.
2: 와, 이거 와, 와. 아, 진짜 애들 미쳤다, 진짜. 모르는 분이 오면은 보호자님을 걱정하겠어, 진짜.
1: 근데 뭐 막 싸맞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애들이.
2: 이거 봐봐, 지금 휴지도 장난 아니네?
1: 네. 휴지는 치즈가 좋아요.
2: 와. 와 밖에 안 나옵니다, 와 밖에.
0: 이 집에 또 다른 사고뭉치. 치즈도 만나봐야겠죠?
2: 치즈 안녕? 치즈는 아, 길냥이 출신인가
1: 네,
2: 봐요.
1: 맞아요.
2: 빗끝이 잘려 있는 거 보니까, 커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도 길냥이 출신이구나. 근데 오른쪽 뒷다리가 없네.
1: 네, 맞아요.
2: 근데도 아이가 되게 그래도 해맑네요, 얼굴이.
1: 네. 해맑고, 잘 뛰어다니고, 친구보다 빨라요.
2: 둘 다 미묘해요, 이쁘고. 그런데 이런 만행들을 다 저지르는 거 보니까, 야수성을 갖고 있는 건가. 일단 어떤 행동을 하는지
1: 네.
2: 영상을 제작진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1: 네.
2: 그걸 보고
1: 네.
2: 나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1: 네.
0: 집안에 스크래처가 있어도 벽지를 선택하고 긁었던 녀석들.
2: 언제 저러죠?
1: 제가 외출했다 집에 들어갔을 때랑 내 아침 일어나 보면은
2: 긁었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크래칭을 왜 할까요, 고양이들이?
1: 본능.
2: 스크래칭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가장 큰 거는 개로
1: 네.
2: 비유하자면
1: 네.
2: 마킹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변을 벽에다 쏘는 것만 마킹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고양이가 스크래칭 하는 것도 본능적인 마킹 문제고 그건 그 마킹을 언제 하냐. 그래서 아까 시간대도 물어본 거예요.
1: 네.
2: 보통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하듯이 자는 곳 근처에다가 보통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긁을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킹할.
1: 네.
2: 그게 이제 벽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벽지가 여기 한번 자국이 나면 여기에 뭐가 붙냐면 페로몬.
1: 페로몬이요?
2: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앞발에서도 나와.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서 자기 발톱을 가는 효과도 있지만 여기다 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한번 흔적이 남았다. 그럼 가서 또 이제 계속 긁는 거죠.
0: 언젠가부터 치코와 같은 문제 행동을 보였던 치즈.
2: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거울 세포라고 있어요.
1: 네.
2: 거울 세포가 뭔지 아시죠?
1: 따라하는.
2: 맞아요. 그래서 모방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페로몬의 흔적을 마킹을 저기서 하면 나도 저기다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맞아요.
2: 응.
1: 쓰레기통 없는 거는 치즈가 먼저 없었고 그걸 이제 치코도 없기 시작했어요.
0: 매일 바닥을 청소하고 벽지를 손질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보호자.
2: 보호자님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또 보란 듯이 또 조용히 치워주는 건 맞는데 예방을 할 생각은 해야겠죠.
1: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스위프트 크래처는 캣타워도 있고 하니까
2: 그놈의 캣타워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스위프트 크래처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면 캣타워 있는데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캣타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 마킹을 여기다만 하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0: 벽지 이외에도 집안의 온갖 물건을 물어뜯어서 파괴했었는데요.
1: 놀이가 너무 없다고. 놀 게 없다고, 놀 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약에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풀 데가 없다. 그러면은 다 이제 그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0: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해 퇴근 후에는 사냥놀이도 열심히 해줬지만 혼자서 녀석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네요. 그 결과 새벽마다 치코와 머리카락을 두고 실랑이를 버려야만 했던 보호자.
1: 진짜 심각하다. 에너지가 충분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끔 보호자님이 하는 건 저거 몇 개, 낚싯대 몇 개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장난감, 되게 다양한 뭐 먹이, 퍼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0: 보호자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라도 야옹신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1: 어떠셨어요?
2: 약간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1: 아니요, 근데 고치면 되니까. 그러려고 왔잖아요. 왜?
2: 사실 보고 좀 해주고 싶은 건 있었거든요.
1: 네네.
2: 근데 좀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1: 보호자님이 뭐 몰라서 그런 거지.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잖아요. 그다음에 아이가 놀이가 부족했던 것들, 환경이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은 훨씬 보호자님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3: 우린 야옹신만 믿겠다오.
1: 일단 모든 문제 행동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거예요. 벽지에 묻어있는 페로몬 다 제거하고 새로운 벽지를 깔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걸로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고양이가 수직으로 스크래칭을 하냐면
2: 네.
1: 아이들은 이만큼의 내가 키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이거를 긁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 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1: 그 눈이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내 마음이 개운하다.

0: 1차적으로 작업을 우리가 지금 다 페로몬을 다 없앴어요. 벽지 다 뜯어버리고 새로 아예 페로몬이 하나도 묻지 않은 새로운 벽지 묻혔죠. 어때요?
1: 깨끗해져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0: 속이다 개운하지 않아요?
1: 네, 개운해요.
0: 10년 묵은 고구마? 고구마가 내려간 기분?
1: 네.
0: 어, 그렇죠. 그래서 대신 대체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품을 놔줄 거예요.
2: 녀석들의 주 무대였던 현관 앞 통로에는 스크래처 길을 만들어주었는데요.
1: 마음에는 드는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여기서 쉰다던가 일단 벽지 이거랑 이거 대신에 당연히 얘는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죠. 일단 이런 모서리 이쪽 이런 데다가 밭지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아예 벽을 이 벽 모서리 대신에 벽 모서리 대신에 이 스크래처판 선택할 수 있게끔
1: 네.
0: 하시면 돼요.
3: 오, 이걸 긁으면 되는 거냐?
2: 방 안에도 벽지 대신 마킹할 수 있는 대체품이 필요하겠죠?
0: 그리고 대부분 스크래처, 수직 스크래처가 없는 집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자 숨기고 있었지만 의자 딱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스크래처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 구매하는데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박스들 있죠.
1: 네.
0: 박스들 있으면 모아 버리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스크래처 수직 스크래처를 만드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네모나게 잘라서 가운데 구멍을 뚫고

0: 기둥만 있으면 거기다 박아 넣으면 돼요.
1: 빈 상자를 활용한 수직 스크래처 만들기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튼튼한 상자를 잘라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구멍도 내주세요.
0: 자, 평상시에 심심하다. 그러면 스크래처를 만들어볼까?
1: 이 과정을 반복! 넉넉한 양이 준비됐는데요. 이제 지지대에 끼워 높이 쌓아주면 완성! 어느새 그럴듯한 스크래처의 형태가 갖춰진 것 같은데요.
0: 스크래처 완성!
1: 시간과 정성이 더해지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답니다.
2: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부담이 좀 됐었거든요. 스크래처를 이제 많이 사주고 싶은데.
0: 그렇죠. 그래서 저 기존에 있는 거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준다던가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1: 머리카락을 물어뜯던 치코의 문제 행동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지금 아이가 밤에 보호자님 머리를 물어뜯고 먹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에너지를 풍부하게 에너지를 쓰고 소모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잠을 자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조리할 때도 아이가 이렇게 여기다가 잡잖아요? 그러면 그만 잘했어 하고 가는 시간을 줘요. 차려줘.
3: 맛있다.
0: 밥을 그냥 주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놀이하면서 주는 게 얘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1: 놀이의 핵심은 오랫동안 흥미를 갖도록 사냥 성공 즉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2: 근데 조금 고민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치즈도 이걸 좋아하긴 하는데 치코 때문에 잘 못해요.
0: 같이 공간에 있으면 안 되죠. 분리된 상태에서 네. 치코 놀고 치즈 놀아주고 따로따로 놀아줘. 치코가 이런 움직임 보호자랑 같이 네. 노는 이런 걸 할 때는 치즈의 경우에는 혼자 놀 수 있거나 간식 같은 걸 혼자 빼먹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 상태에서 분리해줘요.
1: 그래서 보호자 없이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준비했는데요.
2: 치즈 왔어.
3: 이게 다 뭐냐.
1: 새로운 장난감에 바로 관심을 보이는 치즈. 녀석들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봤는데요.
0: 얘는 움직이는 거 엄청 많아.
2: 잘하네.
0: 응, 잘하네. 치코 잘하는데?
1: 치코도 마음에 드는 것 같죠?
0: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라고. 혼자 놀 수 있게끔.
2: 네. 원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치코가 그냥 이제 막 물어뜯고 막 그러고 부서지는데, 지금처럼 막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진 김에 그냥, 그래, 어차피 뭐 그렇게까지 안 갖고 노는데 이러고 버렸는데.
0: 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런 거 놀다가 잘하면은 네. 간식을 주세요, 보상으로. 잘했어.
1: 놀이에서 칭찬과 보상은 필수. 잊지 마세요.
0: 재미있는 놀이를 이런 걸 선호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걸 선호한 다른 걸 선호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게 맞춰서 제공이 되지가 않으면 그게 다른 쪽으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뜯어먹는다던가 덕지를 스크래치판이 없어 스크래치 긁는다던가.
3: 이제 말썽 안 부릴 거다.
0: 오늘 솔루션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2: 제가 애들한테 좀 잘 못해준 것 같은 그런 거 있는데
0: 왜 또
2: 근데 애들한테 이제 좋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애들도 이제 행복할 것 같고 밤에도 이제 푹 자게 해줘야죠.
0: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몰라서 그런 거고 해주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잘하시면 더 문제행동 안 일으키고 워낙 이쁘고 사람 잘 따르는 아이들이라서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하셨어요. 너무. 네, 고생하셨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위치는 뒤꿈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이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0일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벌렸을 때제 왼쪽 뒤꿈치에서 오른쪽 뒤꿈치까지가 보폭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발에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두 개, 신발 이렇게 세 개. 양발 사이에 신발이 두개 정도 들어가면 대략 본인의 보폭 정도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보폭이 되고요. 하나 반 정도면 괜찮은 보폭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의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 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딱. 이 박자에 75cm씩 두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 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 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 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 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 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 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균형 있게 닳아야 잘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문제는 내 신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도 하고 안짱다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의 문제는요. 오른발과 왼발에 지면을 닿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안 좋으면 오른발을 오래 딛고 왼발을 살짝 딛는 짝다리 걸음을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발은 오른쪽이 많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고 걷는 운동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좌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좌우 차이가 여러분이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랑 운동을 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신발을 두면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요새 제 신발을 보면 이 신발 벌어진 게 안쪽으로 조금 와서 수평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잡히진 않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살짝 가 있고 왼쪽은 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알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발의 앞쪽 부분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텝은 좁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 중에 앞쪽에 굳은 살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그 지점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바닥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는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좋은 속도는요, 1초에 1.4m를 걷는 거고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걷는 속도가 초당 1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정도의 걸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집에 복귀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0.8m로 더 줄어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0.6m 미만으로 걷게 되면은요.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0.6 미만으로 걷게 되면 실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내 보행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집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언제 내가 0.6, 0.8로 떨어질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 놓아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행수는 1일 7,500보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7,500보 이상을 계속 걸어서 15,000보, 2만 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걷기가 초등학교라면 슬로우 조깅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러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보행을 위해서는 근력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끝으로 쓴 상태에서 천천히 앉아 보실게요. 앉아서 스톱.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힘을 조입니다. 이때 아마 몸이 흔들리실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일으켜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그대로 8번만 더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무릎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십니다. 이 조여줄 때 약간 대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엉덩이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일으켜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이나 마크를 해주시고요. 왼발로 서시고, 자,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끝으로 콘을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오른쪽 콘을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반대로, 그렇죠. 뒤에 찍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천천히 찍고, 네, 제자리로 옵니다. 자,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하면 한 뼘만 닿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렇죠?

밑에 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한번 최대한 뻗어 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측면으로. 그리고 제자리. 뒤쪽으로. 네, 제자리. 반대쪽으로. 요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동적인 균형이 증가하면서 걷기, 그 다음에 할 러닝까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로우 조깅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잘 걷고 빠르게 걷는 분들에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며 부상 없이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한 배에서 두 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고요. 50개 또는 1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빠르게 잘 되면 그 다음은 살짝 점프를 하실 건데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점프를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할 때 몸을 직선으로 두고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살짝씩 떨어지게 점프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30에서 50번까지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 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가르쳐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 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 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신의 심박수입니다. 저는 50을 좀 넘었지만 그냥 50이라 했을 때 220 마이너스 50이 되면 저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그 17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을 뛰었는지에 따라서 존2, 존3가 결정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존원이 되면 보통 걸었을 때입니다. 걷게 되면 대략 90에서 110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2는 슬로우 조깅 정도 또는 러닝을 천천히 했을 때가 존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존3 러닝은 대략 러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3 러닝이면 옆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에서 시작해서 슬로우 조깅, 러닝까지 가면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그 다음에 심장, 폐, 뇌의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건강 증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리는 동작을 정확히 배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0을 맞추면 이 정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거든요. 보통 러닝을 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이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케이던스 150이거든요.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려 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 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 번 마시고 두 번 뱉어도 되고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뇌, 심장, 폐,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차게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1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8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봄을 이루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0: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뇌 운동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감소와 인지 기능의 저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두뇌 운동, 퍼즐처럼 두뇌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도 꼭 함께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아마도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치매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저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요,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려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공급받기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뇌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팔에 명령한 것을 팔이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팔과 머리의 커넥을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기인데요. 책을 보는 것도 공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피하는 식사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되어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재미도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규칙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안 틀리려고 하면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 틀리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틀려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었으면 들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오른손을 드는 거고요. 진 사람은 왼손을 듭니다. 비기게 되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이게 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거나 이긴 거에 따라서 이긴 사람은 오른손, 진 사람은 왼손, 그 다음에 비기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것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 또는 탁구를 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처럼 뇌와 팔다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실게요. 이기시면 오른손을 들고요. 지면 왼손을 들고 비기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자,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그렇죠. 하나, 가위바위보. 둘,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셋, 비기거나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틀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팔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서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내 팔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와 발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발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 텐데요.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이기면 오른발을 들고요. 지면 왼발을 들고 비기면 양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죠? 그러면 오른발, 저희 트레이너는 왼발. 그리고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저는 왼발, 저희 트레이너는 오른발.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그러면 발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트레이너가 진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집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살리면서 뇌와 다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들의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자,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틀리면 발을 빠르게 교정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자,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 번 최대한 빠르게.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에서 친구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은 몸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 속도,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공을 던질 때 정확한 위치에다 공을 던지고 정확한 속도로 그 방향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보폭과 속도를 발이 실행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식 훈련에서 앞으로 가 했을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뇌가 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왼팔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오른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제기차기 많이 해보셨죠? 제기차기 할 때 제기차기를 잘하는 사람, 운동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제기를 찹니다. 그런데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발이 움직일 때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뇌에서 발만 움직이라고 사인을 넣었지만 팔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와 팔과의 협업을 깨트리는 원인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이 망가지는 원인은 바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들에 있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의 부상은 하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머리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우리의 전기선처럼 허리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볼트에 신경망이 도달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위로 전기적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발목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무릎, 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의 부상은 상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어깨를 다쳤을 경우 홈베이스까지 공을 강하게 던지는 건 가능한데요. 공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던지는 동작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하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어깨에서 전기적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팔의 힘 조절이 약해지면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움직임 조절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워서 우선 무릎을 이렇게 펴죠. 펴서 일어나시면 우선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무릎을 쓰기 어려워서 손으로 밀고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릎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지면에서 또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반 다리로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을 런지 상태로 네,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차렷을 만들고요. 다시 앉을 때는 역순으로 다시 런지를 만들어서 무릎을 살짝 대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네, 이렇게 앉으면서 양반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천천히 굽은 동작으로 그리고 런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다섯 번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실게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을 세우게 되면 이 무릎의 굴곡과 고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야 우리가 지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동작에서 조금 어렵다면 팔을 보조하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팔 짚어서 네, 런지 동작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만약에 무릎이 닿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방석 같은 것을 깔아서 조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조금 좋고요. 반대쪽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네, 하고 손으로 보조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허벅지 세우고 네, 손으로 보조 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마도 의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으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강화되면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아마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벌려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게 회전을 충분히 합니다. 제자리로 차렷. 그리고 최대한 회전의 반경은 가장 크게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수건을 또는 행주를 쥐어짠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최대까지, 그렇죠? 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리고 회전, 네. 지금 회전하는 게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라켓 스포츠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 번 하고 내려주실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통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어깨 운동이 안 됩니다. 몸통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어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좌우로 팔을 나란히 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넘겨서 회전을 끝까지 해주시고요. 제자리로 다시 쭉 돌려서 만약에 이 동작에서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팔의 높이를 밑으로 낮춰서 회전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90도에서 아프시다면 아래에서 회전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시면 어깨가 유연해지면서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양손을 펼

펼쳐주시고 오른쪽 엄지손은 아래로, 왼쪽 엄지손은 뒤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양쪽 어깨가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부드러워지고 강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운동신경의 약화와 허리의 부상으로 신경전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허리의 부상 예방 및 코어 근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요통은 2주 또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6에서 8명은 2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통증은 회복되었으나 유연성이나 근력, 움직임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염좌는 전 국민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은 허리 부상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급성 요추 염좌는 4주 전후에 통증이 소멸되며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성 요추 염좌는 12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척추 질환을 성별, 연령별, 병원 진료일수로 보면 3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0대 전후 여성의 허리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상은 근골격계 전체 부상으로의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허리 부상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전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코어 운동으로 허리가 얇아져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얇아지게 되다 보니 근력은 없는 상태에서 헐거워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4, 50대에 허리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다면 저희 전 강의에서 했던 호흡 트레이닝과 허리 운동으로 코어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4, 50대의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급성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코어 근력을 먼저 운동하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팔다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어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와 팔이 코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면 코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사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할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흡기와 호기를 배우셨듯이 이 호흡으로 횡경막과 골반기저근 그리고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체간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볍지만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중지하고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대다수 허리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인데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렬 주차된 차를 밀 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서 이렇게 미는 동작에서 글로벌 근육, 허리 주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두 개의 근육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만약에 이 하는 일이 바뀌어 버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근육의 운동에서는 큰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호흡에서는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허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나의 허리가 느슨한지 딱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로 올려서 무릎 위쪽에다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겹쳐서 발끝 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네. 하늘을 본 상태로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내 손바닥의 절반 이상이 발끝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뒤쪽이 딱딱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밀어보시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네, 손에 한 5분의 4까지 왔거든요. 네, 반대쪽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손 쭉 밀어서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도 비교를 해서 아마 한쪽이 좀 짧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쪽이 근육이 딱딱한 거라 그 부분의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골반의 균형이 맞으면서 허리의 불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어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네, 그리고 양손은 네,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데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운동은 왼손이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쭉. 지금처럼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아주고요.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자, 쭉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호흡을 강하게 호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왼쪽 손끝과 오른쪽 뒤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고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 갈비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팔과 오른 다리가 협업을 통해서 좌우의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나 뛸 때, 스포츠를 할때 대각선 패턴에 힘을 잘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드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엎드려서 네발기기 상태에서요. 준비 자세는 어깨 90도, 고관절 90도로 해주시고 몸통은 수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앞으로 펼쳐질 때 왼쪽 발이 뒤쪽으로 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쭉. 그대로 천천히 10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펼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때 많이 하는 실수는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들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주시고 뒤꿈치를 뻗어서 손과 뒤꿈치, 등까지가 수평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쭉 뻗었다가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배꼽 밑에서 터치합니다. 네,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네, 그대로 5번만 하실게요.

혹시라도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앞에서 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등 부분이 딱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이 동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성 중 근육량 증가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의 증가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체지방의 조절은 단순하게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은 조깅, 달리기, 근력운동 또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스포츠 또는 유산소 근력운동들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움직임의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들입니다. 우선 판단력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내 몸을 어느 위치까지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셔틀콕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판단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 셔틀을 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코트에 어디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될 때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셔틀콕이 날아오는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셔틀을 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운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교활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에서 어깨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칠 경우 그 공에 컨택되는 정확한 강도와 정도를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뇌와 팔과 다리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팔과 다리 그리고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에 대각선 방향으로 앞에 있는 분이 제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주춤서기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만세 앞으로 들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들면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팔에게 빠르게 명령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팔과 뇌의 협업이 빠르게 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의 뇌와 팔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운동인데요. 동일하게 태권도 주춤서기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발에 같은 발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허리 손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른발을 내밀면 오른발, 저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면 네, 왼발로 가면 왼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틀려도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빠르게 판단하고 발까지의 명령을 통해서 발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발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두렵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수의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수의근은 내장근육, 심장근육,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수의근은 뼈대를 이루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호흡근육은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수의근에 의해 불수의근의 건강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은 지근이라는 근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들로 힘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은 힘은 강하고 빠르지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없어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력 향상이 주로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력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약 3개월 이후가 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면서 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대략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성분이 개선되고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따라서 운동 초반인 대략 3개월 이전에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벨트나 옷의 사이즈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이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작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에 초기에 하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할 때 혈압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었을 때 얘를 단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령을 내릴 때를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신장성 운동은 점프, 줄넘기를 하는 동작이 신장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신장성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통증이 생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근육통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통증이 부상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근육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부상은 운동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스트레칭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부상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바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증의 위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절 주변은 부상 가능성이 높지만 근육 주변은 근육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통과 관절 부상을 이해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육통과 피로를 회복하는 근막 이완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 폼롤러와 스트레칭 매트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이 폼롤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 신전 폼롤러를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위쪽에 두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견갑골의 밑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집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고 뒤로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시고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대로 다섯 개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더 움직이시면 지금 이렇게 폼롤러를 하시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폼롤러 위로 넘어갈 때 시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추라고 하는 목이 자꾸 신전이 돼서 우리가 늘리고 싶은 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로 오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면요, 우선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호흡 조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시선이 본인의 무릎을 쳐다봅니다. 쭉. 그러면서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오시고요. 고정되는 위치까지 최대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호흡을 계속 뱉어주셔야 등이 늘어납니다. 저희 트레이너도 처음엔 바닥에 편하게 닿았지만 지금은 덜 닿게 되거든요. 이유는 목과 허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등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등을 펼 수 있고요. 그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북목이 해결됩니다. 자, 제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자, 목표는 양팔 벌리시고 호흡으로 갈비뼈 닫고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 양팔이 지면에 닿으면서 뒤통수까지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동작에서 팔과 머리가 바닥에 잘 닿는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대로 눕습니다. 네, 시선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등과 어깨가 펴지면서 상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후. 팔이 뒤로 넘어갈 때 가슴과 어깨 쪽이 단단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셨거나 또는 직장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집으로 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날 목과 머리 위쪽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자 빼서 앞에다 두시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무릎으로 폼롤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는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가슴에 댑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같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안 닿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둘. 폼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무릎을 꽉 눌러서 폼롤러랑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후. 오른쪽에 등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길게 뱉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코어가 약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흡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댄 상태로 오른쪽 어깨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유연성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을 향해서 네, 팔이 내려가도록 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90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이 가면 안 되고요. 등 뒤가 먼저 가고 손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고 시선은 손끝 봐주시고요. 호흡과 함께 손은 밑으로가 아니고 측면으로 멀리 물건을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이 동작도 좌우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회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몸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향상되죠. 그런데 간혹 이 유연성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발을 벌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에 붙이는 동작인데요. 이 가슴이 바닥에 붙어야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이 바닥에 붙게 되면 근육의 유연성이 너무 늘어나서 관절이 헐거워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을 통해 깨달은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의 핵심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의 운동입니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과사용으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강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균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앞뒤, 좌우, 상하의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략 10% 이내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요. 부상의 위험도도 줄어들어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유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트에 엎드려 주시고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차렷. 네, 손등은 지면을 가게 하고요. 이마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통은 30cm 이상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에 근력과 유연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30cm 미만이 되면 유연성과 근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손을 어깨 앞에 두시고요. 천천히 밀어서, 네, 시선은 아래로 보시고 등을 위쪽으로 펴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차렷. 네.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대로 10번 하실게요. 이때 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이 만나는 요 중앙 지점입니다. 보통은 굽은둥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닌 양쪽 견갑골이 모이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 한번 보면서 일어나 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서 주의하셔야 될 동작입니다. 내리시고요. 올라올 때는 처음 있던 위치를 바라보면서 뒤통수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게 할때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지금 보면 무릎이 완전 펴진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을 준 상태로 일어나면 몸이 곧게 펴지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하체 운동의 종결자입니다.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유는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 모두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 아령이 있다면 아령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작은 생수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은 균형을 잡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밀어서 엉덩이에 체중을 받고 엉덩이로 밀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로 밀고 앞쪽 허벅지로 같이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등은 판판하게 곧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살짝 떼고 합니다. 천천히 뒤로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혹시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발을 빠르게 땅에 대어야 합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요.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로 일으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대로 일으켜 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너처럼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숙여지는 그 각도만큼

운동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관절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인대 손상, 골절, 연골 손상이 근골격계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연골 손상은 관절염을 일으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다르지만 통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고 통증이 회복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연성의 정상적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지지 및 움직임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목을 다치고 통증과 유연성, 근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쩔룩거린다면 체중 지지와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치기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 또는 정상적인 계단 보행 또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일상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합니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얼음 찜질을 합니다. 얼음 찜질은 부상 부위를 대략 10분에서 20분 사이, 작은 관절은 10분, 큰 관절은 20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인데요. 부상당한 부위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서 우리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부종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고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부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핫팩도 있으실 거고 냉팩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 찜질은 부상 직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그 3일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 운동 전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 찜질을 하면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증 지수 0은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 지수 1에서 3은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 지수가 4에서 7 정도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통증에 대처하게 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옆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닿으면 유연성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고관절이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 스트레칭으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요. 네, 무릎이 당기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지 않게 힘을 주어서 가슴을 바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당기면서

부드러운 고관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해보시고요. 잘 가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더 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에 관련된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 선수, 일반인, 발목이 엄청 딱딱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어서 또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목이 딱딱해지면 우리 전신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자, 발목의 유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한번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에서 대략 주먹 하나 정도를 네, 이렇게 대보시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발끝으로 진행하면서 폼롤러를 닿아주면 정상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한번 닿아주시고요. 이때 닿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폼롤러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이 폼롤러나 벽에 닿는다면 내 발목의 가동 범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가다가 멈춘다면 그거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칭은요.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양손을 네, 무릎에 이렇게 기대주시고요.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아킬레스와 종아리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해주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발목에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보시면 좌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위치를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의 예방,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다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은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 않은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무릎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든 관절은 뇌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동 동작으로 통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맨넬은 맨넬의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관절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관절 기능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체의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근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팔을 펴게 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육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공간은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에 보상작용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앉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보상작용입니다.
우리의 왼쪽 고

고관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앉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의 부담은 커지고 한쪽의 부담은 없어지면서 자동차에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듯이 우리 근육도 그렇게 마모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 패턴 검사와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직선 런지를 통해서 하체의 움직임 패턴을 테스트하고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발끝의 뒤꿈치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터치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 하체의 근력,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테스트해서 잘안 되는 쪽은 유연성이나 근력,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끝에 천천히 닿았다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 뒷무릎, 뒷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잘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이 보이거나 몸통이 틀어지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좌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 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역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몸통은 곧게 유지해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춰서 올라오시고 점차적으로 뒷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런지가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더 좁힙니다. 골반보다 조금 좁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네. 발, 무릎을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 양쪽 무릎, 내 몸통이 전방을 계속 향해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세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뱉습니다. 코어를 좀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두 호흡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하나. 한번 더. 둘. 이 런지 동작이 중량을 많이 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을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의 패턴을 검사할 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양발을 일자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양발을 일자로 해서 런지를 할때 중량을 많이 들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부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추어 관절의 건강함을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날씬해지고 싶은 돼지? 전성기 때 몸무게가 62, 3kg였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부터 살이 쭉쭉 찌더라고요. 쭉쭉 진짜 막 하루가 다르게 쭉쭉 치더라고요.

0: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당뇨 직전, 혈압도 고혈압 직전 다 위태위태 하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정말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안 빼면 큰일 나겠다.
1: 이렇게 쪄도 건강만 하면 괜찮은데 먼저 죽을 거.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정도로 다 잘해요. 일도 잘하고 막 깔끔하고 정도 많고 와이프한테 너무 잘하고. 근데 이 살 이거 한 개만 못해. 이 비만의 원인을 좀 찾고 싶어. 아, 알고 싶어. 20년 넘게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는 종영입니다. 예. 운동, 식이요법, 그다음에 원푸드 다이어트.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효과가 이제 오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마지막 심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2: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약 4명이 비만. 많은 이들이 평생에 걸쳐 살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번엔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귀하신 몸을 찾은 두 사람. 그들을 위해 내분비내과의 차세대 명의 우창윤 교수가 나섰습니다. 재질부터 다시 태어나는 초특급 다이어트 프로젝트.
1: 살이 확 찌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닌데 난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0: 누가 너 살이 쪘어 살 좀 빼 이러면 이제는 막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누가 몰라? 알아. 빼려고 해. 안 빠지면 어쩌라고.
3: 굉장히

0: 후퇴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1: 죽여 먹었어요, 진짜.
0: 체질이라는 거는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먹지만 살은 더 빠지는 쪽으로 우리의 몸을 개선할 수도 있어요.
1: 안 돼가지고 진짜 벽도 붙잡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2: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좀 몸이 정화가 된다고 할까요?
1: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포기하라고 할 거예요.
3: 지금 아직 안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셨네요. 굉장히 축하드려요.
4: 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다고요? 그 꿈이 오늘 현실이 됩니다.
0: 아, 네, 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살찌는 체질 바꾸기잖아요. 어때요? 내가 좀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 저는 확실히 제가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0: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안 먹어도 찌더라고요.
0: 안 먹어도 살이 찐다?
1: 네.
2: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먹어도 찌고 또 살이 빠졌다가 또 다시 찌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예.
0: 안 먹는다. 안 먹어도 난 살이 찌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4: 아침 7시 영성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탄산음료.
1: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아니면 탄산 좀 주로 갈증이 나니까 먹고요.
4: 음료를 시원하게 한 모금 들이켜고 나니 출출함이 몰려오는데요. 음료와 양갱으로 아침 식사를 떼었으니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겠죠. 그의 일터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1: 네, 왜 그래? 네, 이거 제 업무 보는 방입니다.
4: 재택근무를 하던 영성님은 하루 종일 이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사도 거르고 내리 커피만 마십니다.
1: 좀 바쁠 때는 좀 못 먹고 한 끼를 한 번에 그냥 다 챙겨 먹고.
2: 아유, 추워.
4: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식사다운 식사를 한 끼 챙겨 드신다는데요.
1: 안녕하세요.
5: 안녕.
4: 소중한 첫 끼를 위해 엄선한 식당은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은 찾는 단골 식당입니다. 급하다 급해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와, 카레가 거의 한강이네요.

0: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식탁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의 첫 끼 본격적으로 먹어봐야겠죠.
1: 밥도 많은데 좀 당근이 너무 많아.
2: 천천히 먹어. 제할라.
0: 아하, 야무지게 골라내셨네요.
2: 다 먹어?
0: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설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 설마.
1: 배부르니까 수건증이 와가지고.
2: 원래는 코까지 굴고 자는데.
1: 꿈이 뭐야.
0: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소파에 눕는데요.
3: 그러다 잔다. 체조 좀 하고 자지.
0: 응? 대답하기 무섭게 금세 골아 떨어집니다. 저녁 내 온몸을 덮치는 피로와 싸워보지만 무너지고 말죠. 영선님의 하루가 이렇게 점으로 갑니다.
4: 어떠셨어요? 보니까
1: 창피합니다. 그냥 저의 네. 그냥 평소 습관이 이렇게 창피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있는데 민망하고 창피하네요.
4: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정도씩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냥 하루 굶고 한 끼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살 빠진다라는 제목을 본 거예요. 제목에는 분명 이제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 하세요 그러길래 그건 줄 알았죠. 잘못된 지식이었죠.
4: 근데 이제 그 계속 얼마나 지금 오래 하신 거예요?
1: 계속했어요. 1, 2년 정도.
2: 1년 정도?
1: 네, 계속했어요.
4: 간헐적 폭식을 하셨던 거군요. 식단 쪽에 대해서는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음식의 어떤 질이나 양이나 먹는 시간까지도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고 고밀도 칼로리의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특히 어떤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하거나 심심할 때 이런 것들을 먹는 것으로 풀려는 잘못된 보상체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0: 신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생활 습관도 문제인데요.
4: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더 적게 걸으시고 활동량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만의 요인이 되고 몸의 체질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항상 피곤하진 않으세요?
1: 항상 피곤하죠.
4: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0: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골격근량은 평균인데 반해 체지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4: 복부비만 위주로 지금 체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장지방 수치도 높으시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어떤 고지혈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중성지방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혈압도 높으신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위태한 상태예요. 굉장히 위태한 상태예요. 지금까지 영성님이 지내왔던 어떤 삶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예측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히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게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 좀 심하게 더 나아가면은 정말 기저귀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집에서 지내지 못하게 되는 그 기간들이 점점 우리나라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적표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충격 먹었어. 충격 먹었어요, 진짜.
0: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 은영님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아, 못 갔다.
0: 요즘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참, 여기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죠. 매일 이른 아침 사각사각 칼질을 하는 이가 있으니
5: 일어나서 이제 먹기 좋게, 갈아먹기 좋게 미리 쓸어놔주는 거지. 잠결에 칼질하면 또 위험하고.
0: 아유, 사랑꾼 남편이 준비해주는 정성 가득한 아침상이네요.
6: 까주스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양배추, 그냥 캐롯, 캐비지, 애플 이렇게 섞어서 죽처럼 먹어요. 해독작용을 잘해준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몸에 순환이 안 되면 이제 살이 많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7: 아, 어디서 이거 보신, 정보를 보신 거예요?
6: 네, 유튜브에서요. 이제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건강식으로 먹어서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예.
0: 다이어트를 위해 또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6: 요즘에는 오트밀하고 현미 넣어서 밥을, 냉동밥이 아니라 냉장고 밥을 만들어요. 예. 그게 더 좋다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흡수가 안 되게 좀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제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이제 양파가 그 똥배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0: 하루에 세 포씩 꼬박꼬박 마십니다.

0: 오, 운동도 하신다고요?
1: 못해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꼭 탈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임산부 D라인처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지금 쪄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2: 다이어트는 관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는데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3: 남편분이 야채랑 이런 것들을 되게 정성스럽게 딱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갈아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남편분의 정성을 그냥 말 그대로 갈아버리시는구나. 갈아버리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4: 아,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먹는 건데요?
3: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4: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12시까지는 좀 속을 비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소가 이제 해독되는 그 기간이 12시까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3: 근데 우리가 어떤 건강 서적이나 건강 프로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굉장히 파편적이거든요. 그 솔루션만 가져다가 나한테 끼워 맞춰버리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사실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0: 생으로 먹는 것과 갈아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조심해야죠. 공복에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쉬운데요. 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허기를 느끼고 당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영님은 오후 시간이 되면 달콤한 간식에 저절로 손이 간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1: 하나 까고 또 까고 또 먹고 그러니까 무의식결에 계속 넣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입에다가 확 땡길 때가 있어요. 진짜 이제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네. 문장이
0: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은영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고요. 일과를 마친 후 늦은 시각에 저녁을 먹습니다. 한번 꽂히면 주구장창 그 음식을 찾는데 요즘은 마라탕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요.
5: 마라탕이나 그런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라면이나 그런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살찐 게 아닐까.
4: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철저히 식단을 지켜서 했는데 이제 막 단 것도 먹고 이제 국수도 먹고 떡 종류도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먹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3: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생활이 조금 더 좀 풀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네, 거군요. 네.
0: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BMI 30 이상 고도 비만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존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약을 드시며 관리하는 중인데요.
3: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대사질환들, 당뇨병과 어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내장지방과 관련이 있거든요.
0: 체지방이 매우 많고 내장지방 수치도 높은 상태.
3: 내장지방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하시는 식사 습관들이 좋진 않으세요. 생활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아무래도 일도 집에서 하시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오늘의 주제는 살찌는 체질이죠. 나는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더 많이 찌는 것 같고 다이어트 노력을 해도 살이 좀 덜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살이 잘 찌는 체질, 과연 바꿀 수 있는 걸까요?
3: 체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의 신체의 특성은 다양한 어떤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변하거든요.
0: 물론 유전자에 따라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비율과 근육이 소비하는 효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

0: 소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과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 유전자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벌과 여왕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애벌레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왕벌과 일벌로 각각 다르게 성장하죠.
1: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비만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마르고 건강하게 하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더 발현하게 하는 삶 그리고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0: 살 안 찌는 건강한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가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살이 찌게 하는 음식들을 일단 우리가 끊어보는 겁니다.
0: 단순히 칼로리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류, 초가공식품, 나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와 허기를 느끼게 하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 우리의 체질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거죠.
1: 이제 음식물을 대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 총이라는 거예요.
0: 장내 미생물 총은 말 그대로 위장 내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을 뜻합니다. 수조개에 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경쟁하며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장내 생태계의 균형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장내 미생물총은 뇌와 상호작용하며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기분을 조정하고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1: 우리가 비만해지고 혹은 살이 빠지고 하는 어떤 이런 체질들이 장내 미생물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무균지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뚱뚱해지고요. 마른 사람의 그 대변을 이제 무균지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몸의 어떤 체질의 변화를 줘서 좀 비만하게 하거나 마르게 하는 영향을 끼치구나라는 게 알려졌고요.
0: 아하, 살찌는 체질을 바꾸려면 장내 미생물총을 관리해야겠네요.
1: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장내 미생물총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요구르트 많이 먹고,
3: 이상기름,
2: 치즈 많이 먹고.
1: 틀렸어요.
2: 야채.
1: 뭐 약간 거기서도 비슷합니다. 장내 미생물총의 관리는 생각보다 쉬워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만드는 1등 공신은 바로 이 식이섬유거든요.
0: 역시 장하면 또 식이섬유죠.
1: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먹어볼까요? 당근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네. 생 당근 최근에 씹어 드신 적 있어요?
2: 안 먹었어.
1: 그쵸.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영성님은 아예 식이섬유 자체를 안 드시고요. 운영님은 이걸 다 갈아서 먹었어요.
4: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많아지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날씬한 미생물 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나오는 어떤 단세지방산과 같은 물질들이 열 발생이나 대사의 정도 그리고 식욕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그 개체를 마르게 하거나 혹은 비만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0: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깜짝 OX 퀴즈.
4: 네, 이거는 좀 이게 애매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식품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먹는 어떤 유산균들이 실제 우리 장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미지수입니다.
0: 장에서는 특정 균주가 아니라 여러 유익균들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루어 유익한 효과를 내는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균주와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저마다의 생태계를 가꾸는 게 더 좋습니다.
1: 뭐 드시는 게 있다면은 뭐 그냥 드시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기 장내 미생물총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풍부한 식이섬유,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생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장내 미생물총을 본인에게 맞게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입니다. 건강에는 식품이 약이 아니라 그런 식품들을 먹어주는 게 약입니다. 정말 값진 약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와요.
0: 연구에 따르면 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단기간에 장내 미

0: 미생물총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도 장내 미생물총 갖고 보자고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2주간 식단 코칭을 맡게 된 이동은 영양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진짜 독한 맘 먹고 왔거든요. 독하게 빼먹겠습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다 할게요.
1: 제가 사례자분들을 봤을 때는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굶지 않고 이제 포만감을 충분히 주면서 마음껏 드시면서 이제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0: 식단 솔루션의 원칙은요?
1: 식사는 하루에 3번 5시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은데 식사를 아무래도 한꺼번에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0: 체중 감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끼니당 칼로리를 제한할 거고요. 대신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매 끼니 채소를 양껏 드시고 양질의 단백질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먹는 쌀, 먹는 밥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 이거의 비율을 한 2:2:2:4 거기에 아나씨 같은 것도 한 움큼 10g 정도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 드시면은 그냥 이것만으로 단백질 함량이 한 16g 정도 되고 안에 식이섬유 한 10g 가까이 되거든요.
0: 식이섬유 가득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까지 균형 있게 챙겨 드세요.
1: 건강식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다이어트 건강식은 맛이 없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0: 그 편견 싹 달아날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가꿔줄 고식이섬유 저칼로리 다이어트 요리를 공개합니다.
1: 팽이버섯 파스타부터 만들어 볼게요.
0: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1: 흐르는 물에 한번 씻으면서 쪽쪽 찢어주시면 돼요.
0: 양배추보다도 식이섬유가 많은 팽이버섯을 활용해 요리를 해볼 건데요.
3: 선생님 오늘 파스타라고 하셨는데 파스타 면이 안 보이는데
1: 아 면 대신에 팽이버섯을 스파게티처럼 사용하는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스파게티 면은 100g당 36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팽이버섯은 100g당 21칼로리분이 안 돼요. 돌돌 말리는 성질도 비슷하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식으로 칼로리도 적기 때문에 면 대신 팽이버섯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3: 네.
0: 먼저 기름에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내고요. 다음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렌틸콩. 오늘 소스에서 고소한 맛을 담당할 거예요. 토마토를 썰어놓고 다른 재료도 함께 볶아주세요.
1: 이렇게 팽이버섯을 넣어주세요.
3: 어때 진짜 면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에서 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2: 면이다 면이다 해요.
0: 날씬한 체질,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위한 팽이버섯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시식해 볼까요?
3: 진짜 어렵다.
1: 잘 말리죠?
3: 네.
0: 어때요?
3: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로 면을 안 넣고 해먹을 만해요.
0: 자, 은영님도 우아하게 한 입.
2: 아, 저도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하고 소스도 되게 뭐랄까 강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1: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네.
2: 엄마가 많이 해줄게.
5: 제가 해야죠.
2: 엄마가 해준다니까.
5: 아니, 내가.
3: 당장 집에 가서 팽이버섯 한 박스 찍으시죠.
5: 알겠어. 오케이.
0: 장내 미생물총이 좋아할 두 번째 요리는 콩 샐러드입니다. 콩을 삶고 뿌리 채소를 데쳐서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1: 이게 자르실 때, 네,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게 뮤신이라는 물질인데,

0: 식이섬유는 이렇게 딱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있어요. 네, 해조류의 다시마의 겉에 끈적끈적한 그런 것도 다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이게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돼요. 부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고체처럼 질겅질겅한 식이섬유도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요.
1: 장내 미생물종의 균형을 위해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주세요.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를 섞은 드레싱을 뿌리면 바로 완성!
0: 단백질 식품으로 콩류나 두부류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는 것처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식이섬유도 같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1: 다이어트하면 운동이 빠질 수 없죠. 살찌는 체질 근본부터 바꿔줄 운동 솔루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2: 자, 즐거운 운동 시간 한번 시작해볼게요. 앞으로 오실게요. 나와보세요.
3: 네.
2: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2: 이번 운동 솔루션은 세 가지를 꼭 잡고 싶었어요. 너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체지방은 빼고 싶고 그러면 운동량은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상의 가능성이 염려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 균형감각을 만들자. 저강도지만 좀 길게 할 수 있는 유산소량을 늘려서 절대적인 운동량을 늘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이에서도 잊지 말자 나의 근육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살찌는 체질에서 건강 체질로 바꿔줄 수 있는 제가 3단계 전략적인 운동을 준비해왔거든요. 겨울에 하는 운동인데 이게 어떤 운동처럼 보여요?
4: 스케이트.
2: 맞죠? 맞아요. 스케이트. 이게 생각보다 유산소 효과가 저희가 주로 하는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트레드밀만큼이나 효과가 좋거든요. 최대 600칼로리 정도도 소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볍게 이동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내 몸의 균형감각을 위해서 살짝 점프를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케이트로 옆으로 뛰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타이밍 맞춰서 둘. 그래서 폭만 너무 넓게 안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3, 2, 1. 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이번에는 무릎을 위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하나, 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 그쵸. 이때 균형을 잡아야 돼. 맞죠? 흔들흔들거린. 그쵸. 쉽지 않죠? 그래요, 원래. 다시 이동하면서 둘. 그쵸. 무릎을, 그쵸. 그쵸. 우리가 본격적,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번 쉬시고요, 한번 쉬시고. 아직 저희 본 운동 아직 시작 안 했는데, 3, 2, 1, 고, 점프, 점프. 그쵸. 손을 약간 크게 휘저으면서 내가 진짜 빙상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원, 투, 원, 투. 이때 저희가 바닥을 밀면서 이렇게 허벅지랑 엉덩이랑 같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놀라운 게 힘듦을 잠깐 잊었죠. 정신 없었지, 맞죠?
4: 재밌는데?
2: 근데, 저희 되게 잘하셨어요.
4: 좋습니다.
2: 역동이야. 우리의 습관과 라이프를 전체를 조금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 5회 근력, 유산소, 복합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한번 가볍게 산책 진행하는 거.
5: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꼭 비만하신 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자기 인바디예요. 체성분. 근육량이 많다. 그러면은 유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산소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냐? 막 가슴이 터져라 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타는 게 아니고 체질 변하는 게 아니에요.
1: 유산소 운동은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 30분으로 시작하여 점점 시간을 늘려 1시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주 5회 실시합니다.
5: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체지방이 빠지고요. 복부 지방 정말 빠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체질 자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근육량이 적다 그러시면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줘야 돼요.
1: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하시고요.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준비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3: 이렇게 영성님이 지금 살이 찌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6: 알죠. 뭐 그 이유는 많이 먹는 것 있고 고칼로리 음식 조성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3: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6: 또 있어요?
3: 네.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이걸 소비하냐. 이 두 가지만 사람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5: 비만하신 분들이 나의 체질을 바꾸고 싶다. 건강한 체질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3: 먹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수면은 잘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 상태는 어떤지.
5: 이 모든 육각형들은 다 주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다른 것들이 다 안 되는데 나는 운동만 해야지, 나는 먹을 것만 조절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가 점점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떤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육각형을 펴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나의 체질을 건강한 상태로 정말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3: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그런 취미나 그런 취향이 어떤 게 있어요?
7: 스트레스를 받으면
3: 네.
7: 되게 먹는 걸로 풀지 않나요?
6: 그런 거로 주로 풀고요. 아니면 이제 뭐 친구를 만나거나 만나서 또 먹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이유는 먹기 위한 거죠, 또. 네.
1: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죠.
3: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야기 틀렸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게 당기는 건 맞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달콤한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기름진 식품을 찾게 되는데요.
5: 단 거를 먹어서 올라갔던 혈당이 툭 떨어질 때 다시 또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통제를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이 진통제 자체도 혈당을 올렸다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 뇌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단 음식 혹은 초강식품들을 먹게 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만듭니다.
1: 즉,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를 살찌게 하는 음식을 찾게 되고 점점 살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대체제를 찾아 그 고리를 끊어야겠죠.
3: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이에요.
1: 햇빛을 받으며 걷거나 가볍게 뛰어보세요. 취향에 잘 맞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잠깐의 짬을 내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3: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으로 영성님은 수면이 너무 좀 부족했어요.
1: 수면 시간이 불규칙할 뿐더러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보였는데요.
3: 나의 생활을 개선하고 내 몸을 좋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작이 적절한 수면이 돼야 돼요.
1: 건강한 삶을 위한 밑바탕, 잘 자는 법을 알아봅시다.
3: 첫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셔야 됩니다. 오후 한 3시 이전까지만 커피를 드시고 이후부터는 수분 위주로 섭취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1: 영성님 부부는 침대를 거실에 두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3: 좀 특이했던 게 또 침대가 거실에 있어요.
6: 그쵸. 네.
3: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건데 언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6: 작년에 어차피 와이프는 거실밖에 생활 안 하니까 같이 자고 먹고 막상 쓰고 다니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3: 일단 그 창가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요. 침대는 수면을 하기 위한 장소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0: 풍선을 사서 불어보세요. 이 풍선을 부는 걸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마치 이런 골격근들을 운동하는 것처럼 이 안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살이 쪄서 이 눌리는 힘을 조금 더 받칠 수가 있는 거죠.
1: 체질부터 바꾸는 초특급 다이어트 프로젝트 2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배운 대로 식단을 실천하고 끼니마다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요.
2: 안녕하십니까?
1: 하루 한번 산책 인증. 매일 밤 8시엔 화상 채팅으로 만나 함께 운동을 했죠. 열흘째 되던 날 영성님 댁을 찾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3: 요새 잘 지내셨어요?
2: 예, 잘 지냈습니다.
3: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2: 예, 운동하고 있었어요.
3: 선생님, 근데 집이 거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2: 네, 선생님이 그 침대를 방으로 바꿔서 분리하라 그러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바꿔놨습니다. 잠자는 공간하고 일하는 공간하고 쉬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야지만 동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움직이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활동적인 상태 될 수 있다 해보셔가지고 참고 삼아서 다시 옮겼습니다.
4: 솔로몬님이 네. 잠을 잘 자고 계시는지.
2: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코도 많이 걸고 잠버릇도 되게 심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와이프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침에 기쁜 소식이 있대. 저한테 왜 그랬더니 코를 안 군대. 소리가 아예 안 나,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새근새근 잔대요. 이제는 숙면을 취한 느낌. 막 머리도 맑고 아침에 일어나면
1: 풍선 물기 솔루션 레벨 업. 오, 혹시 왕년에 차력사? 와, 식단도 180도 달라졌죠. 식사 전 사진 찍기도 일상이 되었는데요. 솔루션을 하는 2주 동안
2: 폐기
1: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오르면 저장 호르몬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결국 살찌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는 거죠.
2: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서서 양말을 못 신었어요. 제가 지금 서서 양말을 신었어요. 다리도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제 뱃살이 한 이만큼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몸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기대되고 설렌다는 거? 그냥 그런 거.
1: 눈 깜짝할 새 2주가 흘렀습니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호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잘 지냈습니다.
5: 잘 지냈어요? 몸이 좀 가벼워.
2: 네,
5: 지신 것 같네요, 진짜로. 네. 약간 턱도 좀 나오시는 것 같고.
2: 약간 많이.
5: 그러게요.
2: 비어요.
1: 와, 진짜 턱살이 쏙 빠지셨네요.
5: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셨네요. 앞자리가 바뀌셨네요.
2: 네.
5: 굉장히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1: 와, 놀라운 결과인데요. 2주 만에 무려 체중 약 8kg 감량.
5: 근데 정말 잘하신 거는 체지방량이 41.7에서 36.3으로 뭐 한 6kg 가까이 체지방에서 주로 체중이 감소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수면 잘 취하신 것도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1: 매우 높았던 중성 지방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고요. 혈압도 정상입니다.
5: 영성님이 이렇게 2주 살 빼신 거 너무 잘하신 거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기를 바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이라는 게 바뀌어야 돼요. 딱 보셔도 근육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도파민적인 사람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분명히 사냥하러 다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먹이 이제 구해오고 지금 했을 텐데 영성님은 반드시 신체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몸으로 태어나셨다 생각을 해야 돼요.
2: 걸어다니는 워킹 낚시 있잖아요. 워킹 피싱. 구호 낚시 같은 거. 네. 걸어다니잖아요.
5: 네, 네.
2: 그런 거 하려고. 네. 많이 걸잖아요. 그거 해서 잡아먹고.
5: 좋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원신처럼 사실 생각하시면 제일 좋긴 합니다.
1: 원신?

0: 분은 조금 나보다 비슷하게 하셨는데 더 잘 빠지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1: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 고지혈증약 끊으셔도 돼요.
0: 아, 네,
2: 지금 굉장히 낮아지셔가지고 식사 조절을 하는 것만은 사실 약제를 하나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또 체중이 감소되면은 또 거기에서 약제 하나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고요.
3: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면서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많이 밝아졌죠, 전에보다.
0: 잘 안 바뀌는 살찌는 체질이 있어도 노력하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두 분 앞에 펼쳐진 꽃길, 건강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5: 살찌는 체질 이제 안녕!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도

0: 돌아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0: 도로가 파괴되고 유무선 통신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구조 작업에 위성 사진을 적극 활용했죠.
1: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0: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런 조선시대의 명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는 간결한 문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500만 부 이상 팔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새삼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유홍준 석좌 교수 오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93년에 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이 네. 나왔는데 그 1권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1: 그거는 사회적 현상이었죠.
0: 어떤 네. 어떤 사회적 현상이요?
1: 우리가 중진국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0: 예, 예.
1: 국민소득 1만 불
0: 예, 때죠. 예.
1: 그리고 그거보다 큰 것이 예, 마이카 시대였어요. 자가용 보유가 그때
0: 막
1: 700만 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89년부터 해외 여행 자유화가 돼서 사람들이 해외를 나갔다 와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거를 좀 알아야겠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책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여행도 유흥지가 아니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싶었다는 그런 욕망.
0: 시대적인.
1: 네, 그거가 있고 특히 그 책이 처음에 강진 해남 땅을 소개를 해서
0: 남도 답사
1: 남도 1번지 하는 그게 그 아마 첫 번째를 경주로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0: 경주는 다들 갔다 온데.
1: 그걸 했다니까. 물론 나도 경주를 뭐 계속해서 그 우리 문화유산에 보고니까 썼지만 남도 답사 1번지라고 해남 땅끝을 얘기해 놓고 쓴 네.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0: 여기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지.
1: 땅끝이라는 말이 주고 있는 서정이 있잖아요. 국토의 오지고 그다음에 역사상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도 받지 않은 지역이지만 거기에 우리네들의 삶의 서정이 있고
0: 예, 예.
1: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초이선사 같은 그 인문정신이 깃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은 거예요.
0: 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이 엮여져 나오면서부터
1: 네.
0: 이제 이걸 2권, 3권, 4권으로 이어가야지라는 생각이
1: 3권까지는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이트로 쓰고 그다음에 3권을 쓰면서 이제 나 자신은 작가라는 의식보다 미술사가라는
0: 예.
1: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아직도 쓰지 않은 곳이 많지만은 일단 여기서 그 맺겠다.
0: 예, 예.
1: 다만 북한을 쓸 기회가 있으면은 아. 내가 다시 쓰겠다 했는데 진짜 북한을 갔잖아요. 97년에.
0: 맞아요. 97년.
1: 네. 그래서 북한 쓰고 나니까 금강산이 또 관광이 열렸죠. 그래서 금강산 쓰고. 그다음엔 본업으로 돌아가서 미술사 저술들을 했어요.
0: 예, 예, 예.
1: 그랬는데 문화재청장을 시켜줘서 4년 하고.
0: 하시고.
1: 그 다음에 학교로 복귀해가지고서는 이제는 한국미술사 그 통사를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쓰다가 보니까 충청북도하고 제주도에서 왜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안 쓰냐고 소외시켰냐고.
0: 딴 데는 다 썼는데.
1: 그래서 국민 서비스 개념으로 다시 시작을 한 것이
0: 예. 예,
1: 전부 북한까지 합쳐서 20권이 돼버렸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랬는데 이걸 내가 다 전곡을 다 쓸 수는 없고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 몇 해 전부터 시작한 게 국토박물관 순례라고 해서
0: 박물관. 네.
1: 국토가 박물관이다. 그랬을 때 내 답사기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지금 쓴 것만큼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이것을 그동안은 이제 지역을 찾아갔는데 뭐 안동이니 경주니 강진 해남이니 이렇게 찾아간 거를 시대순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으면 우리 역사가 보일 수 있게.
0: 아, 그건 역사 시대로.
1: 구석기 시대, 연천 전공리 유적지, 신석기 시대, 부산 영도,
0: 예.
1: 동삼동 폐총, 삼국시대 고분 경주에 있는 그 고분 신라 얘기하고 고구려는 저 만주 지반에 있는 광개토대왕비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쪽을 썼고 그렇게 해서 가야시대가 들어가는 것까지 쓴 게 두 권이에요. 앞으로 두 권 더 쓰면은 고려 조선 쓰면은 통일신라 쓰면은
0: 국토박물관
1: 순례가 네 권으로 끝나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 24권으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미 22권은 나온 거고
1: 두 권만 더 쓰면 돼요.
0: 사실 네. 직접 답사를 그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게 그렇죠. 나온 거잖아요.
1: 그게
0: 그 답사의 시작은 언제라고 봐야 됩니까?
1: 내가 저 개감 미술 잡지 기자로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 평론 하겠다고 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하고
0: 81년도인가
1: 네, 네, 했죠. 그리고 84년에 사람들이 민중 이런 거를 찾는 때인데
0: 그렇죠.
1: 미술대학에서의 교육은 한국 미술사를 잘 안 가르쳤어요.
0: 아.
1: 서양 미술사 아하. 위주로. 그래서 내가 오픈 강좌로 젊은이를 위한 한국 미술사 오픈 강좌를 열었어요.
0: 오.
1: 신촌에서 우리 마당에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20명, 30명이 있다가 100명이 와가지고 예. 아주 그 젊은 그 대학생들이 반이고 그다음에 미술 교사나 화가 젊은 화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강좌를 할 적에 꼭 답사를 2박 3일로 다녔어요. 3박 4일이나.
0: 강좌가 뭐
1: 강좌 중에
0: 한 10회 하는데
1: 이제 첫 번째 할 적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매번 강좌 때마다 그렇게 답사를 됐더니 그 수강생들이 아 강의는 안 들어도 답사는 데리고 다녀달라고.
0: 답사가 그랬어요. 그게 재밌더라. 네,
1: 그렇죠. 그래서 나 한국문화유산 답사회를 만들어가지고
0: 예,
1: 그 내
0: 예.
1: 강의 수강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팔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도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쌓아 올린

0: 경험이
1: 네. 네.
0: 나의 문화유산 탑재기로 버스 안에서 강의하는 거가 강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수강자 듣는 사람도 어디 도망도 못 가잖아요. 좋을 수는 있어도
1: 어디 나갈 수 없죠.
0: 그다음에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내 마음대로잖아요. 힘들면은 그만두고 창밖 보고 또 하고 싶으면은 그냥 예, 예. 한 것이 일종의 나의 그 리허설 같은 그 연습을 한 거가 되고 그리고 내 강의 답사기 책 보면은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가 상당히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매력이었죠.
1: 경험이죠.
0: 경험이고 나의 시각이 아니라 독자의 시각이 그 그렇죠. 속에 들어가니까 공감을 일으키기도 좋았고 또 어떤 거는 경주에 정양모 선생님이 나에게 경주 가르쳐주는 거를 그 쓰기도 하고 형식을 여러 가지 달리하니까
1: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책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나는 많이 썼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답사위가 나는 한 권이에요.
1: 그렇죠.
0: 네.
1: 또 다 생생한 현장의 경험들이 그냥 네. 기록으로 남은 거니까.
0: 그다음에 정관영 선생은 이해를 할 텐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학문의 세계의 칸막이가 굉장히 심해서
1: 그럼요.
0: 요걸 조금 넘어가면은 뭐 그 남의 먹고. 영역 들어간 걸로 욕하고 또 겁나서 못하는데 내가 문화 미술사면서도 이 미술사의 작품이 아니고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으로
1: 그렇죠.
0: 쓰니까
1: 그렇죠.
0: 여기에 역사도 얘기하고 국문학도 얘기하고 민속학도 얘기하고 또 시와 소설 이런 것들의 이야기도 넣으니까
1: 예.
0: 그게 사람들에게 요즘 얘기하는 게 그게 통섭인가
1: 통섭이죠.
0: 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체취를 녹여서 쓴 것이 아마 다른 이 유사 그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1: 네.
0: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것이 아마 그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1: 네.
0: 요담에 이제 이 책을 잡아먹을 어떤 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도 내 책이 갖고 있었던 독자를 끌어들였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여행을 안내한다는
1: 그러니까요.
0: 기분으로 썼던 거.
1: 예.
0: 그러니까 안내자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 내가 이 개념은 대학교 때 그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는데 이 서양의 미술사를 근대적인 학문으로 일으킨 분은 바젤 대학의 야고 브루카르트예요.
1: 네.
0: 저 르네상스 이탈리아 문화를 쓰신 유명한 문화사가죠. 르네상스의 정신은 휴메니즘이다. 이건 브루크하르트가 한 얘기예요.
1: 예, 예.
0: 그 브루크하르트가 젊었을 적에 아마 40 안 됐었을 때요. 이 사람이 쓴 첫 번째 책이 치체로네라는 책이에요. 치체로네는 이태리 말로 안내자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부제의 달기를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를 즐기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북.
1: 문화유산 답사기네요.
0: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자가 우리 학문 세계에서는 그건 저 외도라고 생각하는
1: 그렇죠,
0: 그거를
1: 그렇죠.
0: 이분은 젊었을 적에
1: 예.
0: 이탈리아 답사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는 브루크하르트의 르네상스 문화라는 그의 문화사 책보다 이 안내자 같은 책
1: 예, 알겠습니다.
0: 이런 것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내가 저 이런 저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1: 근데 아무튼 그렇게 네. 그 답사를 같이 인솔하고 네. 가기 위해서 따로 다 준비하고
0: 하죠.
1: 공부하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0: 엄청 하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내 방에 있는 책을 내가 부여에다가 반 이상 지적했는데 안 쳐봤지만은 아마 한 5만 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카메라.
1: 그렇죠.
0: 전부 지금 디지털이 아니고 전부 필름으로 슬라이드로 찍었잖아요.
1: 예, 예, 예.
0: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 다 내가 찍은 사진들인데.
1: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이왕.
0: 그게 유명한 부석사 베를린 기둥에 기대서서 내다본 풍경입니다.
1: 무량수전 앞쪽.
0: 부석사 무량수전.
1: 앞쪽이군요.
0: 네, 기둥에 기대서 보면은 저 정원이 그러니까
1: 베를린 기둥에 기대서.
0: 그러니까

0: 건물이 중요한 것보다도 거기에서 보는
1: 풍경,
0: 풍경 사용자 입장.
1: 크, 네, 기가 막히네요.
0: 그리고 이 가문사 탑은
1: 가문사지 5층 석탑,
0: 네, 3층 석탑,
1: 3층 석탑,
0: 쌍탑. 저기에서 받은 감동이 워낙 커서
1: 이게 지금 사진으로 네, 봐서 그렇지 네, 가까이 네, 보면 이게
0: 웅장하죠.
1: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0: 네, 근데 내가 요담에 책을 내면은 저 이걸로 표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찍어서 실제로 표지를 썼죠.
1: 예, 예, 예.
0: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아 어디 좀 한적한 곳으로 추천하라고 그러면은 여기 합천 영암사터 황매산을 배경으로 해서 폐사지에 쌍사자 석등 하나가 툭 서 있어요.
1: 딴 거 없고 석등만 있어요?
0: 있어요. 정말? 축대, 돌축대.
1: 요거만 있어요?
0: 있어요. 이 새로 짓는 절은 저 아래쪽으로 있고.
1: 예.
0: 근데 우리나라 건축에서 사이트가 로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 사람들이 답사 가면은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1: 예.
0: 총 하던 사람도 거기서 이제 감흥이 일어났는데 아주 조용한 분인데 여기 영암사터에 왔더니 한 분이 선생님 제가 사실은 성악을 했는데
1: 노래하시겠다.
0: 여기 와서 보니까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는데 아, 참 그 라이브죠.
1: 예.
0: 그렇게 사람들의 신곡을 울립니다.
1: 이 사진들이 다 직접 찍으신 사진?
0: 그렇죠. 각 카메라로 찍었어요.
1: 그 같이 답사 동행한 분들도 매우 특별한 분들도 많잖아요.
0: 특별하게
1: 기억에 남는 답사라면 어떤 게 또 있으세요?
0: 많죠. 많은데 지금은 이제 50대, 60대가 됐죠. 나하고 같이 다닌 사람으로 박물관 큐레이터도 있고 또 대학 교수도 있고 잘 나가는 화가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반응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감각이 빠르거나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순에 있는 운주사에 있는 와불 석불들이 있는 거
1: 예.
0: 거기 보면은 불상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지만 그게 50개, 60개가 집체적으로 설치 미술로 돼 있으니까
1: 예.
0: 거기서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나는 이론적으로 감동하는데 거기에 처음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온 화가나 미술교사나 미술대학 여학생들 걔네들이 감각이 굉장히 빨라요.
1: 감수성.
0: 감수성이. 보면서 그냥 나보다 좋아서 그 날뛰는 거를 네. 보면서 배웠죠. 배웠어요.
1: 밑쪽으로 딱 네, 보이는 거죠. 거,
0: 그래서 걔네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론적으로 인식했고 걔네들은 감성적으로 동의하고
1: 예, 예.
0: 그래서 그것은 답사기 속에서니까 자연스럽게 녹아서 쓸 수 있었죠.
1: 네.

0: 지금 우리 교수님 네. 앞에 부채가 여러 네. 개 놓여 있는데 네.
1: 아 이거
0: 이 부채에다가 뭘 네. 이렇게 메모하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뭐가 잔뜩 써 있어요. 하나 줘보세요.
1: 이게 내가 메모장이에요.
0: 왜 메모장에다 하시지 부채에다 하세요?
1: 버스에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는 데는 이 부채에다 해야지. 이건 이제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생각나면 여기다 또 쓰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여관에 앉아서 또 심심하면 여기다 그림도 그리고 오윤의 봄의 소리라는 작품도 하고 그래서 이 부채 메모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0: 그러게요.
1: 예, 뭐 값이 비싸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부채에다가 쓰게 되면은 요만큼 쓴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메모장에다 쓰는 거는 왔다 갔다 하려고 되는데. 했는데 이거는 한 판에 딱 보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의 글쓰기를 번번을 갖다가 쓴다 했을 적에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메모할 적에 그 만폐불청으로 꼭 써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0: 예.
1: 그것들을 이렇게 박스로 써가지고 요거는 잊지 않게 이렇게 해놔갖고 그러니까 한 편에 글 나오는 거에 설계도가 되죠.
0: 우선 강의의 네. 설계도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네. 글이 되고.
1: 네. 글이 되고.
0: 뭐 답사 가실 때는 이 부채를 하나씩 다 나눠주나요?
1: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와가지고서는 꼭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도 써서 주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0: 예.
1: 요새는 이제 그 사람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누군 줄과 누군 안 줄 수 없어서 내가 잘 보관을 하죠.
0: 아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네. 이 부채에 네. 교수님이 네. EBS 초대석이라고 이미 써놓으셨어요. 여기다 뭐 하나 좀 네. 남겨주시면.
1: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0: 그림을 그려주실 거군요.
1: 기왕이면 다랑아리를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한국매 아이콘이니까
0: 예, 네. 예. 백자 다랑아리
1: 여기다가 기왕이면은 꽃꽂이도 하나
0: 네. 아유 줄기가 아주 그냥
1: 조금만 합시다 이게 나는 그 옛날 그 문인들의 문인화라고 예. 하는 게 그게 잘 그렸다고 하는 거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 예. 예.
1: 그게 그 자기의 서정이 들어가면 문기만 들어가면은
0: 그렇죠.
1: 그러면 되는 거고.
0: 제 느낌에 이 꽃은 매화 같아요.
1: 매화로 그리는 거죠.
0: 그렇죠. 예. 예. 글귀는 뭐라고 쓰신 거예요?
1: 여기 춘수향농. 나른한 봄잠이 밀려오는데. 향기는 점점 짙어간다.
0: 향기는 점점
1: 짙은 맛 같다.
0: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
1: 여기 채색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합시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을 했네요.
1: 춘수향농. 봄점이 나른하잖아요.
0: 예.
1: 나른한 봄잠이 밀려오는데 향기는 짙어만 간다.
0: 짙어만 간다.
1: 내 호가 외산이에요.
0: 예.
1: 박화대자.
0: 예.
1: 외산사. 그렇다.
0: 알겠습니다.
1: 근데 다랑아리는 온 국민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보면은 넉넉하잖아요.
0: 게다가 거기에 아주 매화가 흐드러지게 폈네요. 우리 저 문화유산 답사기 네. 총 20권 이야기 네, 나온 네, 끝에 네. 세 군데만 꼽으신다면
1: 일반인들이 다 뭐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즐기지만 그래도 석굴암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문화재청 소유가 아니고 불국사 소유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불국사에서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침 예불 끝나고 나서 7시부터 8시, 저녁 예불 끝나고 나서 저녁 7시에서 8시, 그 1시간씩은 30명씩 제한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예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0: 그 안에 들어갈
1: 들어가는 걸로.
0: 그렇죠. 지금은 다 이게 막혀 있어요.
1: 막혀서 유리장 앞에서 이렇게 면회하다 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국에서도 관람객이 많이 들어올 적에 몰릴 적에 철저한 예약제와 고액의 관람료를 예, 예. 가지고 그리고 통제를 해요.
0: 예.
1: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석굴암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맞아요. 꼽으니까
0: 과학적이고.
1: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네. 미술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0: 일본 석굴암.
1: 일본 석굴암이고
0: 그다음.
1: 그다음에 예, 서울 사람들에게는 역시 서울 사람이 아니어도 종묘죠, 종묘.
0: 예.
1: 종묘 건축. 그거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전부 다 찬사를 예. 그런 서양의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으면 동양엔 서울

0: 종묘가 있다고.
1: 그 정관
0: 있는 거 예. 일자로 그 월대 1500평에 그러니까. 기둥과 지붕만 있는 내용은 그 엄숙성 그런 얘기죠.
1: 종묘. 네. 세 번째.
0: 세 번째 사찰로서는 하나 꼽으면 역시 부석사.
1: 무량수전. 네.
0: 무량수전 보고 배울린 기둥에 기대서서 쫙 보면은.
1: 예.
0: 저 세계적인 건축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설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건축을 구경을 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1: 물론이죠.
0: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부석사, 종묘, 그리고 병산서원.
1: 병산서원.
0: 네. 그것을
1: 안동에 있는 거.
0: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산사, 서남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사가
1: 예, 예.
0: 우리나라는 절들이 다 산속에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1: 오.
0: 일본 봐요. 다운타운에 있잖아요.
1: 맞아요,
0: 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울타리 치고 자연을 재현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잘 꾸며진 자연 속에 건물만 탁탁 넣으면
1: 최고 명승지예요.
0: 그렇죠.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산사 일곱 군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1: 올랐죠.
0: 등재돼요.
1: 네, 알겠습니다. 석굴암, 종묘, 부석사,
0: 네,
1: 그리고 병산서원까지
0: 또 가시면 병산서원, 서남사와 비롯한 산사.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국토박물관 순례는 네. 시대순으로 풀어놓으셨는데
0: 네.
1: 그 시대순으로 그러면 네. 역사적 시대순으로 뭐 구석기, 신석기, 네. 그다음 삼국시대, 네. 고려시대의 네. 네. 최고작은 뭐가 있습니까?
0: 가장 대표적인 게 구석기는 연천 전공리 유적지는 네.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꿔놨어요. 거기에서 애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하는 유럽에서 이란까지 인도까지만 있다는 그 주먹도끼가 아시아 쪽은 찌개를 쓰고 거기에는 저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그런 주먹도끼를 썼거든요.
1: 그런데
0: 예, 예. 그런 주장은 백인 우월주의가 싹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공리에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1: 우리도 있다.
0: 네. 그리고 세계 학회가 인정을 해준 거고 신석기 시대에는 우리 한 100여 군데의 유적지가 있어요. 서울 암사동도 있고 그런 중에 부산 영도 동삼동 폐촌 해양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 거기 폐총 조개무덤에서 네. 나온 그 유적은 일찍이 발견돼가지고 우리 신석기 문화가 굉장히 예, 풍요로웠고 일본하고도 교류가 있었다는 것까지 보여주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하고 그 신라는 마침내 또 답사기 앞에 안 섰는데 사람들이 경주 가면 경주 시내에는 그냥 왕릉이 쫙 있다고 그러잖아요.
1: 너무나 많죠.
0: 많죠. 근데 그거 왕릉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봉분이 있는 거가
1: 예.
0: 155개가 있어요.
1: 예.
0: 천마총도 있고 황남대총도 예. 예. 있는데 금관총은 무덤은 없고 유물만 나온 게 예. 155개인데 이 경주 시내에 있는 무덤은 AD 350년 무렵 그 뇌물 마리깐 시절에 시작해서 여섯 번째가 되나 지증 마리깐 500년 사이에 150년 동안에 그때는 박석김이 아니라 경주 김씨의 세습 왕조가 됐거든요.
1: 음흠.
0: 경주 김씨 왕족들의 묘역이에요.
1: 오.
0: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위세를 보이기 위해 갖고 이렇게 크게 했죠. 그랬다가 지증왕이, 지증마리깐이 그 504년인가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고분을 만들고 순장하지 말아라. 호화분만 분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국호도 뭐 설아벌이니 사로니 신라니 여러 말을 썼는데 정확한 게 없었는데 국호는 신라,
1: 예.
0: 마리깐은 없애고 왕. 이게 국제적인 거에 맞춘다 이거죠.
1: 예, 예, 예.
0: 그러면서 거기 삼국사기에 써 있는 거가 왜 신라를 설아벌보다도 신라를 썼는가? 신라는 덕업 일신 망나사방.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으로 망라된다는 뜻으로 신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국가가 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 아들이 버풍왕이 불교를 인정하고 그 아들 진흥왕이 국토를 넓혀요. 그러니까 이 신라의 역사는 지중왕 때의

0: 경주 무덤이 떠나면서
1: 그때부터
0: 그때부터 곧
1: 본격화된
0: 본격화
1: 것이다.
0: 됐죠. 내가 그래서 역사는 유물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이미지로서 남는다. 그게 내 주장이고, 이 얘기 한 번만 들어보면 왜 신라가 다운타운에 그렇게 많은 그걸 했고, 또 경주 김씨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 호화금관과 수만 점의 유물들을 갖다가 부정했잖아요. 그건 얼마나 국가 낭비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그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1: 이제 우리는 탄탄한 나라가 됐으니.
0: 그 다음에 지중왕 이후의 왕릉은 다 경주 바깥에 있어요.
1: 외곽에.
0: 외곽에 선덕도 그렇고 전부 다.
1: 진짜 알아야 보이는군요. 하여튼
0: 그러니까
1: 신라 시대는 그
0: 그거
1: 왕릉.
0: 왕릉이면 뭐 설명이 다 됐죠.
1: 고려 시대로 가네.
0: 고려 시대는 지금 고민 중인데 개성답사기를 그냥 내가 갔다 온 경험으로 쓸까 싶어요.
1: 역시
0: 그렇게
1: 고려는
0: 생각하고 있어요.
1: 개성이죠.
0: 개성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신라라든지 조선에 대해서는 역사 이미지가 있는데 고려하면은 원나라 지배받았다 뭐 이것뿐이 생각이 안 나는 이유
1: 근데
0: 중에 하나가
1: 사실은 고려가 제일
0: 근데
1: 세계적으로
0: 그렇죠.
1: 뭐 번성했잖아요.
0: 번성한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코리아가 세계에 알려진 게 고려고
1: 그러니까요.
0: 그다음에 고려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거란족 쳐들어온 것도 막았죠. 그리고 원나라도 우리가 지배받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항쟁하니까 종전협상에서 칸이 지배 안 하기로 하고서 종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녀랑 충선왕 충모왕이 다스렸지 무슨 뭐 이일칸, 킵착칸, 칸이 오지 않았잖아요. 또 더군다나 중국을 보면 고려가 475년인데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5대 10국 시대에서 시작해서 북송의 요나라의
1: 변화가
0: 원나라의
1: 어마어마하죠.
0: 다섯 개 왕조가 뒤집어지는데도
1: 그렇죠.
0: 고려는 끝까지 자기를 유지했던 강한 나라였어요. 475년, 그것만. 그리고 고려 청자가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게 고려 시대엔 고려 청자만 뛰어난 게 아니고 뛰어난 고려 청자를 만들 수 있는 문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게 해서 쓰고 조선 시대는 뭐 서원도 하나 또 새롭게 소개하고
1: 서원.
0: 싶고
1: 서원은 뭐 워낙 많고.
0: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근대 역사의 아픔이 들어있는 독도 답사기를 끝내려고
1: 독도.
0: 그래. 독도가 우리 땅의 이유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속에 가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뭔가 국민들이 석연치 않게 일본에 대해 가지고 큰 소리를 못 치는 듯한 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 얘기
1: 알겠습니다.
0: 한번 그걸로 내 답사기 24권 끝내고 그래.
1: 24권의 마지막은 독도다.
0: 독서락. 네, 할수 없습니다.
1: 그러면 그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를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0: 삼국시대는 나는 백제금동 대학로
1: 아,
0: 멋있죠.
1: 어마어마하죠.
0: 어마어마하죠. 저 2023년에 향로 발견 3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향로를 직접 피워봤어요. 향이 확 피어오르는 거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야, 그 향로가 중국, 일본 뭐 여러 나라 있지만은 하나 뽑으면 그게
1: 그렇죠.
0: 이제
1: 어마어마해.
0: 백제의 자존심과 문화 능력을 보여주는
1: 또
0: 거죠.
1: 아까 말씀하신 신라 석굴암도 그
0: 그건
1: 시대.
0: 이제 통일신라는 석굴암,
1: 그렇죠.
0: 석굴암이죠. 고려 시대는 그래도 팔만대장경이죠.
1: 맞아.
0: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것도 그렇지만은 그게 또 살아남은 거 보세요.
1: 세계적인 거죠.
0: 세계 다또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1: 유산이고.
0: 팔만대장경의 장경각이에요.
1: 맞아요.
0: 해인사가 아니고 해인사에 있는
1: 장경각.
0: 장경각 팔만대장경인데 그판 하나하나가 정말 그런 공력은 다시 찾아볼 수
1: 그
0: 없습니다.
1: 장경각의 설계도
0: 설계죠.
1: 엄청난 과학성이 들어있는 거
0: 그거
1: 아닙니까?
0: 순환, 공기 순환이요.
1: 그러니까.
0: 예. 그거를 요즘에 수장고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그 썩어요.
1: 타석죠.
0: 그래서 자연적인 공기 순환을 해준 거고.

0: 조선시대는?
1: 조선시대에는 뭐라 해도 무형유산이지만 훈민정음이죠. 난 저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들어 창제하신 거 그거 못지않게 위대한 게 그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450년 지나서 국한문 헌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동안 양반들은 전부 지식 독점해가지고 한문으로 하고 관리 등용도 예. 다 한문으로 보고 예. 한글로 안 내다가 이제 갑오경장 지나고 나서 이제 고무렵 때부터 나오는데 야 정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으려니까 그때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그렇죠. 한글 학자들이 네. 김두봉이니 최연배니 이승이니 하는 분들이 주시경 선생 시자예요 다.
0: 네네네. 네, 네. 그분들 노력 아니었으면
1: 못하죠.
0: 전혀 지금 네. 한자 쓰고 있겠네요.
1: 그 과정에 정말 그 한글의 가치를 시너지를 올린 거는 띄어쓰기였어요.
0: 네네. 네.
1: 후민정음 만들 땐 띄어쓰기 없었습니다.
0: 그렇죠,
1: 옛날 그렇죠. 춘향전이고 못 읽어요.
0: 다 붙여썼죠.
1: 띄어쓰기가 최초로 나오는 게 1896년인가 7년에 나온 독립신문.
0: 어.
1: 독립신문이 4면 발행이거든요.
0: 예.
1: 1, 2, 3면이 한글이고 4면이 영문 발행했어요. 어. 이 영문 발행하라는 그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이 한글 편집은 주시경 서재필이 했거든요. 너희도 띄어쓰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콤마를 사용하고.
0: 거기서 우리가
1: 거기서 했어요. 어. 그러니까 김이독립 선언문만 하더라도 띄어쓰기 없습니다.
0: 맞아요.
1: 아직 보급이 안 돼서.
0: 맞아요.
1: 그랬는데 이거를 의문 체계로 그리고 그 과정에 한글 학자들이 뛰어났던 거는 이 한글을 그 표준하는데 어려운 게 소리 나는 대로 쓰느냐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0: 예예. 예.
1: 근데 이거를 구조는 변형시키지 않고 발음을 달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 문자가 발달했어요.
0: 네.
1: 소리 나는 대로 썼으면 개판될 뻔하고.
0: 훈민정음 꼽으시더니 한글 역사까지 이제 쭉.
1: 왜냐면 내가 여태 먹고 사는 게 이 훈민정음 덕이죠.
0: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문화유산 답사기는 네. 작가로서의 네. 영역이고 네. 네. 본업이신 미술사가로서는 네. 네. 한국 미술사 강의를
1: 6권 썼어요.
0: 6권으로 완간하신 거죠.
1: 근현대 미술사 쓰면은 7권이 써야 완간이고 6권까지는 저 고미술사가 끝인데 모두를 위한 한국미술사 그러니까 누구든지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한국미술사 예, 예. 독본 통사
0: 예.
1: 그거는 이제 6월에 나오는데 예, 예. 그 다음에 하려던 거를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0: 뭔데요?
1: 모두를 위한 한국미술사는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순으로 우리 미술사의 총량을 얘기하던데
0: 예.
1: 외국인을 위한 한국미술사는 동양 미술사 전체 속에서 한국 미술의 위상 자리매김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엔 역사보다는 장르별로 뭐 건축, 불상, 도자기, 회화 하는 걸로 어떻게 변했고 그게 중국, 일본과는 어떤 차별성이 예, 있고 예. 하는 걸로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반 정도 되는 아주 핸디한 책으로.
0: 어찌 보면 외국인을 네. 위안이라고 네. 하셨지만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초보 입문용으로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네. 좋을 것 같아요.
1: 하여튼 뭐 사용 목적은 어떻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그 책이 외국어로 많이 번역이 돼서
0: 예.
1: 한류가 흘러가는데 한류의 뿌리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알려주고 싶어서.
0: 것이군요. 어쩌다가 미술사학을 네. 전공하시게 됐어요?
1: 처음에는 미학과로
0: 미학과.
1: 갔죠. 그 국어 선생님이 국문과 가지 말고 미학과 가라고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분이죠.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학보다는 예술학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술학의 뿌리는 미술사예요. 문화사의 70%는 미술사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음악이니 무용이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0: 미술이 제일 오래됐고.
1: 천년 전의 유물을 천년 후의 후손이 똑같이 보고 있는 거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미술사를 하는데 서양 미술사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요.
0: 예, 예.
1: 문화사로서 정신사로 사회사로 야 도상학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 미술사를 보면은 일종의 편년사예요. 유물의 나열사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서양의 미술사가처럼 우리 유물을 정신사적으로 사회사적으로
0: 정리해보자.
1: 그걸로 해석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0: 여기까지 오셨군요.
1: 그렇죠.
0: 게다가 화인열전, 완당평전 이런
1: 그거는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이 미술사를 선택하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내 인생 스케줄에 없던 거고.
0: 예, 그렇죠. 예.
1: 처음 나는 앞으로 미술사가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 화가 바이오그래피에 한 20명을 써야 봐야겠다.
0: 평전을 써야겠다.
1: 왜냐하면 서양 미술사의 출발도 바이오그래피예요.
0: 평전이죠.
1: 평전이에요. 반고호나 피카소에 대해서는 인간이 누군지 알고 작품을 낳는데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0: 잘 몰라요.
1: 정조시대 풍속화가 이거 하나잖아요.
0: 잘 몰라요.
1: 몰라요.
0: 그만큼 자료가 없어서
1: 네, 그것을 우리가 공부도 부족하지만 예. 대중에게 전달되는 노력이 없었던 것에 있어서 사실은 사회평론의 글쓰기 전에 역사비평에 화인열전을 먼저 연재시작했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네 명씩 묶어서 두 권을 역사비평사에서 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베스트셀러로 했죠. 그리고 이제 네 명씩 들어갔거든요. 그랬다가 또 판을 찍는다고 그래서 고칠 게 많아서 새로 연구된 게 많이 생긴 거예요. 신진학자들이.
0: 예, 예.
1: 그래서 그걸 반영한다고 그래놓고 십몇 년 동안 절판시키고 안 했다가
0: 개정증보판을.
1: 네. 개정증보하고 또 지금까지 쓴 게 4명, 4명의 추사 9명 썼는데 또 이제 더 써야 될 사람 해서 화인열전 3권은 가을, 겨울에는 나올 겁니다.
0: 와, 정말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네요.
1: 아, 글쎄, 그거 죽을 날도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
0: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1: 내가 죽지도 못할 것 같아. 이걸 해야 죽여주지. 한국물사 귀신이 안 죽일 것 같아. 너 이거 다 해놓고 가라.
0: 지금도 답사 하시죠?
1: 요즘에는 내가 랜덤으로는 안 하고, 어떤 단체에서 초청하면은
0: 뜻이 맞으면
1: 맞은 것보다도 의미가 있는 단체면은 하죠. 그래서 지난번엔 그 환경재단 ESG 멤버들 데리고 1박 2일로 경주 가서 경주 남산도 제가 안내를 하고 하여튼 요청이 있으면은 하는데 제주도를 제일 많이 가는 것 같고요.
0: 알겠어요. 네. 작년에는 뭐 산문집도 한 편 내셨잖아요.
1: 네, 나의 잔문집이라고 하는 책을
0: 잔문집 내셨죠. 네,
1: 그게 이제 산문집인데
0: 네, 네.
1: 나만 생각해도 내 글은 산문보다 산문처럼 고아한 게 아니고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갖는 글이라 잔문집으로 하고 제목을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라고 했죠.
0: 인생만사 답사기.
1: 여태까지는 문화유산 답사기를 썼는데 그동안 내가 써온 잔문들은 인생 만사를 답사했던 거라
0: 네.
1: 그 나를 키워준 선생님과 벗들의 이야기에서부터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예술가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글쓰기를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내가 글쓰기를 배워오는 과정과 내가 글 쓰는데 필요로 한 15가지 조언
0: 네.
1: 해서 예문 들어서 썼죠. 이제 산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을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지식인에게는 그 시대의 지성으로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거는 원고지에다 쓰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 가서 참여하는 것보다 좋은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
0: 지식인이라면 좋은 글이죠.
1: 지식인의 현장은 원고지다.
0: 네.
1: 그런 개념으로 그동안 신문 잡지의 지면에 공개했던 것들을
0: 모아서
1: 낸 것이다 보니까 산문집이라고 안 하고 잡문집이라고 했습니다.
0: 앞으로도 채워야 할 원고지 칸이 많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반가웠습니다.
0: 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5: 역삼중학교.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안 왔다.
4: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우세창 선생님.
4: 좋아하는 과목은?
5: 수학.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6: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5: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4: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5: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4: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5: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4: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5: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4: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5: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0: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등재된 단어가 brain rot, 그러니까 뇌 썩음, 뇌가 썩는다. 품질이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다 보면 뇌가 썩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도 아이고 이내 뇌가 정상 작동하고 있나? 겁이 더럽 생기는데요. 오늘 뇌인지과학자를 초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뇌인지과학이 뭡니까?
1: 끊어서 생각하는 게 편한데요. 뇌과학하고 인지과학을 합친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뇌과학은 아마 많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에 대한 모든 것. 근데 뇌 안에 뭐 혈관도 있고 세포도 있고, 의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뇌를 연구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뇌과학 하시는 분 중에 꼭 인지만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 인지하고 관련 없는 뭐 혈관이 어떻게 하면 잘 안 터지는지 연구하면 그것도 뇌과학자고.
0: 그건 의학이죠.
1: 의학이죠. 그러니까 의학자, 생물학자, 심지어 공학자도 뇌과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 중에 인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뭐 마음과 행동과 학습과 기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의 그런 생물학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연구하는 뇌과학 안에 어떤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출발은 생물학 쪽에서 시작합니까?
1: 심리학에서 출발했습니다.
0: 사회과학 심리학?
1: 예. 심리학과로 학부를 가서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을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이제 그 의대 뭐 생물학과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시작하셨는데 예. 지금은 자연과학으로 오신 거예요?
1: 예. 문과였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문과나 이과나.
0: 근데 맞아요, 맞아요.
1: 지금은 융합과학이 문과적이면서 이과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그 주제를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심리학적 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상담, 면접, 그렇죠. 면담, 그렇죠. 또 뭐 설문조사 그렇죠. 뭐 이런 기법을 쓰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도 자연과학적인 뇌인지과학은 어떤 기법으로 연구를 합니까?
1: 심리학에서도 이제 마음을 연구할 때 학습도 연구하고 뭐 지각도 연구하고 하지만 주로 이제 행동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그 연구법이 대세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뇌를 직접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제 어떤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 유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예. 뇌인지과학은 보다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

0: 교육을 주고 행동을 보는 건 똑같은데 그 안에서 뇌세포가 어떤 활동을 해야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뇌의 활성 패턴을 측정한다든지 동물 연구는 직접 이제 세포의 활동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더 직접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다른 거죠. 예.
1: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반응이 나올 때 뇌의 어느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걸
0: 그렇죠.
1: 규명하는 거.
0: 그렇죠. 어느 영역, 어느 세포, 뭐 세포 간의 타이밍이 어때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1: 그게 지금 많이 규명이 됐습니까?
0: 규명이 된 것도 꽤 있고요. 근데 뭐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큼 그렇진 않은데 굉장히 신흥 어떻게 보면 어린 학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뇌과학과 그 인지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1950년대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1: 예.
0: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게 이제 지지부진하던 때 이게 컴퓨터 지금의 인공지능을 이끌었던 이제 인지혁명이 그때 일어난 건데. 사람의 마음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인지혁명이었는데 그 인지혁명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그걸 쓰자.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래서 뇌과학 그때까지 되고 있던 생물학적인 뇌과학과 인지과학이 합치면서 이게 뇌인지과학으로 발전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역사가 뭐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수백 년된 역사를 가진 학문에 비해서는 아직은
1: 애기네요, 애기.
0: 애기죠. 예. 그렇지만 굉장히 빨리 크고 있는 애기입니다. 예.
1: 뇌의 이뭐 전체 이 부위, 뭐 전두엽, 뭐 무슨 뭐
0: 네네.
1: 이런 등등 뭐 조금 이렇게 규명이 돼 있지만
0: 예.
1: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면서요?
0: 모르는 게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영역별로 나누는 게 보통 일반인들 알고 있는 거죠. 뭐 앞쪽은 전두엽, 뭐 후두엽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뇌인지과학에서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나 세포로 이루어진 회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실제로 뇌인지 과학자 중에는 그게 잘못되면 또왜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정상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몇 프로나 지금 규명이 됐습니까? 뇌에.
0: 그게 이제 100%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개는 뭐 의식은 뇌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요? 뭐 잠은 왜 자는 건가요?
1: 기억은 어떻게 나는 건가?
0: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해요, 지금. 예. 그건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고 오히려 이제 뭐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런 회사들도 보면은 이게 타겟하고 있는 것들은 비교적 간단한 그리고 많이 그 알려진 뭐 감각 영역을 어떻게 하면 빛이 보인다든지, 뭐, 운동 영역을 어떻게 하면 팔을 움직일 수 있다든지. 그런 수준에서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점점 상위 인지로 갈수록 아직은 뭐 멀었죠. 예. 하지만 이제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1: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옥스퍼드 사전에 뇌 썩음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진짜로 뇌가 썩어요?
0: 그 비유죠. 아, 비유인데, 그렇게 하면 뇌가 나빠진다는 거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썩는다고 표현한 건데,
1: 썩으면 죽죠?
0: 그렇죠. 인지적으로는 이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뇌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뇌가 하나의 학습만을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거의 반사에 가까운 학습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학습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기억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을 때그 목표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노력해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짧은 호흡, 긴 호흡,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는 학습 그 시스템이 뇌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제 뇌라는 곳이 그런 시스템들이 경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경쟁할 때 누구 손을 들어주고 누구에게 자원을 많이 분배하느냐는 사실은 그 환경에서 뭘 요구하느냐를 뇌는 항상 고려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거의 쇼폼이나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1: 뭐 15초짜리, 30초짜리
0: 그렇죠.
1: 짧은 거
0: 그렇죠.
1: 계속 막 돌아가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은 단기적으로 자기가 재미를 느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1: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뇌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환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변해야지 빨리 생존을 하려면. 이게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은 긴 호흡에 어떤 맥락을 계속 기억해서 그 맥락을 이어붙여서 긴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기능은 이게 컴피티션이기 때문에
1: 퇴화된다.
0: 그걸 경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경고라고, 치기 적절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1: 실제로 그런 뭐 짧은 동영상 같은 거를 오래 반복해서 보다 보면 네.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0: 네.
1: 진짜 그래요?
0: 그거는 그냥 그 쇼폼의 경우에만 아니고 특정한 유형의 학습을 반복시키면 반대 유형의 학습이 점점 이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뇌를 지배하는 한 가지 원칙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우리 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5% 이상을 쓰거든요.
1: 그래요?
0: 30% 가까이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라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은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환경에서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가 에너지 자원 배분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뇌에서는. 그래서 환경에서 계속 요구하지 않는데 긴 맥락에 뭘 학습하는 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도 에너지가 드니까.
1: 맞아요.
0: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 가장 문제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형식의 학습만 하게 되면
1: 그렇죠.
0: 저희 뇌인지과학자들은 뇌 안에 굉장히 많은 뇌가 있다고 하는데 진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단순한 학습만 하던 그런 뇌만 발달하고 복잡한 학습을 하는 뇌는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퇴화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긴 영화나 긴 소설이나 긴 강연이나 뭐 사람들과의 긴 호흡의 관계나 이런 건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위험한 거죠.
1: 뭐 긴 책을 떠나서 네. 요새는 그냥 짧은 신문 기사 또 네. 신문 종이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어렵다는 사람들
0: 그렇죠.
1: 늘어나요.
0: 그렇죠.
1: 처음 읽다가 뒤로 막 가고 막 이런다는 사람들 많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다 영향이 있는 거죠?
0: 그게 이제 뇌가 변하고 있는 증거예요.
1: 그죠.
0: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 뭐 영화를 보더라도 요즘에 젊은
1: 입에 속으로 보거나
0: 커서를 갖다 대면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봤는지 이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 밑에. 그러면은 가장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 있는 곳이 하이라이트가 있는 곳이에요.
1: 거기부터 봐요.
0: 거기만 보고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즉각적으로 결론을 알고 아 그래서 재밌다 재미없다 이걸 빨리 알고 떠나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뇌가 사실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어떤 경험을 할 때 아, 결과는 오히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맥락을 학습하고 그 맥락이 사실은 다음에 쓰이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학습이 없기 때문에
1: 예.
0: 사실은 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은 정말 다음에 활용하기 어려운 약간 반사 같은 학습만 되는 거죠. 정말 그건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1: 네. 네. 아까부터 강조하시는 게 맥락.
0: 네.
1: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
0: 예.
1: 뭐 추론,
0: 예.
1: 예측 뭐 이런 것들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뇌 세포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그물처럼 된 걸 이제 신경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경망은 뭐 물리적으로 망처럼 그물처럼 돼 있는데 그 망이 고정되어 있는 망이 아니고 이제 활성 패턴이 그 망이 뭐 이쪽이 빨갛고 저쪽이 파랗고 그런 컬러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경험을 해가면서 패턴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 패턴이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고유한 활성 패턴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 시간 자체를 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학습을 하는 신경망은 거의 쓰지 않게 되겠죠. 그걸 이제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반응이 근데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걸 보더라도 봤던 것들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항상 추론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런 단순한 학습을 했던 뇌 영역이 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해마라든지 뇌에.
1: 해마?
0: 해마라고, 히포캠프스라고, 해마. 그 바다에 사는 해마 그 이름을 따서 온 건데.
1: 그렇게 생겼어요?
0: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해마라든지, 그렇게 뭔가 조건 형성이나 아주 단순한 그 순서만 배우면 되는 그런 학습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한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습하는 영역이 또 새로 생긴 거예요.
1: 그걸 담당하는 부위가 해마입니까?
0: 예. 오. 그 해마를 비롯한 시스템이 있는데 예. 해마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그 해마가 하는 역할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리면은 해마가 망가지고 가장 먼저 망가지거든요.
1: 아하.
0: 그러면 이제 해마가 하던 일들이 안 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죠. 뭐 공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예, 위치가 예.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맥락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아주 단순한 학습을 하는 뇌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쇼펌 같은 것은 경쟁에 한 손을 들어주는데 이 단순한 학습만 하는 것만 계속 들여다
1: 그러니까 해마는 쉬게 만드는 거죠?
0: 쉬는 계속? 거죠.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퇴화한다니까.
1: 퇴화하는 거고.
0: 예. 근데 이제 진화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사이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류가 이렇게 산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 아직은 모르죠.
0: 아직은 모르는 거죠.
1: 근데 아무튼 요즘 나타나는 짧은 동영상 시청에 몰입되는 현상.
0: 그렇죠.
1: 이건 아무튼 해마에게는 안 좋다.
0: 안 좋죠.
1: 그건 명확한 거네요.
0: 안 좋죠. 예, 명확합니다. 그건 해마가 관심 있는 학습이 아니에요.
1: 그런데 사람은 해마의 기능이 퇴화되면 치매에 걸리고.
0: 그렇죠.
1: 장기 기억을 못하고.
0: 예.
1: 논리적 추론이나 맥락 잡기를 못하고.
0: 네.
1: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0: 그렇게 되면 남은 시스템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남은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단순한 자극 반사,
1: 즉각적 반응,
0: 즉각적인 반응, 혹은 습관 기억이라고 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해오던 그 어떤 절차,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침에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뭐 머리 감고 이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 매일매일 반복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하는 거,
1: 그렇죠.
0: 뭐 악기 연주라든지
1: 생각 안 해도 하죠.
0: 그래,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건 이제 절차적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려도 늘 하던 거는 할 수 있어요.
1: 근데 새로운 걸 못 하는 거죠, 그러면.
0: 새로운 걸 못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네. 늘 벌어지는 일만 벌어지고 혹은 뭐 회사에 와도 늘 하던 일만 하던 사람은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거 소위 그게 안 되겠죠.
1: 네.
0: 지금의 사실 인공지능 있잖아요. 지금의 인공지능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빅데이터를 학습한 습관적인 그 정보 처리만 가능하고
1: 예, 예.
0: 얘가 밖에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학습된 데이터에 없는 거는 잘 반응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쇼폼을 계속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처럼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1: 예. 그렇죠.

0: 우리 교수님이 특히 해마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셨죠.
1: 네.
0: 그래서 뭐 작년인가는 그 특정 장소와 뭐 기억 뭐 이것에 네. 대한 무슨 연구를 최초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1: 예. 아, 그 해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반세기 이상 연구가 되면서 그 뇌인지 과학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게 해마의 이제 장소 세포라는 게 발견됐어요.
0: 따로 있어요?
1: 예.
0: 호호.
1: 그 세포가 하는 기능이 장소를 기억하는 거라고 그래서 별명을 붙인 거예요. 장소세, 플레이스 셀이라고.
0: 허허, 예.
1: 그걸로 이제 2014년에 노벨상을 타셨죠. 존 오키프라는 분이.
0: 예, 예.
1: 근데 이 장소세포가 되게 특이한 게, 이 쥐를 가지고 되게 실험하는데, 쥐가 특정 공간 위치에 딱 가면 그 장소세 하나가 막 활동합니다.

0: 여기라고 막 표시하는 것처럼. 근데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 활동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아, 해마가 위치를 기억하는구나.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해마가 없어지면 혹은 해마가 손상되면은 위치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갑자기
1: 그렇죠,
0: 이래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던 곳도 혹은 위치를 가지고 계획하는 거. 오늘 뭐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런 장소나 공간을 다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모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맛집, 을지로에 가면 어떤 집이 있는데 거기 정말 맛있다. 그다음에 어디를 갔더니 맛있다고 갔는데 맛이 없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과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다시 가보자. 뭐 여기는 아 거기 가지 마. 저기 너무 맛없어.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그 value 같이 연합돼가지고 기억되거든요.
1: 좋고 나쁘고.
0: 그렇죠. 근데 해마에서 장소를 기억하는 세포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장소를 기억하는 세포가 어떻게 가치도 같이 기억하는가. 그것을 이제 연구를 사람들이 거의 안 하고 있던 상황인데 해마가 특히 이제 사람의 해마도 해마는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바나나를 누워놓은 것처럼. 근데 그 뒤에 해마는 이렇게 바나나처럼 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윗부분, 해마의 윗부분만을 연구하면 그 안에 굉장히 장소를 디테일하게 코딩하는 세포들이 거기 몰려 있습니다.
1: 장소 세포가
0: 장소세포가. 근데 그게 사실은 해마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밑에는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영역들, 세포들을 저희가 봤더니 이 세포들은 장소를 아주 그 정확하게 코딩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장소의 가치가 바뀌었는지 이게 막 맛있어서 갔던 집이 갑자기 맛이 없어졌는지 이거 뒤에서는 이제 어떤 메이즈 그 미로 같은 데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게 나오고 갈림길에서 저쪽으로 가면 맛없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갔었는데 점심시간에 맛집 가는 거 비슷하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쪽에 맛없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이 맛있어졌고 그러면 쥐가 이제 몇번 가보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거든요. 장소나 위치의 가치가 바뀌면 그 해마의 중간 부분하고
1: 거기가 활성화돼요?
0: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그거를 제일 먼저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던 위치를 기억한다는 그 위쪽 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요. 가치에 대해서는. 그냥 마치 GPS처럼 우리 GPS도 좌표를 계속 알려주지만 좌표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해마 안에도 어떤 위치를 디테일하게 표상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게 뭔가 기능적으로 분화가 돼 있는 것을 밝힌 거죠.
1: 쉽게 말해서 장소 세포가 따로 있고
0: 예.
1: 그 장소에 대한 평가 세포가 따로 있다. 그래서 해마의 그 중간 부위의 기능에 대해서 진전된 새로운 연구가 나온
0: 그렇죠.
1: 거군요.
0: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거에 특화돼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밝힌 거죠.
1: 장소는 그렇고
0: 네.
1: 냄새도 기억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어떤 부위가 있습니까?
0: 아, 그게 되게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해마가 바깥 세상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바뀐 게 없나. 아, 새로운 게 나타나면 빨리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바깥 세상에 해마로 들어오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으로 접수된 외부의 시각 신호는 뭐 시각 피지를 거치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해마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소리를 들으면 청각 시스템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게 처리가 된 다음에 해마로 굉장히 가공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후각만 거의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날것 그대로의 후각만 후각 신호가
1: 바로 들어가요?
0: 거의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감각 신호 중에 후각만 왜 이렇게 이 바로 들어오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해마는 그 감각 신호들의 어떤 칵테일이라고 할까?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 있거든요. 해마에서는. 근데 후각 신호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가 이제 기억을 해낼 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뭐 수학여행 갔던 걸 떠올린다 그러면은 해마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어떤 큐가 있습니다. 되게 뭐 그때 들었던 뭐 청각이면 음악이 나온다든지 저거 수학여행 때 들었던 음악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억이 쫙 나와요. 부분이 전체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되는 자극이 후각 자극인 것
1: 어찌 보면 제일 즉각적이다, 쉽게
0: 같아요.
1: 말해서.
0: 즉각적이에요. 그 진화적으로 아마 동물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냄새를 서로 맡아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서로를 아이덴티파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각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발달한 것 같고, 그걸 그래서 이제 프루스트

0: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1: 그게 왜 그 이름이 붙었어요?
0: 그 마르셀 프루스트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소설 처음에 그러니까 홍차를 딱 먹고 그러면 아 어렸을 때 엄마가 홍차하고 마들렌한 과자하고 같이 주셨던 그러니까 냄새를 홍차 냄새를 맡으면 옛날 그 맡으면서 옛날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그 냄새에 의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유발되는 그런 걸 이제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데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해마의 기억은 그 뭐 근데 꼭 냄새만 그런 건 아니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뭔가를 보면 그게 포함되어 있던 옛날 기억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후각은 아주 즉각적으로 그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직도 뭐 설왕설래하지만 그 효과 자체는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에서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향수 회사나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뭐 어떤 특정 렌터카 회사는 특정한 자기만의 향을 사람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항상 그 차에 배놓고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이제 그 사람이 공항에 와서 렌터카를 어디를 하지? 그러면 거기가 그냥 생각나게
1: 떠오르게 하는.
0: 그래서 그런 전략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냄새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1: 그렇죠.
0: 예. 좋은 경험을 냄새하고 같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1: 우리 교수님 아까부터 우리 그 강조하셨던 맥락적 추론에 대해서 한번 네. 공부를 해봅시다. 예. 맥락적 추론을 해서 뭔가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건지.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마라는 영역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마를 제가 항상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1: 구도
0: 스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는 그러니까 뭐 수채화 그릴 때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다 이제 막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는 스케치만 합니다.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아요. 스케치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골격만 있고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만 기억하고 그 골격에 대충 맞으면 그냥 자기의 기억과 일치한다고 그냥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은 되게 자기가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옛날 경험으로부터.
1: 예, 예, 예.
0: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떤 디테일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기억으로 채웠는지 를 모르죠. 그래서 심지어 아주 생생하게 법정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목격자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그거를 보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 그럴 수 있죠.
0: 맥락만 봤는데 그 디테일을 자기가 뭐 영화에서 봤건 어디서 봤건
1: 살을 붙이는 거죠.
0: 살을 붙이는 건데 자기는 살을 붙인다고 몰라요. 근데 해마의 기억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재구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기억을 꺼낼 때 재구성될 때 그렇게 재구성을 해버리면 다시 그게 이제 옛날 기억을 덮었어요.
1: 되돌아갈 수 못해요?
0: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봤다고 믿는 거죠.
1: 자기 최면에 걸리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특성 때문에 해마는 처음에 스케치만 하는데 그래서 스케치만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원샷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한 번 벌어진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혹은 교통사고 날 뻔한 걸 봤다. 그러면 이게 원샷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학습해서
1: 판단을 딱 하죠.
0: 그다음부터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저렇게 하면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던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활용을 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려면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학습을 하고 나와야 돼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렇게 원샷으로 이루어진 맥락이라는 게 디테일은 없지만 그 바로바로 그 이후부터 벌어질 예상치 못한 일을 대처하는 데는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아주 고등한 어떤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쓰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흔히 말하는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그렇죠. 없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뇌인지 과학에서는 사회인지, 소셜 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빌딩과 빌딩 사이 그리고 어떤 그 랜드마크들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마가 거기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나 혼자 있으면은 맥락이 없지만 이제 한 사람이 더해지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맥락이 생기고
1: 예.
0: 또 사람이 여러 더해지면 또 다른 맥락이 생기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그 행동하는 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서구 사회는 사람이 여러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0: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지를 되게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사회 특징이 이제 서로 이제
1: 말을 잘안
0: 말을 잘
1: 하죠.
0: 안 하고 이렇게 자기가 기분이 어떤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1: 예.
0: 눈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사람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이걸 행동을 가지고 그리고 혹은 제스처나 뭐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 모여 있다고 뭐 눈치가 생기는 건 아니고
1: 예.
0: 그런 추론을 자꾸 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집단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1: 알겠습니다.
0: 경우에는 해마가 이제 맥락적 처리를 하느라고 아주 과부하가
1: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질 나쁜 그 짧은
0: 걸리겠죠.
1: 동영상 콘텐츠, 이게 해마를 위축시킨다, 맥락적 추론이나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반대로 해마를 키우는 무슨 요법이 있습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져요? 어떻게 돼요?
0: 뭐 그거는 해마뿐만 아니고 모든 몸의 장기에 다 좋겠죠. 운동도 그렇고 실제로 해마가 뇌에서 그 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정말 드문 영역 중에 하나예요.
1: 해마의 세포는 생겨요?
0: 계속 생겨납니다.
1: 오.
0: 거기에 한 부분의 영역에서 세포가 계속 생겨나는데 연구에 의하면 운동을 하면 그 세포가 생겨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
1: 오.
0: 그런 연구도 있고,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뭐 수면,
1: 잠자는 거.
0: 잠잘 때도 해마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낮 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어떻게 보면 그 소팅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1: 그래서 꿈을 꾸는 건가요?
0: 그렇죠. 꿈은 그건 이제 소팅 작업이니까 기억을 해마가 가지고 있으면 스케치만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날아갈 가능성이 높고 자기가 기존의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거기다 빨리 끼워 넣어야 돼요.
1: 아,
0: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가
1: 그
0: 않는데
1: 작업을 자면서 해요?
0: 그 작업이 자면서 일어난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해마가 또 하는 일이 기억한 걸 경험한 걸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 작가처럼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그게 이제 잠을 자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모니터링이 되면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하죠.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그 시뮬레이션은 어떤 그 메인티넌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히 랜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막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그러는데
1: 별의별 꿈을 다 꾸죠.
0: 근데 그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 꿈을 기억하면은 그게 잠을 잘잔게 아니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그 굉장히 깊은 단계에서 램 수면이라고 꿈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꿈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꿈을 안 꾼다고 해서 뭐 뇌가 잘못된 건 아니고 꿈을 꾸건 안 꾸건 그러니까 주체자가 그걸 느끼건
1: 알겠어요.
0: 못 느끼건 그거는 뭐 해마가 하는 기능입니다.
1: 하여튼 운동,
0: 운동.
1: 그다음에 잘 자는 거. 그리고 깊은 생각을 자꾸 하면 해마가 커지지 않을까요?
0: 해마가 하는 기능을 자꾸 자극을 해줘야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해마가 하는 일상생활의 기억을 일화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화 기억의 3대 요소가 공간 혹은 위치, 그다음에 시간, 순서도 거기 포함되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다음에 대상, 무엇을 봤는지, 누구랑 얘기했는지.
1: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두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0: 아, 그게 이제 화투를 하면 치매가 예방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의외로 그런 게임 같은 거는 룰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거는 해마는 그런 그 반복된 룰이 나오고 어떤 정형화된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1: 아, 또
0: 예.
1: 그래요?
0: 그냥
1: 바둑 장기를 둬도 매번 판이 다르니까 상대방이 다르게 두면 나는 이제 다음에 어떻게 둬야 내가 어떻게 될지 계속 추론해야 되잖아요. 맥락을
0: 그거는
1: 잡아야 되고.
0: 전략적 시뮬레이션이라 그건 해마가 하는 시뮬레이션은 약간
1: 또 달라요?
0: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전전두피지나 이런
1: 알겠습니다.
0: 것들을 그거를 그래서 그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이 훨씬 낫죠.
1: 그럼 고스톱 친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아니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고스톱 치면서 온만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1: 예.
0: 그걸 기억하는 것도 해마에 좋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1: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뭐그 뇌썩음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게 요즘 이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자기가 즐겨 보던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인지 편향성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요거는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0: 아,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해마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그러한 유형의 일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직접적으로 세상을 알 수는 없고 자기가 만든 모델, 일종의 가상현실이죠. 자기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꽤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라고 하죠.
1: 예, 예.
0: 그래서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예외가 별로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행착오가 이제 이런 태블릿이니 뭐니 그 맞춤형 알고리즘이 없었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되면서 이게 균형이 잡힌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1: 그렇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니까.
0: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행착오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어,
1: 계속 좋아하는 것만.
0: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스케치처럼 해놓은 거를 사실은 스케치는 그냥 디테일은 없는데 그냥 거기다 막 덧칠을 해서 이거야 하고 이렇게 계속. 근데 그렇게 고착화가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그 모델을 수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믿는 세상은 이렇다고 모델이 완성됐는데 반대되는 모델을 만나면 서로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모델 형성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가.
1: 예, 예.
0: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자기와 조금만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예 용납을 못하는 이런 그렇죠. 현상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까?
0: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확증 편향이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해지지만, 그러니까 엉성한 맥락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이 피드백을 통한 정교화 과정, 그리고 맥락 수정 과정, 트라이얼 에러, 그 시행착오 과정이 없는. 아마도 실리콘밸리의 그 기술자들이 이런 걸 만들 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1: 왜요? 알고리즘 위험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는데요?
0: 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정치나 모든 영역으로 퍼질지는 몰랐겠죠. 이게 그 SNS나 뭐 그 비디오 추천하는 거나 그런 거나 생각했겠지. 이게 사회 전체로 퍼질지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 근데 뭐 지금 현상으로 보면 바로 그런 SNS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정 편향, 양극화, 이게 전 세계적 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멈출 방법도 안 떠올라요?
0: 멈출 방법은 이제 기계를 그만 봐야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자연물이 만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자기의 모델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수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1: 예.
0: 이 인공물에 너무 오래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그걸 맞춰주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학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문제인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개인이 혹은 사회가 거기서부터 탈 알고리즘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교수님은 그럼 잘 안 보십니까?
0: 그런 알고리즘의 행태가 보일 때는 저는 잘 안 보는 편이에요.
1: 알고리즘의 행태가 보인다는 건 어떻게 포착할 수 있죠?
0: 아, 당연히 내가 방금 뭘 봤는데
1: 비슷한 게 나오더라.
0: 다시 그거를 페이지를 리프레시 했는데 얘가 전혀 그런 걸 추천을 안 해주다가
1: 또
0: 갑자기
1: 비슷한...
0: 그걸 추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기계가 나를 이쪽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클릭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할 기회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저같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잘한 세대는 쉬울지 몰라도
1: 요즘 어린 세대는
0: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탈 뭐 쇼폼 탈 알고리즘 하라고만 탈만 얘기하는데 이제 대안이 없거든요.
1: 글쎄요.
0: 그러면 그거 안 보면 뭘 할 것인가?
1: 뭘 할 것인가?
0: 아, 그래서 뭐 레스토랑에 가도 엄마들이 이제 핸드폰 주고 이거 주면 애가 이제 조용히 하니까 안 울고 그걸 주는데 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뺏으세요. 그러면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뭘 해줄 것이냐.
1: 대화를 해야죠.
0: 대화를 하거나 애한테 저기 봐라 이렇게 해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쇼폼이라는 걸 강력한 그 매체를 대체할 그런 대안이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가. 그런 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좀 특히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안 좋은 방식이 자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1: 교수님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특별히 하고 계신 실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0: 저는 그냥 뇌를 골고루 쓰려고.
1: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마를 쓰는 방식. 해마를 건강하게 하려면 많이 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서 체육 그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부위를 훈련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 뇌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위가 있고 그 부위들을 활성화시키려면, 훈련시키려면 다양한 행동을

0: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해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서 있었던 일을 자꾸 회상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꺼내보고 그런 것들 혹은 뭐 일기를 쓰는 사람은 일기를 쓰고 블로그를 쓰는 사람은 블로그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렇게 뭐 사진 찍은 거 옛날에 사진 찍은 걸 보고 이게 언제 찍은 거더라? 그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게 훈련을 하면은 점점 이렇게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장면도 떠오르고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혼자서 하려고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그 해마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습관성 그런 그 학습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기타 같은 것도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해마가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을 학습하는 영역만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해마도 쓰고 그러니까 골고루 쓰고 뭐 당연히 잠 잘 자고 운동하고
1: 예, 예.
0: 뭐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해마가 그 알코올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케미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려고 애쓰고 뭐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1: 오래전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네요.
0: 그 중요하죠.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나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런 상업적인 서비스가 그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하는 시스템은 계속 이렇게
1: 보여줘요. 몇 년 전 찍으신 사진 뭐 이런 게.
0: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강제한다. 만약에 막 수사관이 와가지고 이때 무슨 일 했는지 빨리 얘기해라. 그러면 대충 얘기하면 막 디테일하게 더 얘기하라고 누군가 그렇게 훈련사가 필요해요.
1: 예.
0: 그래서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 체육관에 가서 막 훈련하면 PT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막 여기가 될 때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1: 근데 이제 혼자서 뭐 운동하고 잠 잘 자고 뭐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누군가와 계속 함께 관계 맺고
0: 그렇습니다.
1: 소통하는 거
0: 그렇습니다.
1: 이거 제일 좋은 거죠.
0: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1: 그러니까요.
0: 가장 그 효율적으로
1: 그러니까.
0: 뇌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뇌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활성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혼자서 하는 거는 사실 재미도 없고
1: 예, 예.
0: 그게 뭐랄까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뭐 동호회를 하던 북클럽을 하던 자기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1: 알겠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아무튼 사람과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0: 부딪혀야 돼요.
1: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자칫하면 여러분의 뇌가 썩을 수 있습니다. 해마가 퇴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쇼폼, 그냥 넉넉히 본다. 한번쯤 문제의식을 가져보시고요. 알고리즘으로 자꾸 추천하는 거,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노력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That's a beautiful shot.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0: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놔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0: 같아요. 일기운구 단풍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해남반도의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볼거리 가득한 오일장. 네?
1: 딱히 좋지요? 맛있겠지요? 딱히 사러 오세요. 해남 오일장으로.
0: 싱싱한 장터 낙지는 최고의 보양식.
1: 아주 그냥 시계줘요.
0: 그런가 하면 갯벌엔 아주 근사한 바다의 맛이 숨어 있답니다.
2: 신기해요. 물고기인데 뻘 위에서 뛰어요.
0: 바로 짱뚱어랍니다.
3: 오늘 역시 좋지.
1: 짱뚱어 탕을 먹어야 여름 난다고요.
4: 꿀맛이
0: 여름 갯벌의 선물, 짱뚱어랑 낙지 만나러 떠나보시죠.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로 잘 알려진 해남반도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조용해 보이는 땅끝 반도.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끌벅적한 곳이 있습니다.

0: 해남에서 가장 크다는 해나무 오일장. 장바닥에 펼친 난전 속에 어머니들의 구수한 입담이 가득한 곳이죠.
1: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딸에서 오면 나 찍지 마라 말이오. 우리 아들을 가면 사양한다더만 또 세림이 나온다.
1: 여기가 어머니 옛날부터 있던 곳이에요?
2: 그때는 어떤 우리 어려서부터 있었나, 우리 없어서부터 밀장이 있었을지.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겠죠.
1: 100년이 넘었어요?
2: 응, 내가 나이가 100살, 나 100살은 안 먹고 80일게.
1: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장에 다니셨어요?
3: 오래됐어.
1: 그래요?
3: 한 40년 됐어.
1: 40년?
3: 옛날에 장사했지. 지금은 나 장사만 늘어나고 안 돼. 안 돼, 안 돼.
0: 새벽부터 장사 준비한다고 바지런을 떠는 장터 어머니들.
1: 어머니, 이게 뭐예요?
2: 해파리.
1: 해파리?
2: 바지라.
1: 바지라.
0: 이 싱싱한 해파리는 어떻게 먹나요?
2: 설탕, 깨가리, 마늘, 청양고추 딱 요것만 들어가면 돼. 요거는 뭐식 할 것이 없어. 양념할 것을 하고 간을 안 해도 돼. 지가 갖고 있으니까.
1: 맞나요?
2: 엄청 맛납지. 새콤달콤하니 얼마나 맛있는 거야. 커피 하루에 두 잔만 먹으면 보약이. 먹어. 먹고 건강하면 돼. 골라면 잘 돌면 건강한 거 쉽게 아무거나 먹어. 게리지 말고. 젊었을 때는.
0: 음식은 나눌수록 맛있다고 커피 한 잔을 타주십니다.
2: 밥사.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건강하고 오늘 하루를 될 수 있게. 네. 좋은 일만 있기 바라고.
1: 감사합니다.
0: 장터에서 만나는 따뜻한 인심과 함께 오일장이 열렸습니다.

0: 갈치도 사람 얼굴 화장하게 이쁘게 나야 손님 사거든. 그치? 내 말 틀렸는가?
1: 이곳 오일장에서 30년째 수산물을 팔았다는 김덕예 씨.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코 낙지랍니다.
0: 이 우선 뻘낙지는 이렇게 발이 길고 맛있어요. 이 낙지야 발이 짧은 낙지는 뻘낙지가 아닙니다. 낙지 좋지요? 맛있겠지요? 님기리가 필요 없어요. 소가 일하다가 자빠지면 낙지 하나 딱 먹이면 빨딱이 나서 챙기지를 해. 그 정도 낙지 힘이 좋다 이 말이야. 지금 낙지 최고 약이. 이 약이 별로 귀해. 1년 중에 최고 귀해 낙지야 지금.
2: 같이 보내.
0: 내가 열심히 살게.
2: 그래 맞아.
1: 해남 갯벌에서 잡은 낙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린다는데요.
0: 꿀낙지가 겁나 부드러워. 15,000원 2만
1: 덕리 씨의 유쾌한 입담까지 더해지니 사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0: 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봐봐. 됐어 됐어. 장사 잘해갖고 시장 아줌마를 한 땅 사야지.
3: 장사는 잘해. 아, 그런 맛 생각하면 사니까 또 분위기도 나고 진짜 재밌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네.
0: 아, 나 2만원짜리 만원이요. 우리 여기 어디요? 통계에서 최고 식당 크기예요, 우리 언니가. 민호 식당.
4: 아주 그냥.
0: 아주 그냥 치겠어요.
4: 언니, 우리 오빠들 뭔 이런 멋진 것을 해준다요. 나 통계 코미디예요.
0: 아주 그냥 죽여줘요.
4: 죽여줘요.
0: 아이고, 아이고.
4: 뽑게만 한 장.
0: 아니, 한발로 잘 놀아. 멋쟁이야. 그러고, 성지에서 최고급 민어 장사를 해. 아.
4: 10만원치 좀 울어라.
0: 10만원치?
4: 알맹이.
0: 야, 저울이 맞아. 11kg야. 툭툭.
1: 흥 많은 덕예 씨와 흥이 제대로 오른 손님.
0: 툭툭. 예쁘네. 그래.
4: 오면 내 새끼가 또 안
0: 내.
1: 이 맛에 오늘도 오일장을 찾는답니다. 오일장 흥부자 덕예 씨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5: 오늘 뭐도. 메뉴가 뭐예요?
0: 오늘 꽃게, 네. 자 반지라, 네. 낙지, 네. 이래갖고 밥을 먹으면 기가 막혀.
1: 덕예 씨가 만드는 비장의 여름 보양식 꽃게 낙지탕입니다. 기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이만한 음식이 없다죠.
0: 움직여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삼촌 낙지 이런 맛이야. 낙지가 그렇게 부드러워 낙지가. 하나 먹어봐. 아주 맛있어. 원우와 밥 먹어.
1: 30년을 함께 보낸 덕예 씨의 또 다른 가족. 장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여름 보양식입니다. 소박하지만 든든한 장터 밥상.
4: 아, 딱 국물이.
1: 이만하면 여름 더위도 걱정 없겠죠?
6: 왔다 좋다 오늘 좋는 잡았다 야.
0: 뭔 욕심 먹지?
5: 짱뚱하는 이거는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0: 진이도.
5: 진이도?
0: 황산면 한 자리. 아. 황산면 한 자리.
5: 여기서 뻘에서 갯벌에서.
0: 갯벌 그놈 둘 빻고 못할까 너무 썰매타고 한 게. 뻑뻑하지 마라.
5: 예, 예.
0: 뒤져.
1: 갯벌에서 막 잡아왔다는 짱뚱어.
0: 하나 씹어 먹어보래.
5: 이걸 그냥 먹어요?
0: 안에 이 양이 막 큰 놈을 탁 잘라서.
5: 이걸 생으로 먹어요?
0: 생으로 이거. 땅속에 산 거이라 자연상 그 비행이나 똑같아. 그 정도 영양가가 있다 이거.
1: 짱뚱어 휘는 버릴 것도 없이 칼로 다져 뼈를 부드럽게 만든 후 뼈째 먹는답니다.
0: 한번 하나 먹어봐. 참말로 만나보자.
1: 짱뚱어 회는 처음 먹어본다는 제작진. 표정으로 맛을 가름하겠습니다.
0: 아주 고소해.
5: 고소해요?

0: 아니야. 뭐. 이렇게 만나고 짱구는.
1: 아, 뭐라?
0: 막 잡은 놈이다. 어. 또 이것도 집에 살려놓으면 덜 만나요. 어.
2: 짱뚱어를 회로 먹는 건 막 잡아온 걸 파는 오일장만의 특권. 흙 넘치는 오일장을 뒤로 하고 이번엔 갯벌로 갑니다.
3: 갯벌에는 무엇이 살까?
2: 수많은 생명이 얼굴을 내미는 생명의 땅 갯벌.

0: 안녕하세요, 어머니.
1: 예, 반갑습니다. 네.
2: 갯벌에서 짱뚱어를 잡는다는 이인주 씨를 만났습니다.
0: 이게 뻘배예요?
1: 예, 이게 뻘배입니다. 이걸 안 타면 짱뚱이를 못 잡아요. 짱뚱이가 소리에 엄청 민감해서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뻘배입니다. 예. 아, 여기 앞에 저 뛰고 막 저 뛰잖아요. 신기해요. 물고기인데 뻘 위에서 뛰어요.
2: 오염되지 않은 갯벌에서만 서식한다는 짱뚱어. 녀석들은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해 갯벌을 기어다닌답니다.
1: 고기는 다 물 바깥에 나오면 죽잖아요. 예. 근데 짱뚱이만큼은 이게 물 바깥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참 이해할 수 없는 고기입니다.
2: 그 이해할 수 없는 녀석들을 잡으러 떠나볼까요?
3: 꽤 무겁네요.
2: 뻘배는 처음 탄다는 제작진.
4: 여기 서 있어. 네.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바로.
2: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어떨는지. 과연 뻘배 고수 따라 이 드넓은 갯벌을 달릴 수는 있을까요?
5: 잘 안 밀어지는데요.
2: 뻘배와 사투를 벌이는 제작진.
6: 저는 벌써 땀으로 모욕 중입니다.
7: 또요, 저 몸 사람 어째요?
8: 그래도 혼자 잡은 것보다는 둘이 옆에 있는 게 안 심심하고 좋은데요?
2: 그렇게 그늘 한 점 없는 갯벌 한가운데서 짱뚱어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1: 우와, 홀치기 낚시입니다. 미끼 없이 짱뚱이 앞에다 던져서 이렇게 채면 짱뚱이가 거기 걸려서 나오죠.
9: 이게 사부가 만든 건데 이게 완전히 그 장인이 만든 겁니다. 장인.
2: 마치 묘기를 부리듯 낚싯대를 던져 짱뚱어를 잡아채는 이인주 씨. 잡고 또 잡고 15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죠?
5: 백발 백중인데요?
1: 아직 부족합니다.
2: 낚싯대와 줄의 길이가 각각 3m. 그러다 보니 짱뚱어를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 기술이랍니다.
9: 이게 보호색입니다. 이게 천적이나 갈매기가 짱뚱어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뻘하고 같은 색이어서 잘 찾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진짜 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쫙 둘러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제 산하고 아주 바다하고 그 풍광이 아주 이런 풍광을 즐기고 산다는 게 복이죠.
2: 아름다운 풍광의 갯벌에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이인주 씨. 갯벌이 주면 주는 대로 성실하게 하루를 길어 올린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많이 잡으셨어요? 네. 얼마나 잡으셨어요?
2: 오늘도 바구니는 한가득입니다.
1: 이 더위를 이기려면 짱뚱을 이렇게 꼭 여름에 모아야 됩니다. 제가 이 더위 속에서 이렇게 작업을 잘하잖아요. 아이고, 튀어나가보네요. 힘이 좋아.
2: 갯벌의 소고기라 불리는 짱뚱어는 해남반도 최고의 여름 보양식. 잡기만 하면 찾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10: 이거 왔어요?
0: 네.
1: 저 뭐야, 조금이랑 짱뚱이가 좀 안 가서 오늘 잡아왔어요.
10: 많이 잡았죠.
2: 즉석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0: 오늘 얼마 용돈 벌이 하셨어요?
1: 오늘이요?
0: 네.
1: 오늘은 반짝이 30만 원 했습니다.
2: 이제 짱뚱어 탕을 맛볼 시간.
3: 여름에는 짱뚱어 탕을 먹어야 여름 난다고요.
2: 짱뚱어를 푹 삶아 뽀얗게 육수를 내고 거기에 양념장 풀어 살만 발라낸 짱뚱어를 통째로 넣으면 여름 보양식 짱뚱어탕이 완성됩니다. 귀여운 짱뚱어의 대반전 이런 걸까요?
1: 꿀맛이
3: 낙지 한 마리 먹으면 소가 뻘딱 일어난다 하잖아요. 쓰러진 소가. 근데 이것도 버금갈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1: 최고.
2: 뜨거운 여름, 특별한 보양식이 필요하다면 해남반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11: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식사 준비돼가지고 같이 드셔요.
12: 손으로 찢으면 더 맛있어요.
11: 그런 것도 안 하고 살아가면
12: 진짜 잘 썰어. 아니, 우리 집 안 지가 몇 년인가?

0: 다르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였네요, 이거. 와, 모든 풍경이 그냥 그림이야, 그림.
1: 정말 멋지네요.
0: 앞으로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됩니다.
2: 언덕을 물들인 노란 꽃의 향연.
1: 금치맛 향.
2: 입맛을 돋구는 이국적인 음식에 싱그러운 차향이 온몸을 깨우고
1: 저 많이 땄어요. 보세요.
2: 알록달록 골목에서 남겨보는 인생샷 한 장. 광활한 갯벌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풍경까지. 바빴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갑니다. 한국에서 3시간 거리, 타이완 동부의 중심지로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거친 파도와 험한 산맥을 등에 진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화려현으로 갑니다. 타이완 동부교통유지인 화려는 타이완에서 가장 넓은 현이지만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타이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0: 타이완 동부 여행의 관문 도시로 특히 웅장한 계곡과 기암 절벽으로 잘 알려진 타일루거 협곡으로 유명하죠.
1: 저는 지금 화롄에 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타이완에서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롄의 도시가 괜찮을까 좀 걱정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0: 지난 4월 발생한 지진은 규모 7.2로 25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는데요. 타이완 정부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처로 규모에 비해 피해가 그나마 적었다고 합니다.
1: 아쉽게도 타이루거 협곡은 폐쇄됐지만 그래도 다른 볼거리들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요?
0: 화롄에는 이곳의 상징인 타이루거 협곡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예쁜 명소들이 많은데요.
2: 화롄에 치커산으로 가고 있어요. 거길 왜 가냐면 금침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 예쁜 사진 스팟이 있대요.
0: 화롄 시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치커산은 일제강점기에 심은 참나무의 일종인 치커나무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일본군 총기의 개머리판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종전 후 이곳에 원추리를 심게 되면서 지금처럼 관광지가 된 건데요. 8월에서 9월이면 온산 가득 펼쳐지는 원추리의 황금빛 색깔 때문이죠. 이미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합니다.
1: 보이세요? 마치 이 초록색 이 능선 위에 황금색 비단길이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말로 원추리인 찐쩐, 즉 금침은 새벽에 꽃이 피고 저녁에 꽃이 져서 일일화, 하루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아름다운 황금빛 때문일까요? 이렇게 꽃을 보려고 걸음을 멈춘 적이 언제였던가 싶네요.
1: 이곳 치커산은 3대 원추리 재배 지역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이 원추리는 부부의 금수를 좋게 해준다고 해서 금침화라고 부르고 또 걱정 근심을 없애준다고 해서 망우초라고도 부른대요.
0: 원추리는 꽃이 피기 전 어린 순을 음식재료나 약재로 쓰는데요. 채취하는데 드는 수고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져 그냥 꽃이 피게 내버려 둔 게 이런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름의 끝자락,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여유를 즐기는데요.
1: 你们这边地方来感情怎么样?
3: 感觉怎么样啊?
1: 对.
3: 还不错,很漂亮。
1: 对。 你好,
4: 오!
1: 这个是什么呀?
4: 给给看看蜥蜴摸啊
1: 哇, 哇, 哇, 안 도망가네? 哇,
5: 他和你为什么来这边地方一起来这边 모른대요, 不知道
1: 1, 2, 3
6: 你很会拍耶！哇，这个很棒，很漂亮。对，很漂亮。好漂亮！哇，这么漂亮，我发给你照片。啊，谢谢，谢谢。他什么时候出生呢？他现在才2个月而已。啊，6月生的。哦，一个生日哟。很快乐。啊，小朋友笑的时候很快乐。哦，对呀。
0: 식재료로 쓰인다는 원추리가 궁금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여기 와보니까 이 금치마를 관광할 수 있는 마을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한번 와봤거든요. 여기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인 것 같아요. 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0: 화롄은 타이완 원주민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마치 교회에 있는 한옥식당에 온 기분인데요. 왠지 가야금 연주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요?
5: 叫什么名字?
3: 구정.
6: 중국의 전통乐器.
1: 아, 중국의 전통 악기래요.
0: 원래 구정은 현이 13개였지만 점점 늘어나 21개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타이완 원주민과 이주민인 한족의 문화가 섞인 다채로움을 보여줍니다.
5: 你好，谢谢。这边最好吃的什么东西？金针料理。金针料理。料理。料理。
1: 아,
0: 한국에서는 원추리 하면 주로 나물인데 무척 다양한 요리들이 있네요. 식당 뒤 원추리 밭에서 바로 싱싱한 원추리를 따와서 요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의 식재료를 채취하러 가시는 주인 아저씨. 맛있는 음식의 기본은 역시 신선한 재료죠. 꽃이 피기 전에 원추리를 수확해야 합니다. 손길이 빨라집니다. 원추리는 비타민과

0: 철분,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햇볕에 말려 건조시키면 보관하기도 좋고 영양이 더 농축된다고 하네요. 아저씨께서 재밌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 야, 호아미. 뜨거 넘게 하며. 뜨거 호아미. 달은 미. 里面 나가 미.
0: 어린 시절 초등학교 꽃밭에서 사루비아 꽃이었던가요? 그걸 빨아먹던 기억이 나는데요.

0: 차. 이 원추리로 어떤 요리를 해주실까요? 반죽을 보니 튀김인가요? 이렇게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튀기면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기대됩니다. 사실 원추리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1: 이젠 또 쓰는 그 간드마, 간드마, 홍홍든 간드. 다 또해서 就是 大家都 农民就想办法，要卖钱呐，就炸，用炸的量啊，就大家都哦，那么好漂亮，漂亮又好吃又脆，大家就开始做了，就广告啊，哎呀，媒体广告啊。蒜头先给我一下，哎，叫我怎么解释？都是可以。
0: 튀김에 이어 볶음, 탕까지 모든 요리에 원추리가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원추리 세상이네요.
2: 就是我们蒸鱼煮鱼的时候煮鱼汤也可以或是煮蛋花汤都可以加进蒸
0: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한 원추리. 특히 다양한 식재료와 조화를 이루어 풍미를 더한다는데요. 이곳 치커산에서 자란 싱싱한 원추리의 맛 어떨까요?
3: 지금 모든 요리에 금치마가 들어있는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금치마 튀김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꽃에서 살짝 단맛이 나요. 그리고 이 튀김의 고소한 맛이랑 이 단맛이 어우러져서 사실 소스가 있을까 했는데 소스 없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저는 금치마 탕이 제일 궁금해요. 닭고기 육수에 금치마를 듬뿍 넣어준 금치마 탕.
0: 솔직히 탕은 육수를 내는 주재료인 고기 맛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3: 이제 금치마를 많이 입에다가 많이 넣고 먹으니까 어떤 향 같은 게 확 올라가요.
0: 입안에서 느끼는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코를 자극하는 원추리의 향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3: 중국에서 황실에서도 이 금치마를 가지고 재료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이 꽃으로 요리를 했잖아요. 뭔가 대접받는 느낌? 뭔가 황제가 된 느낌이 들어요.
0: 저만을 위한 원추리 한상 차림. 여기가 바로 힐링 쉼터네요. 황금빛 원추리 밭을 지나 이번에는 초록빛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차밭으로 향합니다. 직접 차를 따서 만들어보고 시음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4: 와, 저边是 学习차的地方吗?
5: 对,我们这里是茶工厂教室。
4: 아, 是吗? 그这边可以采什么茶?
5: 乌龙。
4: 와, 乌龙茶, 아.
0: 치커산 하면 원추리 재배로 유명하지만 태풍이 많은 지역이라 원추리보다 피해를 덜 입는 차도 많이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0: 영양분이 풍부해 품질 좋은 차가 난다고 합니다. 생애 처음 찻잎 따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1: 이 차를 따라가기 전에 이 모자랑 이 토시 같은 거를 착용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2: 你太高了.
3: 오, thank you.
4: 这个帽子衣服是这个传统服饰吗？传统客家。这个是？对，客家花。客家花。哎，客家花布。
1: 어디 이제 차 좀 따라가는 사람 같나요?
0: 차는 다 명산에서 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산악지형은 햇볕은 뜨겁지만 안개가 잦고 기후가 습한데 이런 환경은 찻잎의 성장을 더디게 해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게 해준답니다.
5: 这里很多一星二叶茶，一星二叶红茶。红茶。
1: Black
5: tea。这个是乌龙茶还是红茶？OK，乌龙茶可以做绿茶，可以做红茶，可以做白茶，它的茶一样。
1: 都一样吗？一样。然后呢，做红茶、绿茶、白茶是它的做的方式不一样。啊，懂吗？好的，好的。嗯。같은
0: 찻잎인데 발효 상태와 볶는 정도에 따라 홍차, 녹차, 우롱차로 나뉜다는 거 저만 몰랐나요? 타이완에서는 찻잎을 따는 사람들을 무명의 영웅이라고 한다는데요. 험준한 산비탈에 있는 차밭. 뙤약볕 아래서 찻잎을 따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였겠죠? 차를 따는 내내 허리를 숙여야 하니 그 말이 더 실감나더라고요. 타이완 차밭에서 저도 영웅이 좀 돼봤습니다.
1: 와, 태어나서 차 처음 따봅니다. 차밭은 교과서로만 봤거든요.
0: 타이완에 와서 처음 해보는 게 많았는데 찻잎 따는 거 역시 처음입니다.
1: 你们查一查感情怎么样？感觉怎么样？对，很好玩啊。 너무 좋대요. 저 많이 땄어요. 보세요.
0: 타이완에서 해발 1000m 이상에서 생산되는 차를 고산차라고 하는데요.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아서 떫고 쓴맛이 적으며 감칠맛이 많은 찻잎이 생산됩니다. 찻잎을 따자마자 바로 찌거나 볶으면 녹차, 찻잎이 시들 때까지 말려서 발효시키면 홍차, 그 중간으로 발효와 볶는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게 우롱차인데요. 산화 정도에 따라 맛과 풍미가 다양합니다.
5: 一个晚上，这个茶才可以揉。好了。嘿，嘿啊，来像一颗球。球。啊球。然后呢，就像球在这个上面这样子揉，你的手像一个拱形一样，拱形一样，嘿，像拱形这样哦。然后像一个球揉那个球一样哦，顺时钟，转，压，转。 我们要做红茶，红茶要去把它的。现在做红茶吗？对。
0: 손동작 하나하나의 향이 그리고 홍차 맛이 달라집니다.
5: 진짜 비스 비스.
1: 너무 좋다.
5: 비스.
0: 오늘 하루의 수고를 말끔히 가시게 하는 향입니다.
1: 아.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손으로 문대는 거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나 봐요. 제가 한 거는 향이 좀 더 나다?
0: 보이시나요? 섬세함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1: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뭐 마시는 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0: 직접 찻잎을 따보니 이 차 한 잔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힘든 과정을 거치고 얻은 선물 같다고 할까요?
1: 先看它颜色漂亮很漂亮
0: 호박색의 색감과 과의 향이 좋은 홍차의 조건이라는데요.
1: 很香 甜甜的味道 嘴巴有空气吸它
0: 입안에 남은 감미로운 차향처럼 화른에서의 이 시간이 훗날 일상을 적시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0: 화롄에서 좀 더 타이완섬 깊숙이 쉐박 국가공원으로 향합니다. 치커산에서의 힐링을 뒤로하고 화롄에서 3시간 넘게 달려오니 다시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쉐박 국가공원은 겨울 설경이 유명한데요. 타이완이 눈을 보기 힘든 지역이다 보니 더 인기라고 합니다.
1: 저는 지금 쉐박 국가공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타이완의 제일 높은 산이 옥산이라고 한다면 이 쉐박 국가공원 안에는 타이완의 두 번째로 높은 산, 쉐산이 있다고 해요. 현지인들은 풍경면에서 봤을 때 옥산보다 쉐산을 더 쳐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런 좀 풍경도 보고 또 하나의 트레킹 코스를 한번 경험해보고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0: 쉐박 국가공원은 3000m 이상 고산이 51개나 있는데요. 그 중에는 타이완에서 두 번째로 높은 3,886m의 쉐샨도 있습니다. 숲속을 걷는 트레킹 코스가 다양하다는 점이 쉐박 국가공원의 큰 매력입니다.
2: 여기 쉐박 국가공원에는 총 4개의 코스가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 빅트리를 보기 위한 트레킹 코스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지금 공사 중이어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폭포가 있는 이곳 트레킹 코스로 정했습니다.
0: 여기에도 지진의 영향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트레킹 초입은 길도 평탄하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데요. 2에서 30m 높이의 엄청난 거목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와. 한낮에 햇빛도 가릴 만큼 울창해 서늘한 기운이 돌 정도인데요.
2: 와. 와. 이 숲의 느낌이, 와, 정말 멋있네요. 뭐랄까, 다른 숲과는 좀 느낌이 사뭇 다르긴 해요. 그동안 제가 봤던 숲의 느낌은 좀 활엽수, 뭐, 고산림,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높은 침엽수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0: 타이완 고유의 수종인 전나무들입니다. 보통 200년에서 400년, 1000년 이상 자란 거목도 있는 쉐박 국가공원의 침엽수림은 타이완 고유의 식생입니다.
2: 제가 잣나무 숲이랑 자작나무 숲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긴 나요.
0: 나무를 워낙 좋아해서 제 별명이 나무인데요. 걷다 보니 저도 이 숲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 와,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네요.
0: 안개와 비가 만들어낸 몽환적인 분위기. 피톤치드가 뿜어내는 상큼한 향기. 자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또 다른 세상 같습니다.

0: 높아서 그런지 날씨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는 게. 근데 또 이렇게 타이완에 와서 이렇게 비를 흠뻑 맞는 거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일상에서 비를 맞을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1: 우산 없이 비를 맞아본 게 얼마 만일까요?
0: 꽁인가 봐요.
1: 쉐박 국가공원은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제 눈앞엔 꽁 두 마리가 나타났네요. 우죽 먹이 사냥에 나선 모양입니다.
0: 방금 눈앞에 꽁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갔다가 도망갔거든요. 여기서 야생 동물 보면 반갑죠. 뭐 다람쥐도 만나고 싶고. 뭐 저는 아직 곰이나 멧돼지를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1: 트레킹 코스 마지막 즈음에 멋진 폭포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분들 말에 더 기대가 됩니다. 숲이 깊으니 폭포 역시 웅장하겠죠?
2: 드디어 트레킹 코스의 끝에 있는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1: 와. 30여 미터의 높이, 관우 폭포입니다. 기대한 것만큼 크진 않지만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듯 수수하면서도 단아한 풍경입니다.
0: 여기 현지 분들은 비단 리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비단 리본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물이 떨어지는 저 표면이 정말 너무 예뻐요. 비단처럼.
1: 관우 폭포는 한자로 볼관, 안개 물을 쓰는데요. 안개와 구름에 자주 감겨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비우는 숲길의 끝에 마주친 아름다운 이 풍경을 마음의 액자에 담아 소중하게 걸어놓습니다.

0: 쉐박 국가공원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
1: 트레킹 코스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숙소가 쉐파 국가공원 안에 있어서 바로 옆이거든요. 얼른 가서 좀 따뜻한 음식도 먹고 좀 씻고 싶어요.
0: 언제 비가 왔냐는 듯 개었네요. 정말 하루의 사계절을 다 겪은 듯 변화무쌍한 타이완의 날씨입니다. 해발 2000m 높이에 있는 휴양 농원으로 오늘의 숙박지를 정했습니다. 여기도 예약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정리된 정원과 산책로가 인상적입니다. 도심을 떠나 숲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2: 여기가 제 숙소인데요. 여기 산장이 예쁘다고 들어서 저도 좀 예쁜 산장에서 묵어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3: 추워.
2: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깨끗한데요? 산장이라고 해서 좀 오래되고 낡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안에 너무 예뻐요.
0: 이렇게 깔끔한 숙소라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습니다. 먼저 고픈 배를 채워야겠습니다. 하루 2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만큼 식당에 사람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배가 많이 고픈 참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라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1: 여기

0: 현지 재료로 만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니 심이 가득 고입니다.
1: 생각보다 메뉴가 다양합니다.
0: 오랜만에 자연인에서 도시인이 된 기분입니다.
2: 제가 새우를 좋아하거든요.
0: 오지 쪽으로 여행하다 보면 도시의 불빛만 봐도 반갑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루의 트레킹을 마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니 감회가 새롭네요.
1: 제가 오늘 비를 좀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좀 금방 그칠 줄 알았거든요. 원래 이 산의 날씨가 변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끝까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서 와, 지금 이 먹는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 진짜 행복한데 이거 안 느껴져요 지금?
0: 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지 온몸으로 느낍니다. 숲속에서의 힐링과 맛있는 저녁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쉐바 국가공원 최고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일출을 보기 위해서죠. 해발 2000m에서 보는 해돋이입니다. 저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느라 정신없습니다. 이곳은 쉐바 국가공원 초입에 있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 일출 포인트로서도 그만입니다. 숲도 보호하고 사람도 편하게 머물게 하려는 고민이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힘들게 산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눈을 즐겁게 하는 풍경입니다. 대자연에 기대어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0: 저는
1: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시작했습니다.
0: 니하오.
1: 니하오.
0: 힘내시. 우와. 여기 올라오니까 쉐파 공원에 분명히 보이네요.
2: 타이완 사람들은 위산을 아버지, 최산을 어머니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타이완 중심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부가 최고봉 위산이 든든한 보호자라면 쇠산은 타이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임에도 부드러운 산세와 다양한 생물종을 품고 있어서 어머니의 품속 같다는 겁니다.
0: 와, 시시해.
3: 카페.
2: 활짝 개인 날씨를 보니 몸도 마음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와. 어머니의 품이라 불리는 쇠산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꿀맛입니다. 여기서 보니 타이완 사람들 얘기가 실감나네요.
1: 제가 갔던 타이완의 어떤 다른 산들은 웅장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좀. 근데 여기 쉐바 국가공원은 정말 보는 내내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막 깎아지는 절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 산 안에 뭔가 이렇게 안겨있는 느낌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2: 복잡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싶다면 이만한 힐링 쉼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쉐박 국가공원을 떠나 가오슝과 함께 타이완의 제2의 도시를 다투는 타이중으로 향합니다. 산속으로만 다니다 갑자기 탁 트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1: 저는 지금 타이중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타이중이라는 도시는 타이베이와 가오슝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제3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0: 타이베이와 가오슝 중간에 위치한 타이중은 타이완 서부의 관문입니다. 원주민이 살던 작은 마을들이 대도시권을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도시개발과 함께 자연을 잘 간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1: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해 떨어지기 전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0: 아마 SNS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까오메이 습지는 타이중을 찾는 사람이라면 꼭 가보라고 하고 싶은 곳인데요. 여의도 5배 정도 넓이의 습지는 타이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힙니다. 제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이유죠.
1: 와, 이 타이중이라는 도시에서 약 1시간 정도 외곽으로 나오면 이렇게 노을을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여기는 까오메이 습지인데요. 와, 이제 서서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0: 까오메이 습지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해수욕장으로 개발됐는데요. 항구 건설로 진흙과 모래가 계속 쌓이자 결국 1976년 폐쇄됐죠. 그런데 버려진 그곳이 풍성한 생태 자원을 가진 습지로 변모해 더 아름다운 풍광을 얻게 됐으니 자연의 복원력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1: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대만이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어떤 장소나 스팟, 도시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이상하게 여기 되게 큰 나라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때가 있어요.
0: 작지만 큰 나라 타이완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봅니다. 습지 위로 뻗어있는 보드워크를 따라 일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까오메이 습지는 멋진 일몰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가을이면 철새들의 서식처이자 갯벌 생물의 풍족한 삼터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힐링 쉼터입니다. 버려진 곳을 이렇게 멋진 곳으로 재탄생시킨 자연의 치유력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0: 고속철도 개통으로 최근 급격하게 도시화된 타이중 난퉁구.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와 오래된 단층집 사이에 재미있는 곳이 숨어 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다니다 보니 도시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1: 저는 지금 타이중의 무지개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입구부터가 정말 무지개 색깔로 시작이 됩니다. 와.
0: 회색빛 도시 가운데 초록과 어울린 알록달록한 색감. 마치 동화 속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포토스팟을 저만 알고 있을 리가 없죠.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만큼 국제적인 인증샷 필수 코스입니다. 이곳은 원래 1940년대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군인들이 퇴역 후 살던 조용한 동네였는데요.
1: 이 옛날에 황용푸라는 할아버지가 이 집에 살았었대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할아버지가 자기의 집 담벼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도 그리다가 이제 모자르니까 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0: 평생 살던 곳을 떠나기 싫었던 황용푸 할아버지. 이러한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예술가들이 같이 그림을 그렸고 마을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분위기도 반전됐죠.
1: 그림들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렸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그림이 되게 순수하지 않나요?
0: 생동감 넘치고 환상적인 그림 덕분에 결국 철거 계획은 중단됐고 사진 촬영을 환영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처럼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1: 어쩌면 할아버지도 좀 동물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고양이 그림, 새 그림, 강아지 그림.
0: 어쩌면 할아버지가 그린 건 저 멀리 고향에 두고 온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이 아니었을까요? 올해 초 101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무지개 마을은 할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 덕분에 사람들은 도심 속에서 잠시 멈춰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쉼터를 얻었습니다. 한쪽에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방명록이 빽빽한데요.
1: 여기 뭔가 되게 이 무지개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글들을 썼거든요. 뭐 그림도 있고 뭐 글도 있고 어떤
0: 이곳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1: 얼마 전에 다녀가셨나봐요.
0: 타이완을 떠나도 오래 생각날 것 같은 공간. 저의 첫 타이완 여행을 돌아보며 저도 한마디 적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1: 제가 여기 8월에 타이완에 와서 하나의 시? 제가 봤던 글귀 중에 좀 어울리는 또 제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시가 있어서 지금 적고 있어요.
0: 타이완 곳곳을 오래 걸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산과 숲, 나무, 사람들 모두가 일상을 떠난 저의 힐링 쉼터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 타이완은 어떤 풍경일까요? 누구에겐 안개와 비에 둘러싸인 숲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또 누구에겐 타이완의 야시장이 또 동북아시아 최고봉인 위산으로 기억되기도 할 텐데요. 저에게 있어 타이완은 돌아가 만날 일상을 늘 새롭게 해줄 빛나는 힐링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0: 정말 이곳에 오니까 또 다른 행성처럼 느껴져요. 와.
1: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물보라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를 손자병법 위대한 고전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손자병법을 위대한 고전이다 라고도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대한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혹은 위대한 고전이라고 했을 때 그 위대함은 어디로부터 발언하는 것인가, 요거하고 관련돼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팔색조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 팔색조처럼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손자병법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이거는 병법이나 전략을 전문적으로 예, 논술한 책인데요. 그런데 실제 사용 용례를 보면 병법이나 전략, 그러니까 전쟁학이나 군사학 같은 그러한 특수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와 있는 손자병법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뭐 조직 경영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 전략,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자기 개발서라든지 인생의 어떤 처세라든지 이거하고 연관된 지침서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손자병법이라는 이 책은 어떻게 생겨먹은 책이기에 이런 식으로 다종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가? 첫 번째는 전쟁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손자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지대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큰일이다. 나라의 큰일이니까요. 단지 전투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쟁은 예,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큰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담론한 책인 이 손자병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숙명이라고 할까? 바로 여기로부터 이러한 팔색조 손자병법의 현상이 비롯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요,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고 사회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경쟁과 갈등과 분쟁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쟁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다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가 사이에서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담론한 손자병법의 내용을 갈등과 경쟁과 분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회 생활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충분히 응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손자병법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단순히 손자병법은 그냥 전쟁이라든지 뭐 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통찰이라든지 문구들을 격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법 서적을 보면요, 진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 옛날 전근대 시기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진법을 펼쳐내고 싸우느냐가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은 그런 진법에 대해서 얘기한 책도 아닙니다. 대신 손자병법에는요, 병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담론을 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연관된 배경에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사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색조 손자병법 예스라는 거죠. 예. 그건 오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음은요. 손자병법은 권모술수의 집합제일 뿐이다 라는 이 평가입니다. 역대로요. 손자병법을 갖고 이게 무슨 중요한 텍스트냐, 이게 무슨 깊이가 있는 텍스트냐, 이거 그냥 권모술수만 모아놓은 텍스트다 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손자병법은 병법서의 지존이라고 할 정도로, 지존은 뭡니까? 아주 최고의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의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단순히 권모술수를 모아놓은 그러한 책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조조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국지의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죠. 아 그런데 삼국지는 소설이다 보니까 조조를 너무 간특하고 사악한 존재로 몰아붙였습니다. 실제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조조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조는 당시에 병법의 대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조조는 하루도 전투가 없었던 때가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전투가 일상화됐던 시대를 살았던 게 조조인데요,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직접 손자병법에 주석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해설본 손자병법을 만든 겁니다. 조조가 이렇게 해설본 손자병법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손자병법이 중간에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조조가 이 손자병법 주석서를 만들면서 서문을 붙입니다. 그 서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병법을 다룬 책과 전술에 관한 책략을 많이 모았는데 손모가 지은 것, 손자병법이 가장 심오했다. 그러니까 최고다라고 표현도 안 하고요. 심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심오했다라는 이 표현은 철학서라든지 어떤 문학서라든지 이런 데 주로 붙이거든요. 근데 병법서에다가 심오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깊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놓고 봐도 단순한 권모술수의 집합제다. 이건 오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손자병법은요, 모두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3편이 나름 유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첫 편서부터 세 편까지는요, 전쟁에 대한 총론이라고 할까요? 네 번째 편서부터 여섯 편까지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어떠한 전략에 대한 일반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편서부터 마지막 13편까지는 전장이라는, 전쟁터라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략 전술을 구사할 것인가와 관련된 현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편서부터 열한 번째 편까지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행군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형지물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전략 전술에 응용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연관된 그러한 전략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12번째 편인 화공편하고 13번째 편인 용감편은 일종의 특수전에 관련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공은 지금으로 치면요 대량 학살 무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 편은 일종의 첩보전입니다. 스파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손자병법이라는 이 책이 이렇게 나름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텍스트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의 책의 역사에서 책을 쓰기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책의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쓴 거의 최초의 책이라는 겁니다. 저 옛날 사람들은요 책을 쓰기 전에 미리 앞서서 사전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의 이 체계를 보면 이거는 미리 기획해가지고 쓰지 않으면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상 최초라는 그러한 사적인 의의를 지니는 텍스트다. 다음은 세 번째 물음입니다. 손자병법 리더를 위한 고전? 예가 답입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손자병법에는 장수, 장군에 대한 요구사항이 꽤 많다라고 평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리더십의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리더는요, 남을 이끄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런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손자병법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상황에 갖고 와가지고 적용을 해본다라면 과연 리더를 위한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의 민주정치 제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이끄는 이러한 활동을 정치인들한테 선거를 통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얘기를 하는 뭐 장군이 된다, 장군이 된다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가 된다, 그런 리더한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손자병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조건하고는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삶의 리더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손자병법은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위한 고전이라고 다시 확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데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끌려면 사회라는 것하고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회 속에서 내가 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치인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을 다스린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남들은 구체적인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가리킵니다. 결국 치인은 사람들로, 남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바꾸어가는 활동을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많이 경험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발원되는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도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다라면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향력을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손자병법은 리더를 위한 고전이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물음입니다. 손자병법 위대한 고전이라는 평가입니다. 보통 손자병법은 위대한 고전이다라고 아주 그냥 딱 잘라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대한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를 보면요, 손자병법 위대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의 위대함은 평범함으로부터 나옵니다. 한자권의 옛날 사람들의 양대 산맥이 유가라는 것과 도가라는 겁니다. 유가는 공자로 대변되고 도가는 노자로 대변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용하면 유가에서 최고의 윤리학적 경지로 축혀 세우는 그러한 아주 높고도 높은 지구 지순의 경지입니다. 이 중용이라는 말의 뜻은 평범하다라는 겁니다. 중자는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수준, 아주 낮은 수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가운데,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용은요, 용렬하다라는 표현에서 쓰이는 용자입니다. 용렬하다라는 거 뭡니까? 예, 못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못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뛰어나지 않다, 빼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평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평범함, 이게 최고의 경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평범함으로부터 위대함이 비롯된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노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교약절이라는 사자성어를 얘기를 합니다. 큰 대자, 엄청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교는 솜씨가 빼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솜씨가 빼어난 것은 약은 같을 약자입니다. 뭐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졸은 졸렬하다. 솜씨가 아예 가해지지 않아가지고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야. 이게 뭐가 훌륭해. 그런 반응이 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을 졸이라는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엄청나게 솜씨가 좋은 건 졸렬함과 같다. 그러니까 최고의 솜씨는 뭐라는 겁니까? 예, 평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평범함을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함에서 위대함이 나오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위대하다라고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근데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이 나오면요. 평범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공감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공명이 됩니다. 내 가슴이 막 울립니다. 마음이 저 밑으로부터 울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깊이 감동을 하고, 그렇지, 바로 그거지. 이게 진리지. 이게 맞는 말이지. 라고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그냥 손자병법은 위대한 고전이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면 조금 2%가 부족한 그러한 평가이고요. 손자병법은 평범함으로부터 비롯된 위대함이 담겨 있는 고전이다. 그러한 평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강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느티나무가 감싸는 살기 좋은 고장.
1: 여기서 발라.
0: 고향 사랑 넘치고.
1: 아이고 고맙다.
0: 서로를 보듬는 이웃들이 정답게 살아갑니다.
1: 어서 막 서로 도와주고. 내가 저거 어디다 가면 서로 갖다 주고. 인심이 최고지. 그게 최고죠.
0: 정이 넘치는 마을은 청년 농부를 따뜻하게 품어주죠.
2: 맛보세요, 뭐.
3: 이 책이 엄청 좋다던데.
2: 어, 진해, 진짜로.
0: 마, 고향은 귀한 선물도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4: 야, 감사합니다. 신받다. 큰 산이 있으면 그 주위에 보면 약초들이 많이 나요.
0: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물농악. 전통문화를 빛나게 하며 신명나는 고향. 즐거운 고향살이를 선사합니다. 오늘은 구미에서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마을 무을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미시의 서쪽 끝에 있는 무을면. 수려한 산과 아름다운 마을이 어우러진 고장으로 떠나봅니다. 우와! 멋진 경치의 저수지가 시선을 끄는 이곳은 무을면. 무을이란 이름은요, 춘무새을. 춤추는 새 모양의 지형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5: 캬, 마을에 들어서자 수호신 것 같은 느티나무가 시선을 바로 사로잡게 해주는군. 마을에 지나온 세월을 모두 지켜본 나무는 지금도 늠름합니다.
6: 안녕하세요. 이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굉장히 멋있네요.
7: 예, 옛날에 안공 여기 있었습니다. 양반들하고 또 일반인들하고 지내가면서 이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고 일했다 하는 걸 볼 때에 그 이상 500년에서 600년 그 이상으로 봅니다.
0: 안공 마을도 그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겠죠? 옛날 이곳은 부산에서 한양으로 가던 영남대로의 길목이었습니다. 사람도 말도 짐을 풀고 쉬던 것이죠. 어이쿠야, 당시 우물도 남아있네요. 안곡역을 오가던 추세봉과 이왕 선생이 쓴 시도 바위에 새겨놓았습니다. 안곡리 우물은 바위 틈으로 새어나온 물로 물맛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을 한쪽에 모인 주민들 화단을 가꾸고 계시다는데. 아니 농사도 바쁘실 텐데 웬 일이래요?
1: 지금요 우리 마을 입구에 너무 좋잖아요. 전자나무 있고 견로다 멋지게 지어놓고 외부의 손님들 오마 하다 이 마을에 참 정결하고 좋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책임자로서 그래 모두 나서게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0: 하하, 마을 사랑 대단하세요. 애정 듬뿍 받고 잘 자라겠습니다.
1: 아이고 고맙다.
0: 아니 이때 어머니들 뭐 발견하셨어요?
1: 이 집 오셨는데 선물을 놓고 고등이 넣어줄게요. 고주미에 넣어줄게. 가이.
0: 여전히 소녀 같으셔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1: 사랑해. 막 갖다 취재진하고 우리 유자님 막 갖다 사랑해.

0: 마카 다 사랑해?
1: 아, 그것만 또 안 돼. 전부 다 사랑해.
2: 마을을 걷던 중 대문이 없는 집이 보이는데요. 90이 넘은 연세도 텃밭에 계신 할머니. 평생 해온 농사라 자꾸 손이 가는 걸 어찌게.
1: 조마쿰하지. 이제 조마쿰. 조마쿰하고 쉬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도 농사하던 사람이라서 안 하고는 궁금해요. 또 궁금해. 왜? 아주 마음은 살아있거든.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주 하나코. 우리 방에 좀 들어봐요. 어떤가. 이래가 살아요. 집도 안 짓고.
2: 시집 와서 평생을 살아온 집.
1: 그거 어디 갔어? 아빠 보다 있었지.
2: 아, 할머니의 지난 세월이 사진에 그냥 가득 담겨 있네요. 야.
1: 이건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이건 나, 영감, 우리 큰손자, 큰손녀, 이것도 손녀.
2: 60년 넘게 무물에서 산 할머니.
1: 아, 이게 옛날.
2: 마무리 마을이 재가락 하시는데요.
1: 요 앉아있는 것도 귀여워. 요 우리 식구다, 여기. 인심이 좋아, 여기는. 인심이. 요 봐, 대문 있는 사람 묻잖아요. 처음에 대구서 요 옆에 집에 이사를 왔는데, 대문도 없지. 문도 안 잠그고 들어간다고 깜짝 놀래더라고, 우리를. 아이고, 여기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얼마나 인심이 좋은 곳이라고,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3: 건강하세요, 어머니.
1: 네, 감사합니다.
2: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라 매일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농사 짓는 걸로 참기름, 깨소금하고 그래 이제 맛소금 넣고 그래 이제.
2: 오늘 메뉴는 봄나물을 넣은 비빔밥. 몸에 좋고 맛있는 시골 밥상인데요.
4: 시골에서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2: 마, 다 마을에서 공수한 무공의 식재료라 합니다.
4: 고사리 등 산에서 우리가 직접 뜯고가 있는 거고, 요 시금치, 이것도 동사지 있는 거고, 도라지 동사지 있는 거 있습니다.
2: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 고단했던 하루의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4: 오늘 말 잘하게 치운다.
2: 소박하지만 건강한 제철 음식. 콩 반쪽도 나눠 먹는 푸짐한 인심. 안곡 마을 주민들이 팔팔하게 사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5: 우리 마을에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어서 똑같이 평균적으로 살아요. 어서만 서로 도와주고, 내가 저거 어디다 가면 서로 갖다 주고, 그 점이 최고 좋지. 사람이 니거 내거 내거 뭐 나 니거 내거 뭐 이래 살면 안 되잖아. 인심이 최고지. 그게 최고죠. 모두들 사랑해.
2: 자, 이번에는 무을에 정착한 청년 농부를 찾아갑니다. 산자락을 따라 자리한 사과 농장이라는데요. 결혼 후 남편 고향으로 내려온 부부. 귀농을 위해 선택한 건 과수원이었어요. 사과에 승부를 걸고 농장을 지원했습니다. 사과 하나를 수확하기 위해선 농부의 손길이 100번 이상 가야 한다고 하죠. 요즘은 사과 열매를 속다주는 적과 작업이 한창입니다.
6: 이렇게 열매가 제대로 실하지 못한 거, 그런 거 지금 잘라내고, 그 다음에 벌레 먹은 거, 모양이 안 좋은 거 따내고, 그 다음에

0: 곳에 아직 두 개, 세 개 달린 것도 많거든요. 그것도 예쁜 거 한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금 다 솎아내고 있어요.
1: 부부는 고향 마을에 온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데요.
0: 그래 안 가겠다. 다 동네 어른들이 성관아, 너는 집사람을 잘 얻었다면서
2: 장가를
0: 잘 갔단 말만 하세요. 그래 할머니한테 화내면서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시집을 잘 왔다고 해야지 제가 기가 살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매일 그래요.
2: 동네 어른들이 제가 제 고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고향인 것처럼 저를 예뻐해 주세요.
1: 가정을 이루고 고향에 정착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고향 사람들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2: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가니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만에 처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출생신고 저희도 처음 해봐서 몰라요 하면서 그래서 많이 헤매서 막 서로 웃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1: 사과농장 근처에 있는 시아버지의 양봉장. 이야, 주변에 그냥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 벌꿀 농사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요. 쑥 연기를 뿜어준 후 벌을 터는 작업을 먼저 한답니다. 가족이 다 모여 힘을 모아 하니까 고된 작업도 금방 끝나는 것 같네요.
3: 꿀 따는데 며느님 잘 하고 계세요?
4: 지금 모든 잘 합니다. 보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1: 자, 이제 벌통에 꿀을 수확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큰 욕심 없이 자연이 주는 대로 만족하면 그뿐. 순응하며 살아가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달콤한 꿀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구만.
2: 꿀 잘 됐는데 아버님. 맛보세요 한번.
5: 그래? 솜이 너무 좋아.
4: 물체가 엄청 좋다.
2: 진해 진짜로. 엄청 묽지도 않고.
4: 아 맛있다. 진짜.
2: 엄청 잘 됐는데. 저희가 이게 시골 일이라는 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더라고요. 도시에서는 혼자 내가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내 일이 끝나는데 시골에서는 그게 절대 안 돼서 아마 벌들도 자기들끼리 열심히 꿀을 가져온 걸 모아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꿀이라는 게 나오듯이 저희도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지 그 하나의 1년 거지가 되더라고요.
1: 가족이 함께하니 못 이룰 일이 없죠. 자, 일을 끝내고 둘러앉은 가족들.
2: 상추 많이 싸주세요. 감사합니다.
1: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 가족은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이뤄낸 일들이 참 많습니다.
4: 아, 시집 올 때마다 아주 가난했었어, 살림살이가. 정말 돈이라고는 집에 없고 점 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뭐 이 아들 들어오고 살다 보니까 요새가 지금이 가장 내가 좋은 시즌 같아요. 좋은 시즌. 그렇게 안 쪼달리고 뭐 그냥 그대로 먹고 살, 그냥 먹고 살만 하고.
1: 고향이 좋아 삶을 일구어 살아갑니다. 청년 농부 더 힘내있어.
2: 지금이야 뭐 드레인 일하러 가면은 기계가 다 하는데 고향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여기를 터를 잡고 가꿔야지 같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저희만 산다고 해서 이 무울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를 보고 많은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 그림 같은 산세에 둘러싸인 무울면. 빽빽하게 우거진 산은 귀한 섬.

0: 온도 실력이란 말이 있지만 20년 이상 활동한 신만이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 정말 산삼을 찾지 않습니다. 와와와와
1: 신봤다!
2: 신봤다를 크게 외치진 않으시네요.
1: 예, 예. 원래 크게 안 외쳐요.
2: 왜 그런 거예요?
1: 귀한 거 보면 소리 지르려 되는데 이걸로 조용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2: 이게 자연삼이에요?
1: 예. 이렇게 씨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일반 재배삼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 씨방이 이 위에 와 있어요. 씨가 다 보여요.
0: 전국을 다니며 귀한 약초를 캐는 베테랑 신만이. 그래도 그녀는 물의 산을 으뜸으로 칩니다.
1: 구모산, 큰 구모산이 있으니까 그 줄기 산들에 큰 산이 있으면 그 줄기에 보면 약초들이 많이 나요. 좋은 약초들이. 큰 산 줄기.
0: 다시 거침없이 산길을 오르는 은솔씨. 이번엔 또 뭘 찾는 걸까요?
2: 길이 험한데요?
1: 그래도 이런 데 가야 더덕이 있어요.
0: 와우! 신만이의 감으로 찾아내는 두 번째 보물, 산 더덕도 문제없습니다. 더덕이 더덕 모여 있는 것을 찾아냈나 봅니다. 그런데 딱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네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산 사람의 철칙이기 때문이죠. 오늘 목표 달성, 미련은 없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농가가 별로 없는 산자락 아래 마련한 보금자리.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는데요. 아하, 멍멍 요 녀석도 한몫하고요. 멍멍. 수시로 산을 다니는 재미와 농사 짓는 보람 덕분입니다. 신만이의 마당답게 보세요. 귀한 약재가 가득하네요. 고르고 골라 오늘의 보양식을 준비합니다.
2: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삼계탕 끓일 약재 준비하는 거예요.
2: 삼계탕이요?
1: 예. 약초 삼계탕.
0: 아낌없이 약재를 넣은 삼계탕.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가마솥과 장작불까지 아주 완벽하군요. 이게 바로 보약이지요. 이제 기운을 보충할 시간. 향만 맡아도 기운이 나겠구만. 캬.
1: 다른 곳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월이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5월에 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 시원하니 맛있네.
0: 아니 그 복장은 뭐죠?
3: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이제 농학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3: 농학이요?
1: 예, 무얼농학 연습하러 가요.
0: 산에 이어 그녀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바로 무얼농학.
1: 다른 농학이를 보면은 장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북이에요. 소리도 신나고. 무얼농학에서는 북이 최고예요. 유명해요. 좋아요. 연습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신맥나요.
2: 연습하는데 따라가도 돼요?
1: 예, 예.
0: 농학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는데 여전히 열정이 넘칩니다.
4: 재밌으신 것 같으세요?
1: 예, 재밌어요.

신명난 발걸음 따라서 물농악 구경하러 가볼까요? 오늘은 물농악 연습날. 와우, 화려한 복장과 악기까지. 하하,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이자 문화유산인 농악, 꽹과리, 징, 장구, 북 같은 타악기가 흥을 돋우고 화려한 춤사위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0: 몰 농악은 인근 수다사 승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풍물을 가르치면서 시작됐는데요. 196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특유의 손가락이 발달한 몰 농악. 12마당의 놀이마당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게 특징입니다.
1: 300년이 난 됐고 수다사 천년고찰에서 이 농악이 시작됐고요. 시작될 때 정재진 선임이 꿈속에서 도깨비 들고 노는 가락을 구전하고 해서 농악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0: 무을 농악을 지켜나가는 회원들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이 다양합니다. 풍물을 치며 노는 것의 재미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

0: 농사 짓고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도 여기 와서 뭐 정적궁을 한다 하는가 우리 젊은 단원들하고 같이 더불어 뛰고 나면요 엄청 좋아요.
1: 남들은 뭐 지친다 하고 이러는데 저는 농악하면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고향 문화재고 고향이니까 고향에 있는 걸 살려야 되고 제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2: 내 고향을 지키는 즐거움 바로 몰 사람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어느 곳보다 심령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겨운 풍경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있는 고장. 몰 사람들에게 고향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0: 시작해서까지 아마 120년 정도 되거든요.
1: 제 트레이드마크 수건 두르면 전제하네.
2: 고향에 대한 믿음? 잘 자랐구나 하는 그냥 그런 믿음.
3: 인심 좋고 고기도 좋고 이웃간에 먹을 거 있으면 다 놓나 나누어 먹고 어쩌면 나누어 주고.
4: 마을이 너무 예뻐서 보는 풍경이

0: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젤리는 왜 말랑말랑할까?
6: 말랑말랑 말랑말랑
7: 말랑말랑 젤리
6: 진짜 맛있어.
5: 댕구댕구
6: 댕구야 젤리 먹어.
5: 와, 이것도 맛있겠고 이것도 맛있겠고. 뭐부터 먹지?
6: 컵 젤리 먹을래?
5: 좋아요.
6: 기다려. 자,

0: 뿅뿅. 맛있겠다.
1: 젤리는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랑말랑 탱글탱글할까?
0: 우와, 하늘이가 모르는 게 있다니. 주스를 얼리면 젤리가 되는 거라고.
1: 주스를? 얼리면 딱딱해질 것 같은데.
2: 맞아. 저번에 엄마가 포도주스 얼려줬는데. 우와, 맛있겠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그냥 딱딱했어.
0: 그럼 젤리는 왜 말랑말랑한 거야?
3: 젤리가 말랑말랑 거리는 이유는 바로 만들 때 특별한 비밀 재료를 넣어서 그렇지.
4: 비밀 재료요?
1: 그게 뭔데요?
3: 알록달록 맛있는 젤리, 말랑말랑 쫄깃쫄깃, 탱글탱글 젤리. 그럼 지금부터 젤리를 만들어 볼까?
2: 이게 젤리 만드는 재료예요?
3: 맞아. 포도주스랑 물.
1: 가운데는 뭔데요?
3: 포도주스를 말랑말랑하게 해줄 비밀재료야.
0: 저게 비밀재료? 궁금하다.
3: 먼저 포도주스를 따뜻하게 데워야 해. 비밀재료는 물에 넣어 불려. 그리고 따뜻한 포도주스에 퐁당. 비밀재료가 주스에 잘 녹게 저.
0: 녹아나 녹아.
5: 아직 물 같은데?
2: 말랑말랑하지가 않아.
3: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해. 시간이 지나면
4: 굳었다!
3: 맞아. 말랑말랑 탱글탱글 포도젤리가 됐지.
0: 우와, 신기하다.
1: 도대체 비밀재료가 뭔데 포도주스가 말랑말랑해졌지?
3: 그 마법 같은 비밀재료는 바로바로 젤라틴이야.
4: 젤라틴?
3: 마법의 비밀재료 젤라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볼까?
4: 좋아요.
3: 젤라틴.
1: 우와, 이게 젤라틴이구나.
3: 응. 찰랑찰랑. 자, 지금부터 집중. 찰랑거리는 따뜻한 물에 젤라틴을 녹이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봐.
0: 집중, 집중. 실처럼 뭐가 떠다닌다.
5: 저 실 같은 게 젤라틴이에요?
3: 맞아. 젤라틴을 녹이면 아주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변해서 물에 떠다니지. 그런데 물이 식으면?
2: 실들이 모인다.
3: 젤라틴 실들이 모여 모여 그물처럼 엮이면서 굳어버려.
0: 우와.
3: 그런데 이때 그물 사이사이에 물이 갇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고 말랑말랑해지지.
1: 아하, 젤라틴 그물 속에 주스가 갇혀서 말랑말랑 쫄깃쫄깃 탱글탱글 해지는구나.
3: 말랑말랑.

0: 탱글 탱글.
1: 젤리가 말랑말랑한 이유는 젤라틴 때문이었구나.
0: 아하.
2: 몰랐는데 알았어.
3: 젤라틴 때문이었구나.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그네를 타다 그네를 타다 보이 보이
1: 보이 보이
0: 그네를 타다
2: 레미
0: 그네를 타다 그네를 타다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보이, 보이, 보이, 보이.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

0: 그대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박명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자, 칠판에 있는 글자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 꿈!
0: 꿈은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을 말해요. 선생님에게도 특별한 꿈이 있어요. 꿈!
1: 선생님 꿈은 뭐예요?
0: 선생님의 꿈은 온 세상의 어린이가 행복해지는 거랍니다. 친구들의 꿈은 뭔가요?
1: 저요!
0: 어, 훈민이 말해보세요.
2: 내 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정말 신나요.
3: 맞아, 훈민이 이야기는 진짜 재밌어. 훈민이 꿈 멋지다.
0: 꿈은 꼭 이루어져요. 훈민이의 꿈을 선생님이 응원해. 그럼 정음아, 내 꿈은 뭐야? 이번엔 정음이의 꿈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
4: 나의 꿈은
2: 아이, 빨리 말해줘.
3: 알았어, 알았어.
4: 나의 꿈은
5: 바꿔라, 한글.
0: 이제 꿀 이야기 시간. 꿀은 달콤해요.
4: 선생님, 꿈 이야기 시간이잖아요. 제 꿈도 이야기할래요.
0: 어쩌지? 지금은 꿀 이야기 시간인데.
4: 꿈이 꿀로 바뀌었어. 내 멋진 꿈을 자랑하고 싶은데.
2: 우리는 꿈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어? 위!
8: 야!
7: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꿈이 꿀로 바뀌었어. 꿈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꿈을 찾으러 떠나자.
11: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천재 성 안으로 왔어. 빵에 한글 꿈이 있어. 천즈?
1: 한글 꿈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찾아갈 수 없다. 헛! 나누다!
0: 이럴 수가. 한글이 나눠졌어.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그래, 나도 한글로 맞서자. 나누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합하다!
1: 아니, 나의 나누다 공격을 합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2: 이런, 한글 꿈이 파괴됐어.
3: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 수 있어.

0: 꿈.
1: 저장 완료. 꿈.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자, 이제 정음이의 꿈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
1: 내 꿈은 무대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꿈! 꿈! 아하! 할아버지의 꿈은 뭘까요? 할아버지의 꿈은 친구들에게 한글을 재미있게 쉽게 가르치는 게 꿈이에요. 오호! 얍! 얍! 꿀! 꿀! 호호호! 꿀! 꿀은 정말 달콤해요. 훈민아, 정음아, 꿀 먹어볼래? 정말 달아.
1: 꿀의 받침리을 먹어야지. 냠. 냠냠.
0: 아면 아우 달아. 우잉. 받침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꿀. 꿀. 꿈. 꿈.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기역이 우우를 만나 꾸. 꾸가 받침 미음을 만나 꿈. 꿈.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꿈. 친구들 따라해봐요. 꿈.
1: 꿈에서 끝소리음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껌, 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꿈에서 끝소리음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껌, 꿀. 히힛.
0: 꿈, 꿀. 훈민이와 정음이가 꿈을 말해요. 내 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꿈을 꿀로 바꿔라 한글. 꿈이

0: 꿀이 되었어요. 천지가 나누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합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꿈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꿈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꿈을 말해요. 훈민정음이 꿈을 말해요. 훈민정음이 꿈을 말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땀, 땅.
1: 정음아, 이거 봐라. 너 여우 할래?
2: 아니, 지금은 안 할래. 지금 줄넘기가 너무 잘 되고 있어. 멈출 수가 없어.
1: 알겠어. 그럼 줄넘기 다 하고 종이접기 하자. 아휴, 땀 좀 봐. 땀.
2: 훈민아, 땀 좀 닦아줘.
1: 알겠어. 내가 땀 닦아줄게.
3: 바꿔라 한글.
2: 훈민아, 훈민아, 훈민아, 땅을 닦으면 어떡해? 땅이 아니라 내 땀을 닦아줘야지.
4: 땀이 땅으로 바뀌었나 봐.
2: 어?
4: 내가 계속 땅을 닦고 있어.
2: 한글 용사를 불러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무슨 일이야?
4: 땀이 땅으로 바뀌었어.
2: 땀, 땀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땀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6: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그들을 찾자. 저기 한글 땀이 있어. 천지?
1: 한글 땀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한글을 가져갈 수 없다. 공이 가득 차면 한글이 보이지 않을 테니.
2: 으잇! 채우다!
0: 오! 한글의 공에 파묻혔어!
1: 잘 왔다.
2: 으잇! 채우다! 오! 오! 오! 오! 꼼짝할 수가 없어! 어서 천지의 한글 공격을 막아야 해!
0: 채우다에 맞서는 말은 뭐지?
2: 비우다!
1: 아니...

0: 덤!
1: 저장 완료! 덤!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땀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만나지. 이제 종이 접기 할까?
1: 좋아.
2: 자, 자, 이제 할아버지 차례. 이야. 땀. 아이고, 더우면 땀이 나요. 운동을 해도 땀이 나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땅! 땅! 오잉? 수건이 땅에 떨어졌네.
3: 땅에 받침 이응 먹어야지. 냠! 냠냠! 슝!
2: 오잉! 땀 안 남았네. 받침 이응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땅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땅! 땀! 땀!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디귿이 아를 만나 따. 따가 받침 미음을 만나 땀. 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땀. 친구들 따라해봐요. 땀. 끝.
3: 땀에서 끝소리 음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딸. 땅.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땀에서 끝소리 음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딸. 땅. 히힛.
2: 땀. 땅. 정음이가 땀을 흘려요. 훈민아, 땀 좀 닦아줘. 내가 땀을 닦아줄게.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땀을 땅으로 바꿔라, 한글. 땀이 땅이 되었어요. 천지가 채우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비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땀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이가 정음이의 땀을 닦아줘요.

정음이가 땀을 흘려요. 정음이가 땀을 흘려요. 정음이가 땀을 흘려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워줘.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화제의 시냇물 음악회.
3: 저게 뭐야?
2: 아깝다.
4: 얘들아, 이렇게 둥글고 납작한 돌로 던지면 먼 곳까지 보낼 수 있을 거야. 자, 엄마 봐봐.
5: 자. 우와, 우리 중요하구나.
3: 내가 먼저 좋은 돌 찾아야지.
2: 같이 가.
5: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건 바로 저 돌이야.
2: 잘 됐다.
5: 이건 내 거야.
6: 꼬마가 지잖아.
5: 이 돌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0: 박제에게 이 돌멩이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나 봐.
1: 그래, 이건 내가 그토록 찾던 최고의 악기라고.
2: 악기라고?
1: 잘 봐. 팡팡팡팡이 팡팡.
3: 우와, 돌멩이 연주 최고야.
0: 그러게, 꼬마 가재 연주 소리가 아주 좋은걸?
1: 이 정도는 기본이죠.
4: 우리도 해보자. 소리가 안 나. 아야야.
0: 꼬마 가재는 집게가 아주 단단해서 연주할 수 있는 거란다.
1: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4: 음악회는 언제 하는 거야? 우리도 초대해줘.
1: 너희가 와준다면 너무 좋지. 음악회는 오늘.
5: 내 정신 좀 봐. 곧 있으면 음악회 시작이잖아. 안녕 얘들아.
2: 가재! 이들 놓고 갔어!
0: 저런, 꼬마 가재가 악기가 없어서 곤란하겠는걸?
4: 우리가 가재한테 악기를 가져다 주자.
2: 하지만 음악회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잖아.
4: 아, 가재 선장님은 시냇물 음악회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몰라.
6: 우와, 좋은 생각인데.
0: 그럼 가재 선장님 집으로 가볼까?
3: 네!
7: 이런, 우리 막내가 놓고 갔나 보구나. 내가 전해주마.
0: 저 선장님, 혹시 우리 꼬맹이들도 데리고 가주실 수 있을까요?
7: 물론이죠.
3: 정말요? 으아, 신난다.
7: 그럼 떠날 준비는 됐겠지?
3: 네, 선장님.
7: 그렇지, 저 자라바 위에서 오른쪽으로.
1: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8: 최고의 악기를 구하느라 좀 늦었어.
1: 그래서 그 악기는 어디 있는데?
8: 그야 당연히 내 등에.
5: 내 돌멩이 육지에 두고 왔나 봐.
1: 어떡해. 이제 곧 음악회가 시작될 텐데.
8: 내가 음악회를 망쳐버렸어. 나 몰라.
7: 혹시 이것 때문에 우는 게냐?
4: 음악회에 최고의 악기가 빠질 순 없잖아.
8: 정말 고마워.
1: 너희는 최고의 꺼병이들이야. 야호!
7: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시냇물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공연은 모두 꺼병이 너희 덕분이야. 얘들아, 같이 연주하자.

0: 엄마의 목걸이.
1: 아, 왔지.
2: 우와,
1: 이것 좀 봐.
3: 얘들아, 준비 다 했니?
4: 네.
3: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4: 네!
0: 엄마, 엄마! 제가 이 목걸이를 찾았어요. 너무 예쁘죠?
3: 어? 아, 엄마 우정 목걸이를 찾았구나.
0: 우정 목걸이요?
3: 응.

0: 이건 엄마가 조리만 할 때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어딨나 했더니.
1: 아, 혹시 이 목걸이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0: 목걸이를? 어...
1: 야, 뭐야? 어,
0: 둘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려.
1: 네, 걱정 마세요. 목걸이가 어디 갔지? 내 목걸이. 어? 아기 물개야! 어디 간 거지? 안녕, 난 둘이라고 해.
2: 안녕, 난 아기 물개야.
1: 근데 네가 들고 있는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거거든.
2: 뭐?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야.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 거랑 좀 다른가?
1: 얼른 줘.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래도.
2: 아니야.
1: 엄마의 소중한 목걸이가. 어떡해,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 텐데. 난 몰라.
2: 내가 찾아올게. 기다려.
1: 파도가 센데 괜찮으려나? 와, 고마워. 정말 다행이다.
0: 많이 놀랐지?
2: 엄마!
0: 둘이야!
1: 엄마!
2: 둘이야!
0: 어디 다친 데는 없어?
1: 네, 그런데 엄마 목걸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송해요.
0: 괜찮아. 엄마는 목걸이보다 우리 둘이가 더 소중한걸? 저희 아이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3: 별 말씀을요.
0: 어? 그 목걸이는? 물개야, 이게 얼마만이야?
3: 와, 내 친구 까투리가 이제 이렇게 엄마가 된 거야?
1: 엄마 목걸이랑 물개 아줌마 목걸이가 똑같잖아.
2: 그러게.
1: 엄마랑 물개 아줌마랑 친구였어요?
0: 그렇단다. 엄마가 어릴 때 바다에

0: 이건 내 선물이야. 잘 간직해야 해.
1: 아기 물개야, 고마워.
2: 이제 둘이도 엄마처럼 무정 목걸이가 생겼네. 우리 것보다 멋진데?
0: 나라쟁이 흉내 불어! 우리 집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할까?
3: 좋아!
4: 와, 여기가 육지구나. 어?
3: 같이 가!
0: 내가 제일 빠르다고!

0: 신기한 물건은 뭐지? 어, 잠깐만!
1: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2: 기다릴게!
0: 배가 많이 아픈가 봐. 어? 저 구름 해지형 닮지 않았어?
2: 우와, 정말이네!
0: 어? 저 구름은 엄마 닮았어. 한번 타볼까?
2: 작은 도토리 구름!
0: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우와! 신났다! 셋째가 1등 하려고 먼저 출발했나 봐.
2: 우리 얼른 가자!
0: 같이 가!
1: 어? 다들 어디 간 거지?
0: 우리 셋째 너!
1: 내 자전거! 자전거 돌려줘! 거기 서라고!
3: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어? 셋째야, 안녕!
1: 뭐야, 인사도 안 하고.
0: 신난다!
2: 사랑해요, 우리 캣!
1: 다람쥐야, 나 킥보드 좀 빌릴게. 고마워! 잠깐, 새처럼 분명 좀 전에 지나갔는데! 이야! 다들 비켜! 거기서! 내 자전거 돌려줘! 으아!

0: 괜찮니?
1: 네.
0: 어, 다행이다.
1: 응? 리지 형이 아니라 문어였잖아.
2: 아, 안녕.
1: 너 방금 몸 색깔 바꾼 거야?
2: 난 흉내 문어거든. 누구든 흉내 내고 어떤 색이든 바꿀 수 있어.
1: 대단하다.
3: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날 따라해서 내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갔잖아.
2: 이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널 따라했어.
0: 흉내 문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그랬나 봐. 흉내 문어야, 친구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쓰면 안 돼. 꼭 먼저 빌려달라고 말해야 해.
2: 아, 몰랐어요. 미안해, 셋지야.
3: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괜찮아. 우리 같이 놀자.
4: 문어는 자전거가 없는데.
0: 마침 우리 흉내 문어에게 꼭 맞는 자전거가 있단다.
5: 그게 뭔데요?
6: 자, 여기 있다.
2: 고맙습니다.

0: 이제 다 된 거예요?
1: 됐다.
0: 꼬맹이 기차 출발합니다.
2: 칙칙 폭폭 땡 다녀오겠습니다. 칙칙 폭폭 땡.
1: 너무 멀리 가지 말고.
3: 네, 엄마.
2: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땡. 꼬맹이 기차 나가신다.
0: 이번 역은 산딸기역입니다.
2: 칙칙 폭폭 땡.
0: 다리를 지나갑니다. 모두 꽉 잡아주세요.
3: 안녕 베스터냐.
4: 지나가게 좀 비켜줄래?
0: 여긴 우리 햄스터 기찻길이거든. 너희가 비켜.
4: 맞아 맞아.
0: 뭐야? 우리가 먼저 왔잖아. 비켜 비키라고. 우리가 먼저 지나갈 거야.
4: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0: 좋아, 진쪽이 비키는 거다.
3: 그래,
2: 가위바위보.
3: 가위바위보.
0: 먼저 가면 그 말이지.
4: 위험하잖아. 너희들 사과해.
0: 싫어. 달려 달려.
4: 그런 게 어딨어.
3: 연구해.
0: 쫓아가자. 달려 달려.
2: 어디서.
0: 왜 이렇게 빠른 거야.
1: 땅뚫어지야.
4: 위험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1: 위험해. 멈춰.
0: 우리가 멈출 줄 알고.
1: 안 돼.

0: 얘들아,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2: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3: 그리고 아까 약속 안 지켰어. 미안해.
2: 괜찮아.
0: 네, 이제 기차 놀이 못하겠네.
4: 자, 보자.
5: 그래! 엄마에게 줘볼래?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는 기차 놀이를 할 수도 있지. 짠!
4: 엄청 길어졌어!
0: 햄스터들아, 같이 타자!
2: 좋아!
0: 그럼 출발합니다!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본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자자 형도 나.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0: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에이, 낚시보다 애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지. 엄마, 같이 가자. 그럼 나 혼자 낚시가. 난 쟤들이랑 갈래. 내가 애들 챙겨야지.

아이야야.

Hmm. Hmm. No?

야.

많이 잡았어요.

0: 여기 있어요.
1: 이야.

0: 언니랑 노니까 이렇게 재밌잖아. 근데 왜 자꾸 낚시만 가려는 거야? 우리 귀여운 아가들, 내일 되면 선물 한 가득 들고 돌아올게.
1: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돼. 또 숲에 들어가도 안 되고 늦게 나온단 말이야.
0: 아, 그리고 TV도 절대 절대로 안 돼.

오늘은 우리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 푸르른 초원을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멋진 사냥개. 절벽을 가볍게 올라가네요. 우아하게 발굽을 구르고 위험에도 용감히 맞섭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죠? 그리고 자유를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힘내라 사냥아, 계속 가!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죠. 어디론가 향합니다. 자, 보세요. 저 깊은 골짜기도 한 번에 뛰어넘습니다. 사냥은 아주아주 높은 산도 정복하죠.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마치 세상 꼭대기에 선 듯합니다. 산, 떠오르는 해, 사냥. 이토록 아찔한 높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또 있을까요? 하지만 자연은 또 다른 시험을 줍니다. 야생의 굶주린 포식자들, 겁먹냐고요? 아니요, 두려움 따윈 모릅니다. 사냥은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죠. 네, 맞아요. 사냥들은 정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맞서죠.

0: 포식자들이 도망칠 길을 찾네요.
1: 우리 귀여운 아가들 내일 되면 선물 한 가득 들고 돌아올게.

야생에서 사냥을 마주치면 갑작스러운 행동은 절대 금물. 조심하세요. 사냥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발굽으로 땅을 구르고 높이 뛰어오르고 심지어 쫓아오기도 합니다. 덤불 속에 숨어있기도 하죠.

0: 오늘은 우리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 푸르른 초원을 보세요. 맑은 샘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부하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냥류도 훨씬 많이 나오죠.
1: 우리 아가들 너무 착하구나. 다들 얌전히 서서 날 맞이해줬다니. 나 없는 동안 말 잘 듣고 있었지? 숲에는 안 들어갔겠지? 그리고 TV도 전혀 안 본 것 같고?

자, 그럼 올해 최고의 낚시왕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곰입니다.

오늘은 만들기 하기 딱 좋은 날이야. 조용. 지금 작품 만드는 중이라고.

너도 뚝딱 만들 수 있을 거야. 생각보다 잘 그려.

0: 멋진데? 어?
1: 만들어주면 안 돼?

0: 아니, 난 이제 공주가 아니야. 바로 여왕이라고. 어, 뭐야? 야호! 야야! 가자!
1: 어머나!
0: 진짜 공주님이 또 있잖아? 어서오세요. 여긴 우리 왕국이랍니다.
2: 멋져.
0: 자기야 공주님, 여기 좀 보세요. 얘는 내 유니콘이에요.

웃음>

Hmm.

멀리멀리 도망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 좋아, 이제 공주놀이는 끝. 자, 곰마, 이번엔 네 차례야. 준비됐지? 헬리콥터로 변신!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해.
6: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1: 당신
7: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다들가족.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앞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루코스타와 함께 춤을.
2: 자, 얘들아, 방금 주방에서 갖고 오는 강아지 간식 왔네.
3: 향 냄새 좋다.
1: 아싸.
2: 소고기, 간, 당근, 그리고 베이컨인데 넌 어떤 거 줄까 마셜?
1: 평소였으면 소고기인데 오늘은 간 냄새도 좋네요. 아니다. 당근도 색다르고 좋겠어. 그래, 역시 베이컨이 낫나?
3: 마셜, 왜 그렇게 고민해? 할아버지 간식은 뭘 골라도 전부 최고지.
4: 얘들아, 내가 정말 신나는 소식 가져왔어. 무슨 일인지 상상도 못할걸.
1: 새 간식이요?
4: 간식하고는 비교도 안 돼. 루크스타가 우리 마을에 와서 신곡 홍보를 한다나 봐. 강아지처럼.
5: DJ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루크랑 같이 만든 노래거든요. 와, 원래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1: 와, 멋있다.
4: 우리 아가도 나처럼 신났을걸. 그리고 오늘 마을 댄스 경연대회도 같이 열릴 건데 내 살다 살다 우리 루크스타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흔들어보겠네.